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이럴 수가! 딩딩이를 모델로 한 과자 딩딩링이 나오다니! 왜 그 과자를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0: 해내네 해내. 아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아유. 어, 맛있어. 아우.
1: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2: 전쟁인가요?
3: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4: 큰일이다, 요정들. 크크가 이 딩딩님 과자에 푹 빠져버렸어.
2: 아니! 잠깐, 근데 크크가 딩딩님을 좋아하면 뭐 잘된 일 아닌가요?
4: 그러게. 이 딩딩님을 사러 크크가 매일매일 마트에 드나들고 있는데도.
1: 마트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
3: 그렇단 조만간 크크가 마트에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겠어.
4: 정답이다. 어서 출동해 우주 평화를 지켜내도록 요정들. 응. 당장 출동.

0: 걱정했던 대로 사건은 이 딩동댕 마트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저 홍마영 어린이로부터
1: 저 녀석이 나타났다. 모든 인력들 장난감 코드로
2: 알겠다. 오다 이동.
3: 꺼내보자. 아저씨가 꺼내줄게. 뭐부터 꺼내줄까?
2: 내가 할 건데. 믿기세요.
4: 보자. 딩딩댕이 어디 있나? 아, 저기 있구만.

0: 여기 있는 거 다 사야지.
1: 조심, 조심, 조심.
2: 싫어, 싫어. 나 이거 다 살 거야.
0: 얘야, 조심해야지.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2: 오! 띵띵띵! 이거 완전 맛있는데!
0: 내

0: 계산하면 되죠.
1: 아니 계산도 계산인데 그거 내가 사려고 먼저 집은 거야. 내놔.
0: 우와 딩딩카드 아싸.
1: 야 그거 내 거야. 거기서
2: 마트에 데리고 나봐라. 아, 머리가.
1: 48, 49. 땡! 카드 하나만 더 모으면 딩딩카드 50장 다 채우는 건데. 이게 다 홍마영 어린이 때문이야. 마트의 악당 홍마영. 이 악당 크크 아저씨가 따끔하게 혼내주마.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누구지? 홍마영 고객님께? 뭐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딩동댕마트 대표이사 정크순입니다. 우리 홍마영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 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VIP? 그게 뭐야?
1: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쇼핑 이벤트.
0: 나 혼자 쇼핑?
1: 내일 하루 동안 저희 딩동댕마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홍마영 고객님만 들어오실 수가 있죠.
0: 우와, 정말?
1: 네, 내일 꼭 오셔서 하고 싶은 쇼핑 마음껏 즐기세요. 단, 꼭 혼자 오셔야 돼요. 엄마랑 오시면 절대 안 돼요.

0: 마영아, 누구 왔니?
1: 아니에요! 아무것도!
2: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

0: 환영합니다. 홍마영 VIP 고객님.
1: 정말 오늘은 마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0: 물론이죠. 오늘 이 딩동댕 마트는 오직 홍마영 고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즐기세요. 아무도 우리 고객님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1: 아싸! 신난다!
2: 그리하여 마영이는 이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지. 진열대의 물건들을 다 끌어내리고

0: 싶은 걸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1: 맛있다. 오, 너무 좋아. 이제 집에 가야지.
2: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아니, 어디 가세요?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1: 예? 계산이요? 아니, 오늘은 저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2: 네, 그래서 마영님 혼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물건들 다 꺼내고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다 깔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1: 계산해야 되는 건 줄 몰랐는데.
2: 일단 이건 아까 마영님이 포장 뜯은 장난감이랑 과자 계산한 금액이고요.

0: 엄마 찾지도 않으면서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더라.
1: 누구세요? 마트 사장님 아니세요? 당신 정체가 뭐야?
0: 내가 아직도 마트 사장으로 보이니? 나의 정체는 둘, 셋, 뿅!
1: 오, 깜짝이야! 어? 저번에 부딪힌 자살인 거야!
2: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1: 빈민 카드! 아싸!
2: 아이, 그거 내 거라니까! 내놔!
1: 저번에 부딪힌 아저씨 아니에요?
0: 맞아. 나 악당 크크야.
3: 이봐, 홍마영 고객.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이 마트에서 일해.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고, 알았어? 그럼 사장님은 둘, 셋, 뿅!
0: 재밌어. 정말 재밌어.
2: 아니, 김공장 삼총사.
4: 악당 크크.
5: 너 이 녀석, 마트에서까지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안 되겠구나.
0: 마트에서 떼쓰고 뛰고 물건을 어지르는 녀석을 혼내준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난 그저 김빈민 과자를 마음껏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6: 크크! 너 진짜 딩딩링 좋아하는구나?
3: 응, 딩딩이 너 대박났더라. 딩딩링 과자 완전 맛있어. 나 요즘 이대리 일봉지 하잖아.
6: 자, 너 가져. 이 안에 슈퍼 딩딩 카드 들어있다.
2: 대박, 더 주세요, 제발요.
6: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2: 네, 꼭 갖고 싶습니다.
6: 그럼 팔을 벌리고,
2: 팔을 벌리고,
6: 빔을 맞는다, 실시.
2: 빔을 맞는다, 실시. 아니지.
6: 지금이야. 딩딩. 동동.
7: 딩딩.
2: 집에 가서 딩딩링 과자나 먹어야겠다. 날 더운데 오히려 좋아. 둘, 셋, 뿅.
8: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0: 너 또 마트를 어지럽히려고?
1: 아니요. 저 더 이상 마트에서 말썽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재수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어? 뭐야? 왜 저래?
3: 뭐야?
2: 어떻게 된 거야?
4: 생동의 사건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이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8: 우리란 누구?
4: 응!
9: 응!
4: 응!
9: 응!
4: 빙글빙글 사!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1: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0: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1: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
0: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1: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2: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1: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2: 해파는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1: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 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2: 조지는 파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1: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2: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아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2: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페파빠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1: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3: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1: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3: 아빠가 맞춰볼까?
1: 네!
3: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1: 아니에요.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3: 아, 그렇지.
1: 아,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3: 알았다. 엄마 신발이 든 거 맞지?
1: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2: 팔팔한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1: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조지, 너 그거 뭐야?
0: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2: 팔팔은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게 궁금했습니다.
1: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2: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1: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2: 페파는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0: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1: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3: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1: 네.
3: 하나, 둘, 셋!
2: 조지는 북을 꺼냈고, 팔팔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0: 오, 잘한다.
3: 그래,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2: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팔팔의 상자 속은 비어 있었죠.
1: 난 아무것도 없는데.
0: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2: 팔팔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3: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1: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3: 틀렸어.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1: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0: 엄마도.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0: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1: 페파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2: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3: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0: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1: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0: 조지!
2: 페파!
0: 아빠 고마워요.
1: 페파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0: 더 높이요.
1: 페파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2: 그래,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3: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2: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1: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2: 어휴, 이런.
3: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0: 만세!
2: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웅덩이가 있잖아.
1: 팔팔한 조지는 진흙웅덩이를 좋아합니다.
0: 진흙튀기기 해도 돼요? 엄마.
3: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2: 뒤로 물러나 있거라.
3: 진흙웅덩이 조심해요.
2: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3: 그래도 조심해요.
0: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3: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2: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한다고.
0: 우와.
1: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어우,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2: 진흙투성이가 됐군.
1: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4: 야호!
0: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튀기기 해도 돼요?
3: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2: 아우.
1: 팔팔랑 조지가 진흙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날리기만큼 재미있죠.

0: 어쩌다 마주친.
1: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2: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1: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3: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1: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3: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1: 아니, 아니, 아니라고!
3: 아휴, 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1: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0: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4: 나 우연이라고 생각해.
5: 나도 우연.
6: 우연.
4: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6: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5: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7: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5: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7: 아이고.
5: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8: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5: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7: 질문은 넌 어떻게 생각해?
8: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4: 그건 우연.
7: 그건 우연.
6: 우연이죠. 필연 아닐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연 아닐까?
7: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4: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 건.
7: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대로 그 복염이 말대로 필연 아닐까?
6: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들짐승이 있었을 수도 있고.
4: 들짐승.
6: 그 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7: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4: 아이고.
7: 저 그 작가님, 저 그 진짜 빨리 화장실 좀 다녀야 돼.
9: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10: 우연이요.
4: 우연.
10: 우연.
4: 우연.
11: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걔가 뭐를 먹었으니까.

0: 그러니까 똥을 쌀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1: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0: 그러니까.
1: 거니까 필연 아니야?
2: 근데
1: 이유가
2: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1: 있으니까.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2: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3: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1: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그 결국 그 한 개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4: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나는 생각해.
1: 우와.
2: 아니, 말이 맞아, 말이. 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이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주는 요소라 생각해.
1: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2: 아, 원더 봤어.
1: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꽂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3: 세상 그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2: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1: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수 있지.
4: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3: 필연이 있으면은 좀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2: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3: 그치.
2: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0: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1: 저게 뭐야? 저게
5: 어머!
1: 뭐야?
5: 어머! 선글라스
6: 안녕하세요.
7: 헬로우. 마녀예요.
8: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5: 아, 연예인, 연예인이야.
9: 아, 연예인이다.
0: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우연일까 필연일까?
1: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가지고.
2: 그러니까.
10: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호가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1: 싫어.
2: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뭐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보반에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1: 목이 마르다는
2: 자신의 의지.
4: 나의 생각.
3: 나의 행동.
4: 나의 경험.
0: 우리 인생은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완전 재밌었네.
1: 어? 아, 목마르네.
2: 그냥 건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1: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건너도 되겠지.
2: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1: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근데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2: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1: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2: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1: 아무도 모른다면 양심을 지켜야 할까?
3: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4: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5: 간접TV 떠들린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3: 사장님이 안에 없죠.
5: 아니, 없어도 막 길거리 막 간접TV 막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막 가버리면은 이제. 나는 그 깔끔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의견은 마음속에 약간 양심, 아까 말했던 양심이 하는 말 같고, 두 번째, 그냥 훔쳐도 되라는 말은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텔레파시로, 야, 너도 교도소 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훔쳐봐. 약간 그런 말 같다.
6: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5: 그래? 그래서
6: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3: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7: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8: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5: 내가 딱 피아노 학원에 한 시간을 쳐야 됐어. 네.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3: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4: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3: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5: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
4: 만들어가는 거지.
9: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4: 그런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5: 이게 뭐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6: 냠냠.
4: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5: 학습 데이터가 없어.
10: 후천적? 그럼 후천적이 그냥 후천적 만능이 지네.
6: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10: 그럼 나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4: 응, 당연하지.
10: 왜 불편한데?
6: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10: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4: 처벌에 대한
10: 두려움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 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니 짜뽕 안 치고 껌 씹어도 그러니까.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5: 나도 동의하는 게 그 내가 만약에 양심이 없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판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4: 마비 효과처럼.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10: 그치.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4: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솔직히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애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9: 양심을 지킨 게 후회됐어?
4: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5: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한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스름돈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익을,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 양심을 지켰다는 것에 좀 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4: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칠 수 있지 않을까?
5: 그치.
10: 그게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
4: 그치, 공통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3: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10: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9: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3: 모두를 위해서.
10: 모두다.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게.
5: 에브리티.
10: 이거는 그냥 답에 간단 명료해.
3: 공리야.
4: 나도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3: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오세요?
5: 주머니에 뭐가 있어?
3: 초코볼? 초코볼? 자.
0: 힘을 원하십니까?
10: 가자, 우리 대표로 가자, 대표로.
3: 야, 왜 잡종로야?
10: 살았어. 야,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4: 어디 갔어?
5: 알았어, 얘.
10: 아무도 없어.
5: 야, 알 거야, 요구르트 내 거.
10: 야, 누가 때렸어?
5: 와.
10: 요구르트 살았다!
4: 국가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3: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 원으로 두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10: 이따가 쓸 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친구 놀래키는 데 쓸 것 같은데.
3: 네? 아니에요.
4: 음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4: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꼭 해줘야 돼요.

0: 변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아무도 없는데? 키라, 접선 장소가 이곳이 맞아?
1: 틀림없다. 곧 도착할 거다.
0: 알았어, 빨리 와. 어? 뭐지?
2: 넌 누구냐? 네가 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지?
3: 볼트!
1: 멈춰!
2: 지라!
1: 스톰테라, 진정해라. 이쪽은 지구의 전사, 미니 특공대.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상대로 맞서 싸워왔다.
2: 그렇군. 그래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다!
0: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스톰테라, 너 정말 강하다.
2: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선 이 정도는 당연한...
4: 얘들아!
5: 그레이트 코인! 코인테라!
2: 도망쳐! 그레이트 코인을 뺏기면 안 돼!
4: 티라!
6: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것이다!
4: 도망쳐!

0: 미쳤나?
1: 정신 차려!
2: 스톰테라! 정신 차려! 스톰테라! 스톰테라!
3: 깨어났군, 스톰테라. 자네는 블랙소드의 공격을 맞아 쓰러졌고 지금 미니트 공대의 본부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라니.
4: 정말 스톰테라는 날 수 없는 놈이 된 것입니까?
3: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 알겠습니다.
5: 이게 무슨 말이지? 날 수 없다니.
1: 아니야.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 분명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2: 그래, 희망을 잃으면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5: 잠깐!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수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4: 스톰테라, 진정한...
5: 스톰테라,
2: 괜찮아?
5: 아니야... 아니야!
2: 스톰테라!
5: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6: 괜찮나?
5: 쌤이 날 혼자 내버려둬
6: 좌절하고 있군. 그래, 그렇겠지.
5: 너희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 지구까지 왔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되다니.
6: 그 마음 나도 이해한다.
5: 어? 이해한다고? 네가 겪지 않은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군.
6: 나도 겪었다.
5: 뭐?
6: 네가 오늘 겪은 그 일, 과거의 나에게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5: 엄청난 점프다. 아니, 이건 거의 나는 수준이야.
6: 좌절하지 마라. 날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5: 정말 굉장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지? 가르쳐줘. 나도 동료들과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고 싶어.
6: 쉽진 않을 거다, 스톰테라.

0: 다시! 다시! 다시! 이대로 포기할 건가?
1: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긴급 상황이다. 지금 블랙소드가 다시 쳐들어왔다.
2: 빨리 출동해야겠어.
1: 세미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으니 먼저 출동하도록.
3: 네! 네.
4: 드디어 나오셨군. 브레이크 코인을 내놔라.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군.
0: 어? 스피커?
4: 맛 좀 봐라.
5: 역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의 안정이.
4: 이게 아니잖아!
0: 렉스카이저가 작동되지 않아!
2: 저 음파가 렉스카이저의 신호체계를 방해하고 있어!
4: 못 움직이겠지! 어서 코인을 내놔!

0: 하면 전사로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거든.
1: 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2: 세미, 지금 어디 있나? 렉스카이저가 큰 위기에 빠졌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렉스카이저를 지원해야 한다.
0: 알겠습니다. 어서 동료들에게 가야겠군.
1: 아직 훈련을 끝마치지 못했는데.
0: 자신을 믿어. 넌 해낼 수 있다.
3: 마치 어떠냐? 이제 슬슬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으시지.
0: 저 안에 들어가면 너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잃고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거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0: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블랙소드의 시선을 끌겠다. 넌 그 사이에 저 장치를 파괴해줘.
1: 하지만 저 높이는...
0: 해내야만 해. 난 널 믿는다. 멈춰!
3: 뭐야 이건! 방해하지 마라!
1: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알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을 믿어. 난 널 믿는다. 이대로!

해내꾼! 사이클론! 폭풍의 전사 솜테라!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좋아, 솜테라! 같이 싸우자! 좋다!

0: 세미,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알게 되었다. 고맙다.
1: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
2: 세미.
3: 환영한다는 뜻이야. 미노이드 코인 모드 온!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 합류 완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 하지 말고

0: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휴, 다행이다.
2: 안녕, 트래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4: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4: 응.
3: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구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5: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래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6: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5: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래키!
0: 어?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워.

0: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1: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0: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푸른이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1: 어쩌지? 울지 마.
2: 안녕, 삐아가.
1: 브루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0: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2: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1: 그래.
2: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얘들아, 부릅니다. 이것 봐라.
3: 그게 뭐야?
2: 짜잔.
3: 우와, 병아리다.
2: 귀엽다.
4: 숨어버리는데.
2: 어? 그래? 삐아가, 놀자.
4: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5: 우리 그냥 축구나 할래?
6: 그럴까? 부르니, 너도 축구할래?

0: 트래키!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키.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2: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4: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2: 뭐? 부르니가 트래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4: 브루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2: 그런데 트래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5: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브루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2: 얍! 슈!
5: 드리자!
2: 브루니, 막아!
6: 브루니!
2: 어, 형!
6: 이제 집에 가자.
2: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어?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 어떡하지?
7: 무슨 일이야?
2: 병아리가 없어졌어!
5: 뭐?
6: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2: 형, 어떡해!
6: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0: 진!
5: 어서와.
3: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5: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6: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5: 병아리? 설마 트래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6: 응.
2: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3: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응. 어?

0: 나랑 지었네.
1: 아! 거미였잖아.
2: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0: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2: 그래? 어? 여기 뭔가 있어.
3: 으아!
2: 개구리였잖아.
4: 어? 혹시 저기 있는 건가?
1: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4: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0: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2: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4: 응,
2: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4: 좋아.
2: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4: 정말?
2: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1: 가보자.
4: 응.
1: 어? 어?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어? 우리가 저기였잖아. 아, 어? 찾았다.
4: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1: 응. 여기 있어.
0: 웃어있어 다행이야.
1: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2: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4: 고마워.
5: 우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6: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5: 응, 잘했어 삐아가.
0: 누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6: 네.
3: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5: 안 울어. 둘의 키움 병아리 키우겠다고 뺐어서 미안해요.
7: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5: 네.
7: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4: 정말요? 해볼래요.
7: 그럼 날 따라와.
4: 네.
1: 구르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0: 크래키도 행복해 보여.
2: 병아리 가족도
4: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8: 맞아.

0: 빅바이트를 빼앗겼다고?
1: 솔레유한테?
0: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2: 그럴 리가 없잖아.
0: 과연 그럴까?
3: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빼앗겼다며.
4: 단스란 애써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2: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시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5: 빅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5: 로크러고도 친구야?
6: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8: 오늘이었던 거?
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9: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7: 자, 박수.
6: 빅바이트를 돌려줘!
9: 사양할게.
6: 저기 전학을 와.
1: 멍청하다.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6: 솔레이오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3: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4: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6: 갑자기 무슨 소리야?
3: 으라차차차.
5: 말도 안 돼.
9: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2: 소용없어.
0: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4: 뭐?
3: 그런 거 빨리 말해.
0: 솔레이유는 빅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 어떡할 거야, 준?
0: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10: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6: 진짜?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10: 말 예쁘게 해라.
2: 여기
0: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0: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1: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다. 맨 꼭대기층 말이야.
2: 뭐?
3: 뭐하냐? 빨리 불러.
4: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1: 뭘 또 이제 와서? 어? 어?
5: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4: 저 누구세요?
5: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4: 엄마?
5: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4: 실례하겠습니다.
5: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1: 아들이요?
6: 설마 크레스토 말씀이세요?
5: 그래 맞아.
1: 그럼 솔레이유는?
5: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2: 쌍둥이?
0: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6: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5: 날 아니? 고마운데?
6: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5: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4: 저요?
5: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4: 제가 좀 하죠.
5: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6: 블루캅이요? 여기에.
7: 안녕하세요.
6: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5: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1: 여긴 왜 온 거야?
4: 너!
5: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1: 네, 어머니.
6: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유의 일은 어디까지?
7: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1: 당연하지.
7: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8: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7: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8: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4: 진정하고.
7: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5: 로봇 생명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1: 어머니.
5: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4: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1: 무슨 뜻이야?
4: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7: 크레스트는 지금 크레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5: 크레스트가?
7: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릴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5: 그래, 기특하네.
7: 쉽게 말하는군.
4: 그게 무슨...
7: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5: 이럴 때.
4: 네네, 시장님.
1: 아빠?
4: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9: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4: 가자, 블루캅.
1: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7: 알겠어.
3: 좋았어, 우리도.
1: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0: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만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5: 맛있단다.
11: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9: 다이건, 사람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7: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9: 알고 있어.
11: 그래, 어지간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다.
4: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1: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4: 뭐라고?
1: 팬텀 보내, 셋업.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2: 낙동하게 감싸고.
11: 뭐야, 손가시기시.
4: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1: 그럼 내가 이겼네.
9: 준, 냉정해져야 돼.
8: 나도 힘을 보탤게. 준.
4: 응? 피닉스 파이어, 대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8: 알겠어.
1: 뒷발트 막아.
4: 어? 조심해. 딥파이트, 너!
1: 딥파이트, 세다.
8: 너도 역시 와일드카.

0: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1: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2: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3: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2: 그런 게 어딨어!
0: 준, 기억나? 메탈버렛의 부인된다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2: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4: 딥트라이던트 캐틀링.
0: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4: 블레이온, 타이거는 부탁해.
5: 알았다.
0: 우리가 메탈브렛을 달가워하자는 이유였지.
2: 하지만 난!
0: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2: 딥파이트!
5: 준,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2: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 해줘.
2: 조용히 해라.
3: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1: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0: 놓치지 마, 딥바이트.
3: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2: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3: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2: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4: 악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4: 타이거 캐롤베이드.
3: 피닉스 파이어.
4: 너와 또 물놀이냐.
3: 블루캄 셋업!
4: 블루 하와이!
3: 샷!
4: 기간!
1: 프리즈 쉽!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해서 패배했다. 니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언.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트네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백신.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0: 그게...
6: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7: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텔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6: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7: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6: 우리 어머니?
8: 레이아 타이윈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6: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0: 있지. 동생을 잘 부탁해.
1: 잠깐!
2: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3: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뭐지?
4: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5: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4: 진동 야만스러워. 먹인 당해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2: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4: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6: 부탁해.
7: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4: 나는 호랑이다. 야성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5: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1: 잠시만요.
4: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1: 어디 가려고?
3: 고양이다.
4: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타이거 뭉개주마!
1: 안 돼, 타이거!
7: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3: 데스터!
8: 이제 괜찮아.
3: 큰일 날 뻔했네, 그치?
9: 뭐야, 데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8: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소나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7: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9: 고양이 때문이지?
3: 애들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8: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7: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5: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적군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4: 야생 호랑이.
8: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고 동의는 한 거야?
9: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5: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3: 안돼 그거.
10: 와일드카드봇도 메탈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7: 추방?
3: 바이바이.
7: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5: 지중해 피닉스 파이어.
7: 알겠지?
9: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5: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9: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7: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4: 스킬링 좀 부탁할 때 해야 돼.
5: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4: 내가 먼저.
9: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7: 준.
8: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11: 안나, 좋은 아침.
3: 좋은 아침. 준? 괜찮아?
2: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3: 진짜?
12: 타이거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4: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고 와!
9: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4: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13: 이게 무슨 소리야?
14: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3: 어디 어디.
9: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8: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7: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3: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2: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3: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9: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3: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9: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3: 친구?
9: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3: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9: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3: 소중한 친구지?
9: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3: 그건...
9: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3: 뭐?
0: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6: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0: 죽어!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9: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2: 아, 알았어.
11: 조심히 가.
9: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6: 주는 저의 소중한 친구죠.
15: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5: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16: 우리가 구해올까요?
17: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줄게.
5: 야, 그건 안 돼!
17: 농담이야, 농담.
18: 알았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5: 에휴. 가지고 따라와.
18: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5: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8: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5: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8: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5: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8: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5: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8: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9: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6: 호랑이?
12: 근데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9: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0: 정말?
9: 타이건, 나와.
0: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르? 기린다!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8: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0: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어르?
18: 잠깐, 어? 이걸 보라고.
0: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과 팬텀 모네 같은 기술을 쓴 말이야.
9: 아니야.
18: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0: 어? 엄마라고? 그게 뭐?
9: 뭐야, 무서워서 그래?
16: 귀여운데?
5: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0: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옥 속한 내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17: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보다 당할 수 없나 보군.
6: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9: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0: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9: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6: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5: 징그럽다, 블루캅.
9: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0: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9: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6: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9: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0: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9: 고마워 타이건.
16: 잠깐.
17: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9: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는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0: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살려라고.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죽이만 했던 타이거니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2: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3: 우리 아빠보다 낫네.
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거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줄게. 어흥.
4: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마라, 알겠지?
0: 알겠어, 애드 아빠.
4: 애드 정이랬지, 형.
0: 나와, 나 물려라. 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연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0: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승자기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3: 그럼 난 뭐냐?

0: 아슬아슬한 하루.
1: 벌써 아침이야?
2: 자, 날씨 좋다.
1: 가자.
3: 어? 뭐지?
4: 미아야,
2: 금방 내려갈게. 삐요삐요.
0: 내려온다. 출발할까?
2: 아니.
0: 에?
2: 오늘부터는 혼자 갈게.
4: 혼자 가겠다고? 왜?
2: 왜긴, 동네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가는 게.
4: 걔.
2: 아치! 아,
5: 갑자기 왜 이래?
2: 뭐가?
4: 모르나 보네.
2: 봐, 왜 그래? 변신했는데? 아, 재채기 할 때 마법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4: 뭐라고?
2: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변하면 되지 뭐. 삐요삐요.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0: 어?
4: 어. 쟤 왜 저러지?
0: 왠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4: 원래 착했어. 네가 좀 못된 거고.
5: 내가 뭘! 그러는 난!
4: 넌 선배라고 안 해?
0: 선배...
6: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그 애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 학교로 가자.
7: 다녀오겠습니다.
8: 그래, 조심하고.
9: 윤호야!
7: 어?
9: 안녕하세요.
8: 안녕.
9: 푸근이도 안녕.
8: 세나도 잘 다녀오거라.
9: 네. 그런데
7: 어?
9: 아까 저 창 밖으로 뭔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7: 뭐? 뭐가 나가? 모르겠는데.
9: 보근이도 봤는데 맞지?
3: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9: 세나야!
3: 어?
9: 안녕.

0: 범수야, 받아! 오! 그쪽으로 날아갔네. 그거 여기로 날려줘.
1: 싫은데.
0: 미아야, 내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그거 여기로 좀 날려줘.
1: 날려주지. 삐요삐요.
0: 뭐야?
2: 어?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다! 그럼 역시 그 애가...
3: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죠?
4: 네!
3: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기로 해요. 어디 보자... 어? 윤호야.
5: 네?
3: 친구들에게 네 그림을 소개해 줄래?
5: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집 강아지 포근이입니다. 제 동생 같은 애예요.
3: 잘 그렸어요. 다음은... 아, 미아야. 이번엔 네 어? 그림도 소개해 줄래?
1: 네. 이 그림은 제 친구입니다.
3: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
1: 아, 그게...
0: 별나게 생긴 친구네.
3: 멋진 그림이에요.
0: 친구가 고양인가요? 야옹야옹.
1: 삐요삐요.
0: 여긴... 화장실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자.
6: 어? 기아나,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7: 아하, 화장실에요.
3: 그러게,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 자리에 앉아.
7: 네.
1: 시원하겠다.
2: 아까보다 강해졌어. 저기가 틀림없어.

0: 이 그림은 여섯 살인 제 동생입니다.
1: 어? 어? 저거 어? 뭐지?
2: 뭐가?
1: 저기. 어? 없어졌어. 그나저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1: 맞아. 그러고 보니. 그 인형이?
4: 어? 찾았다.
1: 어? 또 마법의 비용이?
5: 리아야. 어? 축구 안 할래?
1: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5: 어, 그럼 할 수 없지. 몸 괜찮아지면 같이 할 거지?
1: 응, 난 가볼게. 안녕.
5: 안녕. 잘 들어가.

0: 손.
1: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
2: 쫓아오고 있어.

0: 알아려.
1: 저게 다 무엇이요?
2: 아니 저런 걸 길에 놔두면 어쩐데?
0: 알아려.
3: 놓쳤어.
4: 잘 다녀왔어?
5: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6: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서 좀 쉴게.
7: 그럴래?
8: 왜 저러지?
7: 괜히 걱정되네.
6: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9: 다녀왔습니다.
10: 그래.
6: 부근아.
4: 윤호 방에서 같이 숙제해도 돼요?
10: 그럼.
9: 들어가자.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4: 좋아.
6: 방금 뭐였지?
9: 뭐가?
6: 방금 여기 있었는데? 너도 봤지?
9: 뭘?
6: 보근이 너도 짖었잖아.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도서관에 간 꼬병이들!
1: 왕자님은 높은 탑에 갇힌 채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렸답니다. 그때 용감한 공주님이 왕자님을 구하러 왔어요. 공주님은 씩씩하게 탑을 올랐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탑을 지키던 용이 나타났어요. 무시무시한 용은 공주님을 잡아먹으려고 재빨리 날아왔지요.
0: 안 돼!
2: 어서 용을 물리쳐요, 공주님!
1: 어? 일권 이야기가 다 끝났네?
0: 예?
3: 엄마, 응?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1: 다음 이야기는 2권에서 알 수 있단다.
4: 빨리 다음 이야기 듣고 싶은데.
2: 설마, 응? 용한테 잡아먹힌 건 아니겠죠?
1: 그러게.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도서관에 갈까? 거기 가면 2권을 빌릴 수 있을 거야.
2: 도서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엄마?
1: 도서관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란다. 너희들도 아주 좋아할 거야.
2: 와, 저도 책 빌리고 싶어요.
0: 저도요.
3: 어서 가요.
1: 그래, 그래.
2: 우와,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우와.
1: 얘들아, 도서관 안에서는 조용하게 말해야 해. 알았지?
0: 쟤들이 정말 많대.
4: 책으로 쌓은 성 같아.
5: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2: 저희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꺼병이들이에요.
5: 아하, 그렇군요. 반가워요. 저는 올빼미 사서 선생님이에요. 다들 도서관은 처음인가요?
6: 네!
1: 저희 아이들 책 빌리러 왔어요.
5: 책을 빌리려면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야 해요.
2: 회원증이요?
5: 여기 보세요. 자, 사진을 찍었으면 마지막으로 끈을 이렇게 달아서 완성이에요.
4: 이게 뭐야?
3: 공주 좀 봐.
2: 마지 오빠는 눈 감았네.
0: 정말이네.
5: 빌리고 싶은 책이 뭐예요?
2: 다그닥 왕자님과 히히힝 공주님 이건이요.
5: 아하, 잠깐만 기다리세요. 빌리고 싶은 책을 찾으려면

0: 짜잔! 이 지도를 따라가면 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꼭 보물 지도 같아요.
2: 맞아!
3: 그럼 우리 같이 보물을 찾아볼까?
2: 네!
1: 쪽인가?
4: 책이 너무 많아서 미로가 있다.
1: 그러게. 저기로 가보자.
5: 응. 여기서 어떻게 찾지?
1: 이건가?
4: 아니, 이거?
1: 여기가 아닌가? 여기도 아니고.
3: 책을 가져가서 읽고 있나 봐.
1: 누가 가져간 거지?
6: 그래 주세요.
3: 어?
4: 이게 무슨 소리지?

0: 신 용에게 잡혀왔어요. 왕자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공주님 오셨군요. 기다리세요 왕자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못된 용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네, 걱정 마세요.
1: 어? 네가 책을 이렇게 쌓은 거야?
0: 곧 구해드릴게요. 응, 이건 쥐콩이가 만든 탑이야. 왕자님이 갇혀있는 탑.
1: 어? 저기, 이건이다. 이제 가져갈게.
0: 안 돼! 어? 공주님, 마녀가 탑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못된 마녀, 당장 그만두지 못해.
1: 뭐? 못된 마녀?
2: 쥐콩아, 저 책을 좀 가져가도 될까? 언니 오빠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하거든.
0: 시작! 왕자님 탑에 있는 책은 아무도 못 가져가.
1: 어떡하지?
3: 쥐콩아, 그런데 우리가 꼭 읽고 싶은 책이 그
4: 무슨
3: 탑에
4: 소리지?
3: 있어.
0: 시작!
5: 맞게!
6: 저것만 꺼내주면 돼.
0: 안 돼, 안 돼. 이 탑은 쥐콩이 거란 말이야. 절대 안 돼.
7: 아하. 날 잊은 건 아니겠지? 왕자는 절대 못 데려간다.
0: 에이, 덤벼라.
7: 야!
0: 이 못된 용, 내가 왕자님을 지키겠어.
7: 그럴 순 없지. 받아라, 내 공격.
1: 공주님이 위험해.
0: 못된 용, 와라.
7: 용이 어떻게 했더라?
0: 불을 뿜었어요? 아니, 날아올랐어요?
7: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무래도 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 어?
0: 책 여기 있어요.
7: 괜찮니?
0: 네, 감사합니다.
8: 지콩아!
0: 엄마!
8: 한참 찾았잖아.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책들은 다 뭐고?
2: 안녕하세요, 쥐콩이 어머니. 저는 꺼병이들 엄마예요. 책이 많은데 치우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3: 저도요. 저도 도울게요.
8: 어머,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7: 아하, 그럼. 자, 다 같이 힘을 합쳐 책을 옮겨볼까요?
0: 네.

0: 보여주세요.
1: 여기요.
0: 둘이 회원님, 재미있게 보고 대여한 책은 2주 뒤에 돌려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빨리 언니 집에 가서 읽자. 좋아.
3: 공주님은 바람처럼 빠르게 쌩 달려갔어요. 무시무시한 용도 공주님을 쫓아올 수는 없었지요.
2: 힘내요, 공주님!
3: 탑꼭대기까지 단숨에 달려간 공주님은 드디어 왕자님을 만났어요.
2: 야호! 다행이다!
3: 탑을 탈출한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 진짜 재밌었어, 그치?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

0: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메카가 사라졌다.
1: 이제 눈꽃 열매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0: 얘들아, 제발 빨리 와. 우리가 눈꽃 열매를 찾았어요.
2: 너희들이 해냈구나.
0: 네, 우리가 해냈어요.
3: 우리가요.
4: 랄라님은 좀 어떠세요?
1: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0: 네.

0: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 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1: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2: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3: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4: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1: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4: 타프,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3: 분명 어딘가 비밀문이 있을 거야.
4: 비밀문 너무 낭만적이야.

0: 우리가 잘 찾은 것 같아.
1: 아, 달콤한 눈꽃잘리 냄새. 어?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잘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0: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 있을 거야.
2: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1: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2: 어? 너만 믿는다, 하프?
3: 코가 없어질 것 같아.
2: 힘내, 하프.
1: 저는 못해! 못한다고!
3: 아, 향기 너무 좋아!
4: 존재섭이다!
1: 스노우볼이 지도였다니!
2: 정말 마음에 들어!
0: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네. 우리가 블루 진주까지 찾아버리자.
4: 좋아 좋아.
5: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3: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5: 바로 캠핑카 블루 진주 찾으러 갈 때 타라고 이 포퍼님이 만들었지.
3: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5: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1: 내일?
3: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1: 내일이다! 아니잖아.
3: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0: 하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봐. 빨리 자야지.
1: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궁금해. 우와! 멋지다! 우후! 붕, 붕, 붕! 포포 제법인데? 세차 냄새 좋구나.

오늘은 랄라님과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캠핑카를 보여줘야지. 버버버버버.

0: 지도랑 마지막 눈꽃젤리를 찾았어요.
1: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진즈를 찾으러 가면 돼요.
2: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1: 어? 그런데 하프는 어디 있어?
3: 하프! 어? 살려주세요!
1: 하프!
4: 너 왜 그래?
5: 하프, 무슨 일이야?
4: 폭포가 괴물로 변했어!
6: 얘들아, 무슨 일이야?
7: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하프가!
6: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7: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8: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4: 어떤 버튼이지? 이거 아님 이거?
9: 하프랑 폭포가 위험해.
1: 빨리 구하러 가자.

0: 멋진 차야.
1: 내가 만들었거든.
2: 우리 눈꽃섬은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3: 네!
0: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1: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0: 나도 장난이었어.
4: 꼬물이를 구해라.
1: 너무 들떠서 그만.
0: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멋져.
1: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0: 폭포!
4: 조심해줘, 하프.
0: 미안. 어?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4: 응, 내 소중한 친구 튤리야.
0: 화분이 친구야? 아! 안녕, 친구들.
5: 안녕, 하프.
0: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5: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0: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히!
2: 눈꽃섬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섬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진주가 꼭 필요해.
5: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지도도 마지막 눈꽃젤리도 찾았잖아요.
6: 블루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0: 우린 할 수 있어요.
6: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7: 그럼 알지.
6: 눈꽃젤리 누가 챙겼어?
0: 호프한테 있어.
4: 역시 하프코는 개코야.
5: 스노우볼, 블루진주로 가는 길을 알려줘.
4: 안전벨트.
0: 자동운전 모드. 블루진주를 찾으라.
7: 출발.

0: 일반적이지. 저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줄리야, 저건 조개라는 거고. 어? 우와, 어?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0: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3: 더럽다.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라라라.
4: 점점 빨리 녹고 있어.

0: 링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더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냄새.
2: 어? 꼬물이 냄새.
3: 꼬물이?
2: 꼬물이 냄새.
0: 어? 꼬물이?

저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구해줄게. 나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나랑 같이 가자. 하프 위험해.
1: 어떡해 어떡해.
2: 어? 슈퍼점 가자.
0: 휴, 간신히 피했. 냄새.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0: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0: 어떡해. 정신 차려, 하프.
1: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해골대굴 파워!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어?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0: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1: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으악.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꾸물아,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꾸물아,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꾸물이 출동! 블루 진주를 찾으러 자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8마리? 한 마리?
1: 누구나 요원 학교 요원 친구들!
2: 마드마다
3: 환영해!
2: 이 분위기 그대로!

0: 아무튼 수색이도 착착. 우리 의원들 정말 대단해.
1: 인정.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수색이를 잘하는 요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0: 누구처럼?
1: 공기처럼. 그날 공기 요원은 누구나 은행에 출동했지.
0: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야.
2: 니들이구만.
1: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은행 직원 김삼한, 김세일.
3: 우린 아니야.
2: 참, 그렇게 발뺌해도 소용없을걸. 내 손엔 범인의 이름이 있으니까.
4: 김 세모 네모?
3: 세모층 네모 말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2: 이건 요원들의 암호. 세모 네모 안에 들어갈 말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구만. 자, 생각해보자. 궁금 궁금.
5: 엘리베이터 번호판은 세 층, 도끼는 1마리. 이거구만. 김세일?
3: 어? 나?
2: 그래, 범인은 바로 당신! 김세일이야.
3: 아, 아니야, 나 아니야.
2: 얼른 폭탄을 내놓으시지.
3: 나 진짜 아니라니까.
2: 내놔. 내놔. 어디 도망가려고.
3: 나 진짜 아니야. 나 좀
2: 내놔. 으아! 터졌네, 폭탄.
4: 다 아니라고 했잖아.
2: 그럴 리가 없는데.
1: 이대로 범인을 놓치고 마는 것인가.
0: 여기서 문제. 곰기 요원은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걸까?
1: 좋아, 승아 요원.
6: 원래 3층

0: 넷. 해도 좋고. 1, 2, 3, 4. 해도 좋지.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붙으면 달라져.
1: 예. 자, 당근 사탕은 모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0: 1개, 2개, 3개, 4개.
1: 맞아. 당근 사탕은 모두 4개. 4개라고 하지 않아.
0: 그렇다면 이건?
1: 토끼다! 토끼를 셀 때는 마리를 붙이지. 모두 몇 마리일까?
2: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0: 그래! 1, 2, 3, 4, 5, 다섯 마리!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신 1, 2, 3, 4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1: 그렇다는 사실.
0: 엘리베이터군요. 이 숫자는 각층을 이야기하죠.
1: 한 층, 두 층, 세 층.
0: 아니죠.
2: 1층, 2층, 3층.
0: 맞았어. 그렇다면 이건 몇 층?
2: 1, 2, 3, 4, 5, 6, 7, 8, 9. 9층.
1: 이렇게 읽는 거 또 있죠? 우리 승아 요원은 몇 반 몇 번이야?
3: 5반 9번이야.
1: 5반 9번 아니고?
3: 아니, 5반 9번이야.
1: 그래, 그렇다. 예.
0: 바로 이런 건데 무엇을 세는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1: 이걸 곰기 요원이 깜빡하더니. 침착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0: 다행히 곰기 요원도 그렇게 생각했어.
4: 자, 침착해 곰게. 넌 할 수 있어. 온 우주가 널 원하고 있잖아. 다시 잘 봐.
5: 이건 1, 2, 3, 3층. 토끼는 하나, 한 마리잖아.
4: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김사만.
1: 그렇게 우리의 곰기 요원,
0: 폭탄을 터뜨린 은행가리 방짝기 성공.
6: 완벽할 수 있었는데.
4: 완마 요원들이여, 수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네.

0: 집에서도 수세기와 쓸기 훈련을 해보자.
1: 오늘은 회원요원이 도전할 거야.
0: 자, 오늘 우리가 세워볼 수는 바로 도전!
2: 아, 우리 집 3층이야. 저기

0: 연필.
1: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2: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
0: 아, 잘랐다. 5월 3일. 1, 2, 3. 3일. 내 생일이야.
2: 어디 볼까? 집은 3층, 인형은 3개, 연필은 3자루, 그리고 3일까지 완벽해!
0: 성공!
1: 잘했다, 잘했다!
3: 잘했다, 요원들! 잊지 말라고! 글을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내 공.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6: 누구나.
4: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대굴대굴 굴러가요.
1: 안녕. 누구나 요렇게 온 요원 친구들.
2: 마드 마드. 안녕. 내가 좋아하는 당근 수프야. 매일매일 먹으려고 잔뜩 사왔지.
1: 이 많은 걸 계속

0: 그렇지만 내려놓으면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다른 방법이 없어.
1: 이그 토토는 참 옆에 잘 쌓아두면 되잖아. 통조림 캔은 세워서 쌓아두기. 기억 안 나?
0: 세워서 쌓아두기? 그게 뭐야?
1: 곰기원이 만든 규칙이잖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 그날은 곰기원이 꼴가닥 고개로 출동했던 날이었어.
2: 저쪽 봐, 이상무. 곰기가 지키는 이 우주는 오늘도 평화롭구만.
3: 어? 호출인가? 자, 여기는 곰깨. 무슨 일인가?
4: 곰깨야 왕, 지금 꼴가닥 고개에 통조림 캔이 몽땅 쏟아져 버렸다.
3: 통조림 캔 한 개.
2: 운전자. 당근수 맛있게 하는걸.
3: 여기는 곰깨. 통조림 캔을 무사히 구출했다. 오버.
2: 어디? 그래, 쉬운 건 재미없지. 이번에 덤벼라. 모두 상대해주마. 모든 통조림 찬이 멈췄고, 오늘도 가볍게 미션 성공!
1: 성공은 무슨? 저거 안 보여? 다시 굴러가지 않게 잡았어야지!
3: 어디? 내가 분명 잡았는데, 왜 다시 굴러가는 거야?
1: 이렇게 곰기원은 미션의 실패 위기에 처하고 만 거야. 요원들, 재미있게 봤어? 곰기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해볼 수 있는 사람.
0: 좋아. 서윤 요원, 얘기해볼까?
5: 곰기가 캔을 잡으려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캔들이 다 굴러갔어.
0: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곰기 요원은 분명 통조림 캔을 잡았는데 왜 다시 대굴대굴 굴러갔을까?
1: 혹시 이유를 아는 친구? 우리 승아 요원.
5: 당근수프 통조림 캔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세워놓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다 굴러가서 그랬던 것 같아.
0: 예리한데. 그러면 통조림의 모양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
1: 우리 서윤 요원?
5: 동그랬어. 기둥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네모네모했어.
6: 위에는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세울 수 있고 옆에는 그거 페트병 같이 돼갖고 굴러갈 수 있는.
0: 그렇지. 그런데 통조림 캔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귀찮게 대굴대굴 굴러가긴 하고 말이야.
1: 궁금해? 그건 오늘 요원 수업에서 알 수 있기. 만약 통조림 캔이 곰 모양이라면 어떨까?
5: 동글동글. 공처럼 다 동그라미네.
0: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둥글어서 재밌는데.
1: 하지만 곰 모양 캔은 멈추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만 하고 있어. 곰 모양은 재밌지만 모든 부분이 둥글어서 통조림 캔으로는 안

0: 아닌 것 같아.
1: 계속 굴러다니는 통조림이라니. 그건 곤란하지. 다른 모양으로 생각해보자.
0: 만약 통조림 캔이 상자 모양이라면?
2: 오, 정말 굴러가지 않네.
1: 게다가 모든 부분이 평평하니까 블록처럼 쌓을 수도 있잖아.
0: 하지만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아? 이런 뾰족한 끝은 아야! 다칠 수도 있고 쉽게 찌그러져서 당근 스프가 셀 수도 있어.
1: 공 모양도 안 돼. 상자 모양도 안 돼. 그럼 아까 그 통조림 캔 모양뿐인가?
0: 다시 공기요원이 놓친 통조림 캔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양이 어때?
2: 일단 길고 둥그러.
1: 저렇게 둥그니까 쓰러지면 대굴대굴 굴러갔구나.
0: 그리고 통조림 캔의 양옆은 무슨 모양이지?
2: 이렇게 보면 평평한 동그라미.
1: 어? 평평하다면 공처럼 굴러가지 않고 상자처럼 위로 착착 쌓을 수도 있겠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 요원 친구들도 이해했어?
3: 이해했어!
1: 이 통조림 캔은 뾰족하지도 않으면서 평평한 부분으로 쓰러지지 않게 세울 수도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는 거야.
0: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떠올린 우리 곰기 요원은
4: 잠깐! 통조림 캔 모양아! 좋았어! 거기에! 처리 완료. 앞으로 통조림 캔 모양은 세워서 보관하기. 우리들의 새로운 규칙이다. 자, 모양의 특징을 알면 누구나 용하니.

0: 곰끼와 함께라면
1: 여자
2: 곰끼와
3: 오늘의 훈련은 누가 더 높이 쌌나.
4: 여기 훈련장 가득 떨어진 물건을 누가 더 높게 탑을 쌌는지 겨뤄보는 거야.
3: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양과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쌓아야 해.
0: 그리고 중간에 내가 주는 물건을 받아 탑 쌓기에 사용하는 게 곰끼의 특별 미션.
4: 세무팀
1: 파이팅!
4: 네모팀
1: 파이팅!
4: 두 팀의 요원들 모두 준비하시고 시작!
3: 우와, 요원들 굉장히 빨라요.
4: 진짜 빠른걸요.
0: 비비

0: 이 상자에서
1: 첫 번째로 평평한 네모 모양 상자를 전달했군요.
2: 협상해 제일 좋은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시작은 살살 봐주는 걸까요? 양 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공기온이 네.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저 길쭉한 건 뭐죠? 탑사키에 너무 얇은 모양 아닌가요?
2: 그렇죠. 평평한 부분이 좁아서 쉽게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1: 세모팀 어떡합니까? 마지막 5초입니다.
3: 3, 2,
2: 1 경기 종료합니다. 두 팀 모두 공기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0: 모두 고생했다. 탑사키를 가장 높게 한 팀은 네모탭 승리!
2: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하지만 모든 요원들이 신중하게 고르고 모양을 살피는 걸 보니 모두 훌륭한 요원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영광의 포옹을 선사하지. 자, 요원들 이리 와!
4: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4: 내꺼
6: 1, 2, 3, 4 우리 790
5: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6: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캐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이렇게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화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아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럼에도 무아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화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화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그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화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화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화는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즈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수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못 그리고 이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 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자, 앞에 그림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 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 간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치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은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네는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0: 시간에 따라 걸어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 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 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 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복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시는 신경안과 외래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질환인데요.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둘로 보일 때, 겹쳐 보일 때, 이거를 복시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물체가 둘로 보여 이렇게 오시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뭔가 뿌옇게 잘안 보여요. 허져 보여요.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시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부터 또 자가 진단법, 치료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시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간 복시, 하나는 다란 복시, 요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검사,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야간 복시는 어느 한 눈을 가렸을 때에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눈을 가리나 왼눈을 가리나 한 눈을 가렸을 때에 우리가 한 개로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양안 복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안 복시는 원인이 사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눈은 초점을 앞을 보는데 한 눈은 초점을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초점이 다른, 두 눈의 초점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눈은 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있고 다른 눈은 옆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물체가 서로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양안 복시라 하고 이때 한 눈을 가리는 경우에는 초점이 한 개만 남게 돼서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두눈중 어느 눈이라 가렸을 때한 개로 보인다. 그건 양안 복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양안 복시 원인은 사시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눈을 가려도 만약 여전히 둘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란 복시라고 합니다. 다란 복시는 눈 자체의 이상 때문인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난시나 근시 아니면은 뭐 노안, 백내장 또는 망막 이상 이런 눈 자체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다란 복시입니다. 먼저 양안 복시에 좀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양안 복시의 원인 이렇게 눈이 서로 초점이 다른 데를 보는 사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을 움직이는 뇌신경과 또 뇌의 문제, 또두 번째로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 자체의 이상, 세 번째로는 이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 근육 접합부의 문제, 요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하고 뇌신경의 문제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은 3번 뇌신경, 또 4번 뇌신경, 6번 뇌신경,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관련된 3, 4, 6번 신경의 이상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이상 같은 경우에는 눈 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눈 근육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우리가 갑상샘 눈병증이라고 해서 갑상선이 있으면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나이 관련 뇌사시인 경우에는 근육의 위치가 처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 끝으로 근육과 힘이 만나는 근신경 접합부의 문제는 가장 흔한 것은 근무력증입니다. 근무력증은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이죠. 신경을 통해서 이 근육에 기름이 전달돼야 되는데 기름이 안 가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요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안 복시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물체가 위 아래 둘러 보이시나요? 양 옆으로 둘러 보이시나요? 물어보는데요. 양 옆으로 둘러 보이는 경우에는 주로 눈을 좌로 움직이는 요 내직근, 그다음에 외직근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께서 물체가 위 아래로 둘러 보여요. 그러면은 주로 요 눈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상직근과 하직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끝으로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은 어디를 볼때 가장 복시가 심하신가요?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바깥쪽을 볼때 복시가 심해요. 그러면은 눈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요 외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안 복시임을 확인한 다음에는 환자분께 물체가 위 아래 둘러 보이는지 양 옆으로 둘러 보이는지 물어보고요. 끝으로는 특정 방향에서 더 복시가 심해집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느 쪽 근육에 문제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란 복시입니다. 다란 복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난시, 원시 이런 굴절 이상, 또 백내장 이런 문제, 하나는 눈 뒤쪽에 있는 망막 이상 이런 것입니다. 그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놀 검사인데요. 실제로 안과에 가시면은 이런 피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멍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겹쳐 보이는 게 한계로 보인다. 그러면은 대개는 굴절 이상, 원시, 난시, 또 건조증, 백내장 이런 문제고요. 이렇게 돼도 여전히 둘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망막의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피널 검사는 집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A4지 용지를 준비하시고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A4지 용지에 볼펜을 뚫어서 구멍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을 때 겹쳐 보이던 글씨나 물체가 하나로 잘 보인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조증, 백내장, 원시, 난시 이런 눈의 앞쪽 문제고 만약에 이렇게 피널을 대도 여전히 겹쳐 보인다. 그러면은 아, 망막에 문제일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시의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안 복시인지 단안 복시를 구분하는 게첫 번째고요. 단안 복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뭐 안경을 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드 컨택트 렌즈를 껴가지고 이 각막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각막을 눌러주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안 복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시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두 눈에 초점을 서로 맞춰주는 게첫 번째 치료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 프리즘 안경을 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은 빛을 꺾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겹쳐 보이던 물체가 하나로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안경을 끼기 싫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 사시 정도가 커가지고 안경만으로 어려운 분들은 수술을 시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위치를 좀 조정해서 틀어진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것이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안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생리적 복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병적인 것은 아니고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복시입니다. 초점을 한 군데를 맞추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물체는 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리적 복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시는 다양한 원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눈을 가렸을 때나 만약에 한 눈을 가렸을 때 한계로 보인다. 이건 양안 복시를 기억하시고 한 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인다. 이건 단안 복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눈 복시 때는 집에서 먼저 물체가 위아래 둘로 보이는지 양옆으로 둘로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끝으로는 물체가 어느 방향을 봤을 때더 심하게 둘로 겹쳐 보이는지 우측인지 좌측인지 아니면 고개를 기울였을 때 그런지를 체크해 보시면 진단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이는 단안 복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하게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널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피널을 대었을 때 한계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나 백내장인 경우가 많고 피널을 대어도 여전히 둘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망막 이상을 염두에 두고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시인 경우 저희가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할 때가 있나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증을 동반한 복시면서 눈꺼풀이 처진다면 그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원인은 3번 뇌신경 마비일 수가 있는데요. 3번 뇌신경 마비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동맥류에 의해서 3번 뇌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번 뇌신경의 역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움직이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동맥류에 의해서 이 3번 뇌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통증을 잘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눈꺼풀이 감기면서 복시가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동맥류에 의한 3번 뇌신경 마비를 의심해서 바로 응급실에서 뇌 혈관 조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3번 뇌신경 마비는 MRI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자체가 이 혈관에 의한 동맥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MRI가 아니라 MRA를 찍어야 됩니다. MRA에서 A는 저희가 NGO, 혈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 정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MRA, 혈관을 찍어서 혈관에 동맥류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영상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영상검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또 MRI가 아니라 MRA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봐야지 중요한 동맥류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동맥류가 있는데 치료가 늦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맥류 때문에 구급차에서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동반하면서 물체가 둘로 보이고 눈꺼풀이 감길 때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시에 대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원인은 많기 때문에

0: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사하시면은 여러분들 치료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우리 100세 시대 소중한 눈잘 관리하셔서 눈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비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척추 수술을 했지만 다시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진료 중에서는 7명 중에 1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재수술 및 재시술, 또 주사치료 등을 상담하시러 병원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을 전전하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3군데 이상 들러서 오시는 것 보면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척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가 다른 만큼 각자의 경험에 따라 치료적 계획이 다를 수 있겠고, 영상만으로 진료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과 환자의 기능에 따르는 치료 선택을 수립하는 것이 병원별로 치료적인 적응증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 골절, 척추 종양과 같이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 증상, 그리고 마비가 진행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인 질환입니다. 또한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인 디스크와 협착증 질환은 환자의 영상뿐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 또 환자의 내과적인 질환 등을 감안하여 치료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은 이전 1강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 성공률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수술적 치료의 계획과 성공률이고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 6주간의 반응, 내지는 3개월간의 반응을 보고 척추 수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신 분이나 아직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진 않았지만 잦은 질환의 재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척추 수술을 했던 안 했던 척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술을 했더라도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료를 보면서 척추 수술 후에 재발되기 쉬운 환자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앉아있는 시간과 서 있는 기간이 긴 재발성 디스크 환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미세감압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긴 환자에서 빠른 디스크 재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연 단위의 주기적인 디스크 퇴행 주기를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척추 질환은 고정 자세를 오랫동안 시행하는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있고 서 있는 기간이 긴 환자군에서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통한 재발 방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디스크성 요통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된 증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협착증으로 연결돼서 재수술을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디스크성 요통과 추간공 협착증으로 인한 모호한 다리 저림증을 수반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는 환자는 보행장애가 있느냐 여부가 치료 후의 호전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반드시 자세를 변경하는 걷기 운동을 시행을 하여 척추 수술 후에 물증상 기간을 늘려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척추의 움직임이 과다한 환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을 시행하시고 재발이 많은 환자분들 중에 유난히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회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척추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는 분절의 가동 범위가 일정 범위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너무 무리한 근력 운동을 시행한다든지 등배 운동이나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척추의 가동 범위가 많은 운동이나 척추에 과부하를 주는 운동, 그리고 뻣뻣한 척추의 상태에서 회전 운동 등을 시행하다가 다시 재발되어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질병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행성 질병이 계속 진행하는 노령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환자는 처음부터 진단을 명확하게 해서 치료하고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고, 이미 척추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신 환자분들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질환의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고, 치료를 시행함에도 재발 주기가 잦다면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 습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고,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통해서 척추 질환이 재발되기 쉬운 습관을 제거하여 사용하시면 척추 수술 후 재발 시기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자,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 잘안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동일한 질환인데 나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시는 세 가지 군들도 있어서 또 모아보았습니다. 척추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바로 되는 수술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도 남들은 좋아지고 효과를 봤다는데 똑같은 디스크가 왜 나만 안 났지?라고 의문이신 분들은 바로 딱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습관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일이나 생활 습관에서 허리에 굴신을 많이 요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허리에 부담을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근감소증 환자가 있는데요. 최근 젊은 환자분들 중에 허리디스크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신경 증상을 치료한 후에 발생하는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근육은 관절과 함께 사용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척추에서 척추의 기립근과 엉덩이의 큰 근육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력이 좋고 자세가 좋으신 분들은 같은 동작이나 부하를 준다 하더라도 척추의 뼈마디에 걸리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 어떨까요? 척추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근력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이 적은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동작과 부하에 대해서 척추의 뼈마디가 훨씬 큰 부담을 걸리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초기에 시작만 되어도 많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골다공증 환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량과 마찬가지로 뼈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척추는 긴 관절로 지탱해주는 뼈의 골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퇴행되고 굽고 변형되는 변형 척추가 될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걸쳐서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변형이 되게 되므로 사소한 습관부터 척추를 관리하는 것은 40대 이후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빠르게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나이가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 전후, 그 나이가 가장 빠르게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나이입니다. 폐경 전후 5년 사이에 골다공증은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를 연 단위로 시행을 하셔서 본인의 골다공증의 감소 속도를 매년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완만해지지만 폐경 전후의 5년의 척추 뼈에 대한 골다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척추 질환의 재발 또한 매우 잦습니다. 한번 구부러진 허리는 계속 구부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후만증이 생겨서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척추체에 걸리는 부하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쉽게 또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겠고, 골절의 결과로 더 구부러지고 하는 악순환 캐스케이드를 돌수 있습니다. 해서 같은 디스크인데 나만 잘안 낫는 이유에 안 좋은 자세, 그리고 근육량의 부족, 그리고 약해진 뼈, 즉 골다공증을 뽑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초기부터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온 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초기 급성 통증 시기에 적절한 통증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인 질환의 자연 경과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의 위치를 측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면 만성 통증화한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증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수술 후 재발하기 쉬운

환자의 유형과 디스크나 협착질환, 나만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척추질환은 간단한 질환이 아니라 추후 신경학적 증상을 감각계와 운동계, 단사신경계에 남길 수 있는 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관리와 치료 계획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 잘 안 낫는 디스크 질환이나 수술 후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수술 후 전후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척추 통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척추 라이프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농업과 목축업으로 세계 10대 부국으로 인정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중립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요, 전쟁으로 유럽이 피폐화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유럽으로 식량과 육류를 수출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91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미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8위인데요. 대한민국보다 무려 27배나 큽니다. 광활한 국토에서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광물 자원도 많이 나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웬만한 산유국이 안 부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가 아르헨티나 인구보다 많은 약 6천만 마리가 있는데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한반도만한 소떼가 팜파스 초원을 누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국토를 가진 나라가 못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몇 년에 한 번씩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돈을 계속 빌린다는 것이죠. 소하고 자원만 팔아도 부자일 것 같은 나라가 돈을 계속 빌리고 빌리고 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명은 은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르헨툼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이름에 은이라는 뜻이 들어간 걸 보면 예전에도 참 자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런 경제적 불가사의를 가진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은 공기라는 뜻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하려면 꼭 알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명가수입니다. 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카를로스 가르델은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가르델은 1893년 3월에 증기선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왔습니다. 원래는 식자공이 되려고 인쇄학교에 입학했는데 오히려 합창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합창단에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르델은 결국 식자공이 아닌 탱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뽀르우나 카베사, 우리말로 하면 간발의 차이라는 노래는 명곡 중에 명곡이 되었습니다. 1935년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까지 아르헨티나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엘레스 가르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는 가르델이야 이런 뜻이지만 지금은 그는 최고다. 그는 그 방면에서 최고 중 최고다. 이런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 페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의 성녀로 불리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여성인데요. 보통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1919년 헤네랄 비아몬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1935년 1월에 그녀가 15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4년간 극단에서 단역과 성우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갔고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44년 지진 피해자 돕기 행사에서 후안 페론 대통령을 만났고요. 194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6년 에비타는 후안 페론 대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무상급식과 무상주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강성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기울게 된 주요 원인을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1952년 에바 페론이 사망했음에도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곳곳에서 그녀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각국에서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게바라입니다. 명실공히 혁명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체게바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953년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직업,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남미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남미의 자원을 착취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을 부조리한 것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합니다. 의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중남미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를 도와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러나 1967년 볼리비아 정부군에 생포되어서 사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를로스 가르델, 에바 페론, 체 게바라 정도만 알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행지로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북쪽에 가장 부유한 레콜레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 명소가 모여있는 센트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고의 발원지이면서 한때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던 지역, 라보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특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라보카 지역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 라보카 지역이 바로 탱고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보카 지역을 아르헨티나의 발상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식민지 건설 당시에 페드로 데 멘도사라는 사람이 집을 지은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페드로 데 멘도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처음으로 정복한 군인이었습니다. 라보카 지역에서는 길거리 탱고 공연을 매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 길에 나와서 매트를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즉석에서 탱고를 춥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탱고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스페인어로는 땅고라고 발음합니다. 이 땅고라고 하는 게더이 스페인적이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적인 것 같습니다. 땅고는 보통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주로서의 땅고, 노래로서의 땅고, 그리고 춤으로서의 땅고가 있습니다. 춤과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셈입니다. 초창기에는 하층민이 주로 추는 춤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비로소 예술로 인정받은 것이 이 탱고입니다. 이민자의 서름을 표현하던 춤과 노래와 연주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재미를 느끼는 예술 양식이 된 것입니다. 라보카 지역에는 축구의 신, 너무나 유명한 디에고 마라도나를 배출한 보카 주니어스 구단도 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의 이름은 라 봄보네라인데요. 초콜릿 상자란 뜻입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 초콜릿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을 한것 같습니다. 구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축구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축구 자체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때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노트북을 켜고 우리가 비즈니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첫 번째 한두 시간은 축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구로 시작을 해서 축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한 곳을 추천하자면 레콜레타 지역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최고의 서점, 엘 아테네오 서점입니다. 저는 서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도시에서 가볼 만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많은 장소가 있는데 서점이 가볼 만한 장소가 되는지

0: 엘 아테네오 서점은 1919년 5월에 개장할 때는 원래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는 영화관으로 변했다가 2002년부터는 서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엘 아테네오 서점은 2008년에 영국의 잡지 가디언지가 뽑은 세계 10대 서점 2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가장 크고 화려한 극장을 이렇게 개조해서 그런지 가죽 의자도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거나 또 카페로 변한 무대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주민 10만 명당 25개의 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서점을 가진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다 아름다운데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 이렇게 소매치기가 벌어지는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여행지를 갈 때도 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시는 분들은 이런 소매치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어디를 가도 탱고를 들을 수 있고 또볼 수가 있는데요. 정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을 권합니다. 정열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지쳐서 잠시 잠자고 있던 정열이 도시 전체에 감도는 탱고의 선율에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스러운 나라, 성스러운 도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0: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극도의 건조함과 열대의 습기가 뒤섞인 곳에 독특한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환경 속에서 습기와 열기가 펼치는 연금술은 나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거인의 몸집을 한 나무들은 이 서식지 안에서 모든 생명의 중심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는 이 숲의 나무는

그 드넓은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의 마법 같은 무대가 되죠. 단단한 나뭇가지를 오르내리고 달콤한 열매를 먹으며 동물들은 이 복잡한 관계망의 일부로 숲 한가운데에서 나무와 함께 생존을 이어나갑니다.

열대 건조림은 동남아프리카의 상당 부분과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대 건조림의 생태를 살펴보기 가장 좋은 곳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이죠.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건조림은 광범위한 생태 지역입니다. 멕시코 남부부터 코스타리카 북부까지 이어져 활기 넘치는 열대 건조림 서식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안선까지 그 자락을 펼친 이 열대 건조림의 서쪽 경계는 태평양입니다. 해안 근처에서는 안개가 숲을 촉촉하게 유지해 끝없는 건기를 견디게 도와주죠.

이곳에선 짙은 녹음을 좀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빽빽한 관목들을 관통하며 뒤섞이는 이 영역은 긴코 너구리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입니다. 임기응변과 기력이 뛰어난 긴코 너구리는 특히 따뜻한 생태계에서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하죠. 이들은 파도에 밀려온 파편들 사이에서 개나 곤충을 잡거나 혹은 근처 강에서 떠내려온 열매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긴코 너구리는 민첩해서 빨리 달릴 수 있고 구멍도 잘 파며 먹이를 찾거나 쉴 때는 나무에 오르기도 합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늘진 나뭇가지에 올라 달콤한 낮잠을 청하죠. 긴코 너구리의 이 아담한 왕국은 광대한 이곳 생태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조림은 전체 열대림의 42%를 차지합니다. 대략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넓이죠. 상당한 면적과 다양한 서식 생물에도 불구하고 열대 건조림은 이웃한 우림에 비하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종류로 보자면 우림보다 다양성은 덜하지만 생태적 가치는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곳엔 만 제곱미터에 무려 90에서 150종에 이르는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나무들은 마치 대성당의 기둥처럼 초록색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반구형 지붕을 받들고 있습니다.

열대 건조림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조류와 파충류를 비롯한 온갖 생물들의 터전입니다. 열대 건조림의 극심한 건기는 때론 9개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동식물들은 모두 그 혹독함을 견뎌내야 하죠.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진 검은 가시꼬리 이구아나는 비가 오나 해가 내리쬐나 편안해 보입니다. 열대 건조림을 가장 좋아하는 이들은 때때로 나뭇가지에서 일광욕을 하며 태양의 열기를 흡수하죠. 가끔은 그늘로 들어가 부드러운 새싹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우연히 잘 익은 나무 열매라도 발견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은 가시코리 이구아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도마뱀 마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숲을 떠도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쳐야 할 때는 시속 3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그리스는 매우 활동적인 포식자입니다. 아메리카 열대림에 서식하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쓰러진 통나무를 보금자리 삼아서 알죠. 이들은 한 번 먹잇감을 발견하면 끝까지 추격합니다. 영역 안의 모든 구멍과 틈까지 확인하며 설치류와 작은 도마뱀, 곤충들을 사냥하죠. 심지어 어린 이구아나도 그리슨의 사냥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슨과 이구아나도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퍼진 이 육식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라이언, 혹은 쿠거라고도 불리는 퓨마입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는 퓨마의 등장에 모두가 당황합니다. 지금부터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죠.

핀레이슨 다람쥐는 날렵하고 영민합니다. 건조림의 숲 지붕에서 먹이와 안식처를 찾는 이들의 삶은 숲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다람쥐의 앞니를 버텨낼 열매는 없습니다. 단단한 열매를 먹을 때 닳는 만큼 앞니가 계속 자라나거든요. 핀레이슨 다람쥐는 중앙아메리카의 숲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흰목가치 어치와 영역의 일부를 공유하죠. 열대 건조림에서만 서식하는 흰목가치 어치는 다양한 곤충을 먹습니다. 물론 나무 열매와 도마뱀, 작은 척추동물도 먹죠.

열대 건조림의 낮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뜨겁습니다. 극심한 건조함에 화산의 분기공이 내뿜는 열기와 분출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구가 살아있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일부 화산은 좀 더 쾌적한 고도까지 솟아 있어서 바람과 구름이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습도가 높아져서 두 가지 생태계의 특성이 공존하게 되죠. 이곳은 새벽 방울새가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숲 지붕 꼭대기에서 묘한 노래를 부르는 새죠.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며 부르는 이상한 노랫소리도 그렇지만 부리를 크게 벌리고 노래할 때 축 늘어진 세 개의 볕이 흔들리는 모습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동굴처럼 까만 입속과 새하얀 머리와 목은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듯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초록의 숲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수컷 새벽 방울새의 공연은 암컷을 매혹합니다. 새벽 방울새의 오묘한 공연에 짖는 원숭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이 원숭이는 신열대구 건조림에 가장 잘 적응한 영장류입니다. 이들은 열기와 가뭄도 큰 어려움 없이 견딜 수 있죠. 그리고 건조림의 크고 넓은 나무 잎사귀는 짖는 원숭이들에게 충분한 먹이와 안전한 거처까지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짖는 원숭이들은 보통 15에서 20마리 정도로 구성된 작은 무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각의 무리를 이끄는 대장 수컷은 큰 몸집이나 생식기의 크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우두머리는 무리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을 보호합니다. 울부짖는 소리로 영역을 확인하고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도 대장의 몫이죠.

숲의 하층부를 순찰하는 이 작은 뱀은 짖는 원숭이에겐 큰 위협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웃들에겐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죠.

계절에 따른 강우량의 차이와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많은 강이 건조림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습도가 좀 더 높은 이 구역에서는 나무도 더 크게 자라고 양서류 같은 동물들도 다양하게 목격되죠. 덕분에 숲의 길목 곳곳을 지키는 뱀들도 이 구역을 무척 좋아합니다. 낙엽에 몸을 숨긴 이 뱀은 작은 척추동물을 노립니다. 도마뱀과 개구리들은 늘 경계해야 하죠. 어떤 녀석들은 바로 도망칩니다. 사냥꾼은 최대한 피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니까요. 또 다른 전략은 위장술을 쓰는 겁니다. 이 녀석처럼 자신의 생김새를 이용해 흙덩이인 척 눈속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뱀과의 동물들은 예민한 혀로 먹잇감의 작은 자취도 감지해냅니다.

열대 건조림의 강을 좋아하는 파충류가 또 있습니다. 비가 잦은 정글과는 많이 다르지만 악어들은 이곳 강기슭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리고 물속에 몸을 숨긴 채 강을 찾는 동물들을 노리거나 물에 떠내려오는 동물의 사체를 기다리죠. 하지만 강이 주는 전리품은 언제나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콘도르과 중엔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 검은 대머리 수리는 식욕이나 속도 면에서 악어와 대적할 만한 녀석들입니다. 이 먹잇감도 그 거대한 파충류에게서 빼앗아온 것이죠.

검은 대머리 수리는 사체의 모든 유기물을 재빨리 찾아내 먹어치웁니다. 순식간에 모여든 검은 대머리 수리들은 죽은 물고기나 작은 동물들을 허리케인처럼 휩쓸고 가죠. 하지만 악어도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검은 대머리 소리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악어는 오늘 물고기 대신 새를 먹겠군요. 아직 먹이를 찾지 못한 건 퓨마뿐인가 봅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인 퓨마 한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복잡하게 엉킨 나무의 미로 속을 주시합니다. 가시 돋친 덤불 속에 패커리와 사슴이 숨어 있습니다. 둘 다 퓨마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흰잎 패커리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고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깊고 한적한 숲에서만 서식하죠. 입 언저리가 하얀 흰잎 패커리보다는 비교적 흔한 목도리 패커리도 주위를 살핍니다. 이 숲은 피할 곳도 많지만 복병을 만나기도 쉽기 때문이죠. 퓨마에게 주어진 신선한 먹이의 선택지는 무척 다양합니다. 이 숲엔 준비된 메뉴가 많거든요. 야생 돼지는 물론이고 체중이 4kg이나 되는 아구티 같은 큰 설치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퓨마가 가장 좋아하는 푸짐하고 맛있는 먹이는 흰꼬리 사슴이죠. 작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흰꼬리 사슴은 건조림의 관목들을 돌며 새싹과 풀, 작은 열매들을 먹습니다. 매 순간 경계하면서요. 이는 오래된 습성입니다. 이들은 재규어와 자칼, 퓨마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그래서 작은 기미만 보여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열대 건조림은 숲의 생물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퓨마조차 작은 먹이에 만족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퓨마는 단독 생활을 하는 포식동물이라 짝짓기철에만 상대와 함께합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은 두어 주 정도뿐이죠. 퓨마는 이 미지의 숲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보석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열기와 가뭄을 이겨낸 거대한 나무들이 자리 잡은 열대 건조림은 열대 지방의 다양한 고유종이 집중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생물 다양성은 위태로운 상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지구의 진귀한 동물과 식물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0: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 아무도 없는데? 히라, 접선 장소가 이곳이 맞아?
1: 틀림없다. 곧 도착할 거다.
0: 알았어, 빨리 와. 어? 뭐지?
2: 넌 누구냐? 네가 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지?
3: 볼트!
1: 멈춰!
2: 지혜라!
1: 스톰테라, 진정해라. 이쪽은 지구의 전사, 미니 특공대.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상대로 맞서 싸워왔다.
2: 그렇군. 그래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북풍의 전사, 스톰테라다!
0: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스톰테라, 너 정말 강하다.
2: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선 이 정도는 당연하... 위험해!
0: 얘들아!
4: 그레이트 코인! 코인트레저!
2: 도망쳐! 그레이트 코인을 뺏기면 안 돼! 자!
0: 티라! 티라!
5: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것이다!
0: 멈춰!

0: 되겠군. 후퇴한다.
1: 어? 스톰테라!
2: 괜찮나?
3: 정신 차려!
1: 스톰테라! 정신 차려! 스톰테라! 스톰테라!
4: 깨어났군, 스톰테라. 자네는 블랙소드의 공격을 맞아 쓰러졌고 지금 미니트 공대의 본부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라니.
2: 정말 스톰테라는 날 수 없는 놈이 된 것입니까?
4: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 알겠습니다.
5: 이게 무슨 말이지? 날 수 없다니.
3: 아니야.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 분명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1: 그래, 희망을 잃으면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5: 잠깐!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수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2: 스톰테라, 진정아!
5: 스톰테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1: 스톰테라!
5: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6: 괜찮나?
5: 쌤이 날 혼자 내버려둬
6: 좌절하고 있군. 그래, 그렇겠지.
5: 너희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 지구까지 왔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되다니.
6: 그 마음 나도 이해한다.
5: 어? 이해한다고? 네가 겪지 않은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군.
6: 나도 겪었다.
5: 뭐?
6: 네가 오늘 겪은 그 일, 과거의 나에게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5: 엄청난 점프다. 아니,

0: 다시! 이대로 포기할 건가?
1: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긴급 상황이다. 지금 블랙소드가 다시 쳐들어왔다.
2: 빨리 출동해야겠어.
1: 세미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으니 먼저 출동하도록.
3: 네!
4: 자! 드디어 나오셨군. 브레이크 코인을 내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군.
0: 어? 스피커?
4: 맛 좀 봐라.
5: 역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의 안정이.
4: 어? 이게 아니잖아.
0: 렉스카이저가 작동되지 않아.
2: 저 음파가 렉스카이저의 신호체계를 방해하고 있어.
4: 못 움직이겠지. 어서 코인을 내놔.

0: 저와 이대로만 하면 전사로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다.
1: 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2: 세미, 지금 어디 있나? 렉스카이저가 큰 위기에 빠졌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렉스카이저를 지원해야 한다.
0: 알겠습니다. 어서 동료들에게 가야겠군.
1: 아직 훈련을 끝마치지 못했는데.
0: 자신을 믿어. 넌 해낼 수 있다.
3: 맛이 없다냐? 이제 슬슬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으시지.
0: 저 안에 들어가면 너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잃고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거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0: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블랙소드의 시선을 끌겠다. 넌 그 사이에 저 장치를 파괴해줘.
1: 하지만 저 높이는...
0: 해내야만 해. 난 널 믿는다. 멈춰!
3: 뭐야 이건! 방해하지 마라!
1: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0: 알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을 믿어. 난 널 믿는다.
1: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0: 아니
1: 해내꾼 사이클론 엑스 폭풍의 전사 솜테라 다시 전장으로 복귀입니다. 좋아 솜테라 같이 싸우자. 좋다.

0: 세미,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알게 되었다. 고맙다.
1: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
2: 아, 세미.
3: 환영한다는 뜻이야.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 합류 완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휴, 다행이다.
2: 안녕, 트래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부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4: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래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5: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4: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래키!
0: 어?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0: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2: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0: 어쩌지?
3: 병아리... 부르니 병아리 키우고 싶어!
2: 또 온다!
3: 병아리!
0: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0: 부르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2: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3: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0: 그래.
3: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후! 얘들아! 부릅니다. 이것 봐라.
4: 그게 뭐야?
3: 짜잔!
4: 우와, 병아리다!
3: 귀엽다.
6: 숨어버리는데?
3: 그래? 삐아가, 놀자.
6: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1: 우리 그냥 축구나 할래?
3: 그럴까? 부르니, 너도 축구할래?
6: 축구?
3: 알았어, 나도 축구할게.
4: 와이!

0: 트래킹!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킹.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4: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5: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4: 뭐? 부르니가 트래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5: 부르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4: 그런데 트래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고

0: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1: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2: 얍! 슈!
1: 드리자!
2: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후이꼬이!
1: 우와, 한꺼울이다!
2: 막을 수 있었는데.
3: 부르니!
2: 형!
3: 이제 집에 가자.
2: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어?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 어떡하지?
4: 무슨 일이야?
2: 병아리가 없어졌어!
3: 뭐?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2: 어떡해!
3: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5: 진!
1: 어서와!
6: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1: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3: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1: 병아리? 설마 트레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3: 응!
2: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6: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보니까 이곳저곳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 응.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응.
3: 지었네.
5: 아! 거미였잖아.
1: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3: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1: 그래? 어? 어? 여기 뭔가 있어.
0: 으아! 개구리였잖아.
4: 어? 혹시 저기 있는 건가?
5: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4: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3: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1: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4: 응,
1: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4: 좋아.
1: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4: 정말?
1: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5: 가보자.
4: 응.
5: 어?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오리가 저기였잖아. 어? 찾았다.
4: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5: 응. 여기 있어.
3: 무사해서 다행이야.
5: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1: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4: 고마워. 우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6: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2: 잘했어 삐아가.
3: 누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6: 네.
0: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2: 안 울어. 둘의 키움 병아리 키우겠다고 뺐어서 미안해요.
7: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6: 네.
7: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4: 정말요? 해볼래요.
7: 그럼 날 따라와.
4: 네.
5: 두루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3: 트레키도 행복해 보여.
1: 병아리 가족도.
4: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8: 맞아.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슬아슬한 하루.
1: 벌써 아침이야?
2: 자, 날씨 좋다.
1: 자.
2: 어? 뭐지? 미아야, 금방 내려갈게. 삐요삐요.
0: 내려온다. 출발할까?
2: 아니.
0: 어?
2: 오늘부터는 혼자 갈게.
1: 혼자 가겠다고? 왜?
2: 왜긴, 동네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가는 게.
1: 걔.
2: 어?
3: 갑자기 왜 이래?
2: 뭐가?
1: 모르나 보네.
2: 봐, 왜 그래? 변신했는데? 아, 재채기 할 때 마법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1: 뭐라고?
2: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변하면 되지 마. 삐요삐요.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0: 어?
1: 어? 쟤 왜 저러지?
0: 왠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1: 원래 착했어. 네가 좀 못된 거고.
3: 내가 뭘! 그러는 난!
1: 넌 선배라고 안 해?
0: 선배...
4: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2: 아! 자!
4: 그 애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 학교로 가자.
5: 다녀오겠습니다.
6: 그래, 조심하고.
2: 윤호야!
5: 어?
2: 안녕하세요.
6: 안녕.
2: 부근이도 안녕.
6: 세나도 잘 다녀오거라.
2: 네. 그런데
5: 어?
2: 아까 저 창밖으로 뭔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5: 뭐? 뭐가 나가? 모르겠는데
2: 버근이도 봤는데 맞지?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7: 세나야!
2: 어? 안녕 안녕 미아 너도 이 동네 살았어?
7: 응
6: 안녕
7: 안녕하세요.
6: 그런데 너희들 학교 안 가니?
5: 가야죠. 가자.
6: 그만 들어가자.
8: 좋은 아주 잘 잤어.
9: 잘 잤어.
10: 어제 그거 봤어? 진짜 재밌었는데.
4: 울 때가 됐는데.
2: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
7: 없어.
2: 그래도 고마워. 응?
4: 저기 있다.
2: 마법의 기운이
1: 어? 뭐라고?
2: 아니야 가자
11: 범수야 받아 오! 아하 그쪽으로 날아갔네 그거 여기로 날려줘
2: 싫은데
11: 미아야! 내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그거 여기로 좀 날려줘!
2: 날려주지 삐요삐요
4: 뭐야? 어?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다! 그럼 역시 그 애가...
12: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죠?
13: 네!
12: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기로 해요. 어디 보자... 어? 윤호야!
5: 네!
12: 친구들에게 네 그림을 소개해 줄래?
5: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집 강아지 포근이입니다. 제 동생 같은 애예요.
12: 잘 그렸어요. 다음은 미아야, 이번엔 네 그림도 소개해 줄래?
7: 네. 이 그림은 제 친구입니다.
12: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
7: 그게...
11: 별나게 생긴 친구네.
12: 멋진 그림이에요.
11: 친구가 고양인가요? 야옹야옹.
7: 삐요삐요.
11: 여긴 화장실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자.
9: 어? 기아나,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11: 아하, 화장실에요.
12: 그러게,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 자리에 앉아.
11: 네.
7: 시원하겠다.
4: 아까보다 강해졌어. 저기가 틀림없어.

0: 이 그림은 6살인 제 동생입니다.
1: 어? 어? 저거 어? 뭐지?
2: 뭐가?
1: 저기. 어? 없어졌어. 그나저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1: 맞아. 그러고 보니. 그 인형이?
4: 어? 찾았다.
1: 어? 또 마법의 기운이?
5: 미아야. 축구 안 할래?
1: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5: 아, 그럼 할 수 없지. 몸 괜찮아지면 같이 할 거지?
1: 응, 난 가볼게. 안녕.
5: 안녕. 잘 들어가.

0: 넌
1: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
2: 쫓아오고 있어.

0: 달아려!
1: 저게 다 무엇이요?
2: 아니, 저런 걸 길에 놔두면 어쩐데?
0: 달아려!
3: 놓쳤어.
4: 잘 다녀왔어?
5: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4: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서 좀 쉴게.
6: 그럴래?
7: 왜 저러지?
6: 괜히 걱정.

0: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1: 다녀왔습니다.
2: 그래.
0: 부근아. 유노방에서 같이 숙제해도 돼요?
2: 그럼.
1: 들어가자.

0: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1: 좋아. 방금 뭐였지?
2: 뭐가?
1: 방금 여기 있었는데? 너도 봤지?
2: 뭘?
1: 포근이 너도 짖었잖아. 분명히 봤는데.
3: 새로운 침입자. 난 나가볼게.
0: 잠깐 밖을 좀 살펴보고. 됐다. 괜찮아.
3: 고마워. 포근아, 갈게.
4: 아들, 주말인데 일찍 일어났네?
0: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5: 자, 밥 먹자.
0: 네.
5: 자, 포근이도. 윤호야.
0: 네?
5: 오늘 아빠 엄마는 외출했다가 올 거야.
4: 저녁 전에 돌아올게.
0: 그럼 오늘은 제가 포근이 산책시킬게요.
5: 그래주면 고맙지.
4: 누구 아들이 이렇게 착해?
0: 뭘요. 포근아, 오늘은 나랑 나가자.

0: 여기 인간계 맞냐? 가보자. 아, 신기한 게 많네.
1: 저기,
0: 에?
1: 지금 에? 변장한 거예요?
0: 어? 나?
1: 응.
0: 변장? 그런 거 아닌데.
1: 그럼 마법으로 변신한 건가?
0: 변신은 아니지만 마법은 부릴 수 있지.
1: 정말? 보여줄 수 있어?
0: 좋아. 깜짝 놀라게 해주지.
1: 어?
0: 닐리리요. 아자자.
1: 멋지다.
0: 별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1: 또 다른 건 없어?
2: 보여줘. 보여줘.
0: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닐리리요. 이것도 아닌데 뭐. 저건 뭐냐?
3: 잠깐 물러서 주십시오.
0: 에휴, 뜨는 게 좋겠군. 닐리리야.
1: 뭐지? 이건 용아.
4: 나도 느꼈어. 강력한 기운이야.
5: 미아야.
1: 들어와.
5: 안녕. 난 용아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1: 어디 가는데?
5: 볼 일이 있어. 너도 이 근처 공원에라도 다녀와.

0: 멋지네. 이런 데가 있었다니 좋다.
1: 거기요.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2: 내려와요.
0: 괜찮아요. 자, 샤샤, 샤, 샤, 샤, 차. 아싸.
2: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와요.
3: 119죠. 금정전 지붕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0: 모두 응원해 주시니 가벼운 마법을 보여드리죠. 일일이요.
4: 정말 하늘에 뜬 것 같은데?
0: 이 정도 갖고 놀라고 그러냐? 마법 기운인데? 어디냐? 저기다! 여긴 인간계인데 쟤네들 뭐냐? 일단 피하자! 일일이요!
4: 날아갔어!
5: 뒤쫓자!
6: 얼레리오!
5: 꼴레리오! 이 근처야.
6: 찾았다. 얼레리오!
0: 깜짝이야!
6: 너 누구냐? 어떻게 여길 왔지?
0: 그러는 넌 누구냐?
6: 선계에서 파견한 형사, 인간계에서 사고치는 선계인을 잡는 게 일이야.
0: 선계에서 넘어온 걸 알다니 제법인데. 야! 순간 이동을 하다니.
5: 얌전히 들어가자.
0: 밀리리야! 조심! 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6: 이런.
0: 안녕, 밀리리야.
6: 괜찮아?
5: 이런 실수를 하다니.
7: 가자.
5: 조윤호.
7: 뭐?
5: 어디 가?
7: 공원 가는데.
5: 공원? 같이 가줄까?
7: 아니, 괜찮아.
5: 그럼 좋아, 같이 가줄게.
7: 어? 안 가도 된다니까.
5: 포근아, 안녕. 아, 이뻐. 가자.

0: 저기다! 아라리오! 멈춰!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1: 너 누구야?
0: 난 해치야. 선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야.
1: 그럼 이미 내 정체를 알고... 날 잡기 어려울 텐데.
0: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 방울이 널 찾아낼 수 있어.
1: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0: 넌

0: 군대로 돌아가야 해.
1: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응?
0: 으악! 사라졌어. 찾아낼 수 있다니까. 알아요.
1: 공기가 너무 좋아.
2: 맞아. 응? 포근아, 왜 그래?
1: 그쪽에 뭐가 있어? 어?
2: 뭐지?
0: 거기서!
1: 어?
0: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아라리오!
1: 저거, 유노 너도 봤지?
2: 어? 뭘? 난 못 봤는데.
1: 어? 포근이 너 봤지?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0: 그럴까? 어딜 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넌 날 피할 수 없어.
1: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날 못 본 척 해줘.
0: 넌 이미 인간계를 어지럽히고 있어.
1: 데려가고 싶다면 날 이겨야 할 거야.
0: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날 따라와.
1: 둘 다 멈춰.
3: 인간계에서 웬 난리들이야?
0: 너 누구?
3: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1: 난 써니야.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어?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3: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4: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드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3: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5: 씨!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6: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3: 만큼씩.
4: 거지는

0: 이,
1: 서,
2: 유,
3: 팔,
2: 십, 십이.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0: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흑,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2: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0: 2짝꿍!
3: 4짝꿍! 8짝꿍!
2: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4: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어,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5: 20! 어,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0: 2,
4: 4,
2: 6,
3: 8,
2: 10, 12,
5: 14,
2: 16,
4: 18,
5: 20.
0: 전부 다 이 짝꿍.
6: 전부 다 짝수. 앞술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5: 계속 이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0: 와,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일이 쏟아지면 어떨까?
7: 만약 일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6: 전부 홀수!
8: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0: 게다가 1! 네가 중요한...

비행사.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래? 오늘은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타볼 거야. 카운트다운도 하고. 셋, 둘, 하나, 발사! 그리고 이걸 쓸 거야. 우주 헬멧 같지 않아? 이렇게 뚜벅, 뚜벅 달 위를 걸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우주 비행사가 될 거거든.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 우주 비행사 놀이 같이 할래? 오, 좋다고? 아우. 그럼 달 위를 걸어보자. 다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우리 우주 헬멧 누정기로 서로 얘기해볼까? 삐입. 안녕? 내 말 들려? 우와, 잘 됐다! 이제 너희가 말해봐. 나도 아주 잘 들려. 좋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 비행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떠나볼까?

0: 상륙 준비 완료! 삐! 여기 표면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나가보겠다.
1: 우주선이라고? 딜런 안녕!
0: 삐! 여긴 우주비행사 딜런! 우주비행사 셋을 더 찾았다!
2: 우리도 해도 돼?
1: 우주 정말 좋아!
2: 나도 할래! 제발!
0: 삐! 우정기가 작동을 안 하나 봐.
2: 우정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삐!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2: 무전기, 무전기.
1: 찾았다!
2: 빅, 이제 내 말 들려?
0: 응! 안녕, 오지? 안녕, 빛씨?
1: 이제 돼!
0: 우주비행사 노릴인데, 달에 가는 임무를 수행 중이야.
2: 달이라고? 달에서 뛰어보는 게 내 소원인데!
0: 우주비행사 친구들, 어서 우주선에 타!
3: 비비?
0: 좋아, 비씨. 네가 길을 안내해줘.
2: 난 엔진을 맡을게. 엔진 준비 완료!
0: 좋았어!
1: 그럼 난 카운트다운! 왜냐고? 거꾸로 세는 걸 잘하거든.
0: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1: 열! 아홉!

0: 우주비행사 딜런, 근데 달은 어디에 있어?
1: 잘 모르겠어. 가는 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봐. 항해사 빛이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삐비!
0: 뭐가 좀 보여?
1: 삐! 뭔가가 이리 오고 있어.
2: 있잖아, 난 반짝이는 별똥별이야. 어서 소원을 빌어봐. 내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0: 달에 가는 길을 알려줘.
2: 거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돼. 근데 조심해야 할걸. 바로 이 근처에 블랙홀이 있거든.
0: 블랙홀이란 게 뭔데?
2: 뭐든지 쏙쏙 빨아들이는 구멍이지. 꼭 청소기처럼 말이야.
1: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거야.
0: 아휴, 그럼 다행이고. 근데 지금 우주에 있잖아.
1: 맞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우리 손상환경으로 블랙홀이 있는지 찾아보자.
0: 우와, 블랙홀이야. 바로 저기 있어.
2: 안 돼. 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0: 어떡하지?
2: 나 좀 구해줘.
1: 비행사들, 우리가 저 별똥별을 구해주자.
0: 근데 어떻게 구하지?
3: 오, 알았다. 내 줄넘기를 잡아. 절대 놓지 않을게, 비행사 딜런.
1: 알았다.
0: 내 손을 잡아봐.
2: 손이 닿지 않아.
0: 잡았어.
2: 와, 잘했어. 고마워, 우주비행사들.
0: 안 돼. 우리가 빨려 들어가겠어.
1: 우주비행사 오지필씨, 빨리 줄을 놔. 너희는 살아야지.
0: 안 돼. 으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
3: 근데 이 블랙홀 말이야,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네.
1: 뭐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걸?
3: 바로 그거야.

0: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우리 헬멧 무전기로 연락해보자.
1: 빅.
0: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1: 대답이 없는데. 이러다 블랙홀에서 못 나가면 달에서 뛰어놀지 못할 텐데.
0: 걱정 마, 오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되잖아. 여보세요?
2: 누구 없어요?
1: 모두 무사한 거야?
0: 데이지 별이야.
3: 별아, 우린 괜찮아. 근데 블랙홀 안에 갇혔어.
1: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폴짝폴짝 뛰어봤으나? 아니면 한 발로 서는 건? 그것도 아니면 웃긴 춤은 춰봤어?
0: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1: 그야,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내 별빛으로! 어때? 별의 힘이 필요하지?
0: 다리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맞아? 으아, 다리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거야.
1: 으아, 이러면 다리 안에 움직이는 거.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착륙할 곳을 찾아볼게. 저기야.
0: 좋았어. 우주 비행사 오지, 추진기 준비됐나?
3: 됐어.
0: 다들 꽉 잡아. 곧 착륙할 테니까. 그럼 다섯, 넷, 셋!
1: 유후! 둘! 하나!
0: 성공!
1: 유후! 우리가 달에 착륙했다!
0: 자, 우주비행사들, 이제 달 위를 한번 걸어보자!

0: 걷는 중이야.
1: 우리가 달에서 걷고 있어. 우와, 해냈어. 오!

0: 좀 봐. 달에서 줄넘기도 한다.
1: 집에 가기 전에 달에 있는 돌멩이를 좀 주울래.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1: 그럼 또 만나?
3: 달에서 또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우주 숨바꼭질! 그럼 잡으러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저 푸른 논바디에 그림 같은 집한채 사랑하는 우리니와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1: 아, 이윤 가는 뭐, 뭐 아니
2: 이윤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1: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0: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3: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 일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쪽이라도 묻어 드셨나?
2: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 해.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1: 안 죽었잖아, 지금.
2: 세상에. 진짜.
4: 근데 이게 아버지가 네. 딸 말 잘 안 들어요?
2: 아우, 듣는 날이 어딨어요. 진짜 말 안 듣고.
1: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0: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3: 혹시 이 집인가? 건축 탐구집. 아, 이 집 맞네.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5: 안녕하세요.
3: 아유,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뵙겠습니다. 와.
3: 정원이 너무 예뻐요.
2: 아, 난리 나가지고.
3: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0: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은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3: 전 서울에서 온 딸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2: 아, 아빠는? 아빠 누구 아빠야?
3: 누구 아빠세요?
1: 나는 이제 주인 최별 아빠예요.
3: 아, 최별님 아빠?
1: 예.
2: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1: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4: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1: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제모초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2: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0: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2: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7: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3: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이거 리얼인가요?
7: 맞아요.
1: 아, 싸긴 뭘 싸.
7: 아니,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사실.
3: PD이셨으니까.
7: 맞아요. 네. 네, 방송국 PD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콘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꽂힌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꽂힌 3개월 동안 너무 좀 똑상해버린 거예요.
0: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틀 포레스트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잘 탄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때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3: 아, 이거 뭐 고칠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7: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3: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7: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0: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에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어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3: 가정집 거실치고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7: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사에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3: 그래요?
7: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네? 이제 저도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3: 아, 아빠는 뭐 언제 돼요?
7: 북지기. 네, 책을 지키는 사람.
3: 멋지네.
1: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 아,
3: 제가 그런데 그럼요. 아빠 마음에 그래요.
1: 여기 늦잖아 이게 또.
3: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1: 근데 막 이렇게 재피가지고 무슨 소리가 좀.
3: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1: 아니 무슨 말이요.
7: 행복하시죠?
1: 아휴 살아봐라.
7: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8: 하필입니다.
9: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1: 아니었으면 나와서 살아 그러면.

0: 살지 차라리 거기서.
1: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0: 아유 참. 또 차고 쳤구만.
2: 아니 아빠는.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3: 아유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도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 말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1: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3: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그, 난 아빠는 거리가 문제야 이게.
2: 연고도 없는 것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3: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이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다. 아, 그게 물이 왜 없냐.
4: 문이, 오.
1: 아니,
4: 왜요?
1: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2: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을 하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1: 저는 사실 스무 살 때부터 나가 살았 거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스무 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표정 좀 풀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2: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4: 이쪽은 뭐죠?
1: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아~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4: 아, 옛날에는 네.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1: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아~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4: 아, 어머니 책이었구나.
1: 네.
4: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뭐지?
1: 아 이거는 사실
4: 되게 오래된 책인가?
1: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4: 대본이요?
1: 네,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가지고
4: 아, 작가님이셨구나.
1: 네.
2: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1: 이가 저고 언니.
4: 동생. 아 언니.
1: 아빠 어딨지?
4: 아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안 계세요?
0: 아빠가 집은 거지.
4: 그래. 아고 확실하세요?
0: 네.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이쁜 집이 있었어요.
4: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요?
1: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4: 감성이
1: 집이랑.
4: 너무 비슷한데?
1: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 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막 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2: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1: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0: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기였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죠.
1: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2: 야, 이 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0: 아빠 와이스 마실래요?
3: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2: 아, 이번에.
0: 네,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요.
2: 아, 그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3: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0: 평균적으로 상관이 안 간다고 알아.
3: 나는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0: 안 가는 거예요.
3: 아니,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0: 왜?
3: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0: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 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1: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와,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2: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2: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3: 뚝 떨어졌어요.
0: 아빠가, 아빠가 다 갖고 오시고, 네, 그것에 대한 좀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아,
2: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0: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3: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 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4: 아빠!
3: 어?
4: 와시오.
3: 아이고, 아이고.
4: 잘 지냈어요?
3: 잘 지냈어? 네.
4: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3: 자.
5: 아버지 누구예요?
3: 큰딸.
4: 안녕하세요. 이 집 큰딸 최진입니다.
5: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4: 네.
5: 갑자기.
4: 근데 아버지가 딱 그 제 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0: 아빠가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 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5: 미안하면 가셔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기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돗 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1: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6: 맨으로 고른 거 아니야?
1: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 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 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3: 그 손님 중에 머리띠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0: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3: 아, 아니야.
2: 잡아.
3: 아니,
2: 잡아.
5: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0: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세 사람이 다 나오게.
1: 그 하얀색 버튼. 어.
0: 아니, 그러니까 알아.
1: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니가 땡겨. 아빠가 나와야지.
2: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만은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1: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3: 근데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출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2: 30년 전 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잔석 씨는 이 집 정원에도 쉼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유일한 핑계였을 테니까요.
3: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는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3: 네.
4: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5: 제 방이죠.
4: 어?
2: 엄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4: 와,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방이요?
5: 저 건너쪽에.
4: 네. 아,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1: 네, 별채가 하나 있는.
4: 부잣집이네.
2: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손님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4: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아. 특이하다. 와.
3: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6: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3: 저희 남편이에요.
4: 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6: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최별 PD와 결혼한 최별의 남편 이상원입니다.
7: 아니, 이렇게 김재희가 사실 줄 아셨어요?
6: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2: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4: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0: 맞아요.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1: 아, 이쁘지.
0: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2: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 봐요.
0: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2: 창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베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 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1: 이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그리고 또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2: 한 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3: 이누 밥 온다요.
4: 우와.
3: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이누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5: 생일 축하합니다.
3: 사랑하는 이모랑 엄마랑.
5: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3: 우와. 불어. 보세요. 같이 불어.
6: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7: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굳으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수 있고 뭐 하소연하서도 갈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2: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말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 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만

0: 김제 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1: 가지요, 근데.
2: 가지요.
0: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3: 아이고, 받아갖고 뭔가 모르네.
4: 참 좋죠. 금성아 집이나 더 좋지.
5: 엄청 귀여운 얘기 관계예요.
6: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집을 찾는데.
7: 17년 만에
6: 드디어
7: 내기하고.
6: 어이, 옥동자. 야. 운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7: 운호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6: 갑자기 노래 부르다 노래를 그치네?
7: 할머니 손잡고 갈까? 나 자꾸 가자. 갈까?
6: 할머니랑 같이 갈까?
0: 아,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운호 집이 오늘 담고 할 집이구만요.
8: 운호 엄마! 손님 왔네!

0: 아, 여기구나. 아, 건축 향구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1: 우리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0: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2: 네.
0: 아,
2: 네.
0: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애기가 너무 예뻐요.
2: 아, 고맙습니다.
0: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아,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3: 아니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4: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짓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3: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5: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은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4: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5: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0: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4칸 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툇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툇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툇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3: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0: 네.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3: 네.
4: 아, 네, 들어가시죠.
5: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0: 실내 툇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네. 쪽모이 천장. 야.
5: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 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3: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0: 아,
3: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0: 되어 있는 네,
3: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갖고 싶다.
0: 네,
3: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5: 쪽모이 목선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 80년대 추억템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0: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7,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3: 또 이게 세 쪽에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5: 세쪽 목창호가 지은 씨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지붕 석가래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4: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0: 아, 막혀 있었구나.
4: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0: 네.
4: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와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0: 아,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4: 아,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0: 야, 그래서 이렇게 툇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거실이구나.

0: 저기 상명이 있네요.
1: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현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0: 좀 활짝 웃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바로 또 상량이었던 거죠.
2: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3: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사라, 뭐.
2: 약간 역사 있는 집 사라, 약간.
4: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1: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현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4: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1: 할머니 따라 어린 날을 절집 수행자처럼 산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녀는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4: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선생님 같기도 하고.
3: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0: 아버지.
1: 수현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3: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0: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5: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1: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4: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은우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1: 그렇게 수현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6: 이쁘다 우리 은우.
4: 근데 이제 은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6: 왜 그래?
4: 잠깐만.
1: 그 나이가 돼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5: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4: 갑자기.
5: 괜찮으십니까?
4: 이렇게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0: 부제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1: 아, 두 분 정말 이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0: 네 맞아요. 저희 운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1: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3: 네.
1: 이게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 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4: 갑자기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거기서 긴장을 하세요 어떻게?
0: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1: 아~ 네.
5: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 분이시구나.
5: 네.
1: 아 장인어른.
5: 네.
3: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5: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3: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퐁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 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5: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2: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6: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5: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엔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네,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1: 네.
5: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1: 아이디어가 좋네요.
5: 예.
1: 네.
3: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1: 네, 이거보다 더요?
3: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 한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1: 네.
3: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1: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5: 그
1: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5: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1: 어떤 거 있습니까?
5: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2: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1: 아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5: 예.
1: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5: 이 줄눈 넣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1: 아.
5: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1: 아.
5: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1: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5: 네, 맞아요.
2: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7: 우리야 사과 먹자.
3: 너 좋아하는 사과.

0: 망할지.
1: 이렇게 또 준비했어.
2: 어디로 쓰는 거야?
1: 오그래.
3: 고맙습니다.
4: 여보.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5: 아, 맛있다.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6: 할아버지 자전거.
1: 오, 자전거.
7: 오, 오 뭐야 이거?
1: 사과 먹고 가자.
8: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이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4: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7: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어, 한번 볼까요?
0: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7: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0: 네.
9: 은우나무라고.
7: 아, 아이 이름?
0: 은우나무. 네.
7: 어.
9: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축제해 주셨어요.
4: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7: 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0: 네.
7: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9: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4: 수현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0: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이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4: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폐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 집을 고친 거였네요.
10: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에 집 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1: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2: 전부 이사를 합니다.
13: 멋대로 하겠어요?
12: 그렇죠. 멋대로 하겠어요.
11: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1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

0: 내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구형지역 고지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만들기는 쉬운데 맛은 기가 막힌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구수하면서 담백하고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최고의 국요리. 친숙한 재료들로 만들어 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부터 요리 초보자들도 자신 있게 만드는 밥상 위의 단골 반찬. 버섯과 콩나물만 있으면 오케이. 버섯 콩나물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아침에는 훌훌 밥말아 먹기 좋고 저녁에는 편하고 간단한 걸 찾게 되는데요. 이 구수하고 맛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재료 살펴보시면 이제 콩나물, 그리고 이제 두부하고 이제 향채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멸치랑 다시마 육수 이제 뽑으실 거라 이렇게 네. 국물 재료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2: 이제 간은 간단하게 된장, 뭐 국간장, 마늘 정도,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이제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데요. 이런 뜨끈한 국요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이런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콩나물 이제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2: 한 줌 정도 이렇게 이제 100g, 뭐 좀 좋아하시면 한 150g 그 정도 하시는데, 이제 뿌리는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의 영양이 아스파라기산 같은 이제 뭐 영양이 더 있기는 하지만
1: 네.
2: 요 끝부분이 약간 끓여지고 나면 좀 질겨지기도 하고
1: 아,
2: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요렇게 이제 뿌리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1: 네.
2: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은 다 냉장고 열어보시면 이제 있는 재료들이라
1: 네, 조금씩 남아있고 네. 또 요리하다 보면
2: 요거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1: 네.
2: 그래서 자, 두부는 요거 뭐 좀 크게 쓰르실 거면은 한 요 정도 크기로
1: 네.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썰으셔도 되는데
1: 네.
2: 두께는 너무 얇지 않게 두부는 끓으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네. 한 1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
2: 네, 어슷하게.
1: 저는 있잖아요. 이 국 요리 있잖아요.
2: 네.
1: 콩나물 국도 그렇고. 저는 아침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엄마가.
2: 네.
1: 저 아빠랑 저를 이제 아침에 많이 끓여주셨는데, 오늘의 이 콩나물 국과 된장국이 또 합쳐진
2: 네.
1: 그런 느낌일 것
2: 네,
1: 같아요.
2: 네, 그래서 된장 들으면 좀 구수하고,
1: 네.
2: 또 이제 감칠맛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제 준비해 주시고.
1: 네.
2: 네, 그리고 고추.
1: 고추 넣고 그리고 오늘 두부까지 해서
2: 네.
1: 담백하면서 고소하게
2: 네. 그래서 좀 칼칼하게
1: 예.
2: 콩나물국 저희가 드시면서 아우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들 표현들 많이 하세요.
1: 맞아요.
2: 그래서 고추를 청양고추로 넣으시면 좀 더 칼칼하고 시원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1: 네.
2: 그리고 저는 이제 있어서 갖고 왔는데 홍고추
1: 네.
2: 없으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냉장고에 있을 법한
2: 네.
1: 재료들로 준비했어요.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 네.
2: 준비했죠.
1: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됐는데요, 재료가.
2: 네. 네.
1: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끓여보겠습니다.
2: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물 준비를 해야 돼요. 콩나물국
1: 예.
2: 그냥 콩나물만 끓이면 정말 맛이 너무 밋밋해서.
1: 그쵸?
2: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밑국물 이제 올려주시는데요.
1: 네.
2: 그래서 물을 대략 뭐 한 7컵? 이제 그 정도
1: 네.
2: 이렇게 해서
1: 7컵 정도
2: 네, 그 정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도 이렇게 이제 한 장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2: 그다음에 멸치도 한 줌 준비하시는데 보시고 내장은 다 이렇게 뺐어요. 멸치 내장 들어가면은 약간 좀 쓰고
1: 쓴맛.
2: 텁텁한 느낌 맛이 있어서 내장 뺐고
1: 네.
2: 보관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오래 하고 있었으면 한번 볶아서 덮어서
1: 네.
2: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좀 신선한 거 준비를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양파도 이제 좀 넣어주시는데
1: 네.
2: 보통 근데 이제 너무 크면은 맛 잘 안 우러나오니까
1: 네.
2: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제 양파도 한 4분의 1개.
1: 약간의 단맛도 나오겠네요.
2: 그렇죠. 이거 사실 양파를 저희가 그 국의 재료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의 재료로 써도 되는데
1: 네.
2: 오늘 콩나물국을 오래 안 끓여요. 그래서
1: 오.
2: 차라리 멸치 끓이실 때 밑국물에 넣으시면
1: 네.
2: 양파에 약간 개운한 맛까지
1: 개운한
2: 같이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불 정도에 끓여서
1: 네.
2: 100도씨 888 끓어오르면 한 15분 정도
1: 네.
2: 끓인 다음에 걸러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된장 풀어서 끓이시면 되죠.
1: 자, 그럼 선생님 뚜껑 닫고 한번 끓이나요?
2: 네, 네. 그래서 빨리 끓으라고 예. 이제 뚜껑 덮으시고 끓어오르면은 뚜껑을 여세요. 그래야 오. 멸치 비린내들이 좀 날아가서 예? 좀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밑국물을 끓여볼게요. 선생님, 네. 지금 이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고 네, 있는데 네. 맛있게 밑국물이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열어볼까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뚜껑 이렇게 여시고 네. 좀 비린내 좀 날리신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불 끄시고 걸르시는데 네. 이때 시간 여유 되시면 좀 어느 정도 약간 식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놔뒀다 걸르시면 예, 더 좋고 오늘은 예. 이제 바로 한번 걸러볼까요? 오늘은 뭐 내용물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건져내셔도 돼요.
1: 채로?
2: 네, 채로. 여기다 이제 바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1: 야, 이 감칠맛 나는 향이 네. 이 밑국물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네. 보관했다가 다른 국물을 할 때 써도 되나요?
2: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찌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네. 오늘은 이제 된장 풀고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막 맑게 우리가 맑은 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서 뭐 꺼지나 이런 것도 놓고 걸르시지만 네. 오늘은 사실은 된장 풀어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쉽게 재료들 이렇게 떠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요거를 이제 된장국이잖아요. 오늘 콩나물 넣은 된장국이라서 된장 네. 푸시는데 혹시 깍지 있는 거 싫으시면 체에 놓고 푸르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예. 예, 체에 이렇게 넣고
1: 아, 불을 켜시고 된장국 할 때도 네. 깔끔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2: 예, 그래서 이렇게 체를 거시고 네. 이제 된장 근데 깍지가 없는 된장이다 그러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1: 된장국이니까 예. 또
2: 예, 그래서
1: 또 이렇게 먹으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1: 물론 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진짜 어떨 때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빵도 좋아하고 네. 막 하기도 해요. 네. 급할 땐 막 배달 음식도 그쵸. 아침에 미리 시켜놓은 거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국, 콩나물 된장국 이런 거 먹으면 네. 정말 하루가 속이 편하거든요.
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꺽진 깍지는 맑은 국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걸러

0: 됐고요. 네, 해서 이제 요 국물이 이제 팔팔팔팔 네. 이제 끓어오르면은 여기다 이제 콩나물 이제 네. 넣으시는 거예요.
1: 자, 근데 이제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은 이 네. 콩나물국, 네. 콩나물 된장국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 콩나물국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 네. 이게 재료는 쉬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콩나물국 맛있게 끓이시려면 밑국물을 조금 네. 만드셔야 돼요. 뭐 이렇게 멸치가 됐든 뭐 다시마가 됐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개운한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아서 밑국물에 너무 여러 가지 재료 넣는 것보다는 네. 진짜 핵심 재료 다시마 뭐 멸치 뭐 네. 양파 대파 약간 이제 가벼운 재료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콩나물국 맛있게 드시려면
1: 맞아요.
0: 오래 끓이지 않아요.
1: 오래 끓이지 않고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일 때 콩나물 이제 한 줌
1: 비린내
0: 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린내 잡아야 되니까 뚜껑 오픈하시고 한 2, 3분 정도 얘가 부드럽게 오. 벌써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1: 맞아요.
0: 팔팔팔 끓어서 예? 이제 2, 3분 이제 콩나물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익어가기 이제 시작을 그쵸?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3분 됐어요. 그럼 네. 이제 두부 넣어볼게요.
1: 아 3분 되고 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은 네. 상태에서
0: 네. 그래서 이제
1: 두부 들어간 후부터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0: 두부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국찌개 다른 음식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특히 찌개 같은 경우는 네. 두부가 수분을 다 흡수해요. 네. 그래서 국물이 너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두부는 이미 다 익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속 안에 간이나 맛이 배이면서 약간 이렇게 따뜻해질 정도로 네네. 하시니까 요것도 들어가고 나서 한 2, 3분 정도, 그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자, 선생님, 네. 지금 맛있게 네. 지금 된장국이 끓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나머지 재료도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 끓었더니 이제 두부도 이렇게 약간 이제 부들부들 네.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좀 칼칼하라고 이렇게 이제 고추, 홍고추 넣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마늘. 마늘 넣고 마늘. 그리고 된장국 끓이실 때 이제 국간장을 좀 넣으시면 오. 조금 더 이렇게 맛의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된장이 좀 이렇게 색깔이 좀 흐리죠. 이런 맞아요. 경우는 간을 이제 국간장으로 같이 자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 네. 이게 파는 된장 이제 간장들은 간이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혹시 간이 약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소금간 이거는 집집마다 된장 간이 틀리니까 맞아요, 이제 소금으로 조절해 주시고
1: 마무리는
0: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파
1: 네
0: 파 좀 들어가면 콩나물국은 좀 시원한 느낌 더 해주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파 넣고
1: 파 넣고
0: 한 딱 1분 정도만 예. 파가 좀 숨이 죽을 정도로 네. 그 정도 이제 끓이고 나면 이제 청양고추 넣고 불 꺼서 이렇게 드시면 네. 약간 칼칼하면서 개운한 느낌 더 살리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청양고추까지. 고추.
0: 네 매콤한 거 난 조금 더 매운 맛을 원한다 하시면 고추를 넣고 좀 더 끓이시고요.
1: 예.
0: 그냥 적당히 그냥 톡 쏘는 개운한 느낌이 좋겠다 하시면은 이제 넣으시면서 이제 불 꺼주시면 됩니다.
1: 네.
0: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자,
1: 이렇게 네. 맛있게 국이 끓여졌는데요. 자, 옮겨 담아볼게요.
0: 그래서 된장을 넣었지만 된장이 이렇게 진하게 많지 않아서 네. 좀 개운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죠.
1: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네. 다 들어가서 네. 콩나물 들어갔죠. 된장 들어갔죠. 두부 들어갔죠.
0: 네.
1: 그 마지막에 저희가 넣었던 청양고추가 아주 그냥 칼칼하게 매콤한 향을 네. 내주는 것 같아요. 된장의 구수함과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감도
1: 예. 이 콩나물은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콩나물국의 그 맛 표현을 어떻게 하죠?
0: 콩나물 약간 아삭아삭 시원한 느낌?
1: 맞아, 시원한.
0: 예, 콩나물 시원하죠.
1: 맞아요.
0: 그리고,
1: 예, 아삭아삭.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예.
0: 네, 두부까지 이제 들어간. 만들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국이 땡길 때 금세 만들어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 줍니다. 냄비에 물, 다시마, 국멸치, 양파를 넣어 중불에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육수가 한 소끔 끓은 뒤 뚜껑을 열면 멸치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건진 뒤 체에 된장을 풀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콩나물을 넣어 3분 끓인 뒤 두부를 넣어 3분 더 끓여주세요. 홍고추,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대파를 넣어 1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영양 많고 살찔 걱정 덜어주고 이 가격 착한 게 콩나물 그리고 느타리 버섯인데요. 네. 이 버섯 콩나물 무침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콩나물하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버섯, 네. 그리고 적양파, 미나리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콩나물 무침에 이제 좀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드셨다면 네. 오늘은 제가 양념에 고추장,
1: 네, 네
0: 그리고 고춧가루, 네. 매실청, 그리고 설탕 뭐 이제 이런 거 집어넣어서 약간 매콤 달콤한 그런 이제 무침 반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1: 오, 약간 이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무친 게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이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이 네. 다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콩나물은 네.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이것도 꼬리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떼셔도 되고,
1: 네.
0: 아우 나는 그냥 그리고 콩나물이 사다 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끝부분이 실처럼 가늘어져요.
1: 맞아요.
0: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떼시고
1: 네?
0: 그냥 오늘 사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신선하다 그러시면은 뿌리 굳이 안 자르고 그대로 하셔도 돼서
1: 네.
0: 오늘은 한번 안 자르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 적양파.
0: 네.
1: 집에 적양파가 없으면 그냥 양파 써도 되죠?
0: 네, 그냥 양파 쓰셔도 되고 파프리카를 조금 넣으셔도 되세요.
1: 아, 파프리카.
0: 네, 그래서 길이로 얇게.
1: 네. 양파는 이 무침에 안 들어가면
0: 네.
1: 섭섭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어느 요리에는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또 정양파가
1: 예.
0: 단맛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무침 요리에 좀 부담이 적죠.
1: 그리고 또 향긋한 우리 미나리까지.
0: 네. 그리고 이제 미나리는 잎사귀는 좀 정리를 했고.
1: 예.
0: 예, 길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1: 자.
0: 네, 한 4, 5cm 정도.
1: 네.
0: 너무 길지 않게.
1: 이렇게 미나리는 썰기만 해도 향이 그냥
0: 네,
1: 확 올라와요.
0: 맞아요.
1: 오랜만에 또 이제 무침 요리가 먹고 싶었는데
0: 네.
1: 무침도 이렇게 이따금씩 생각이 나요. 자주 나요.
0: 그렇죠.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라 그냥 이렇게 한번 새롭게 이제 무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이렇게 이제 준비됐고 그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이제 데쳐볼게요.
1: 그럴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치려고 보니까
0: 네.
1: 지금 냄비에 물이 두 개 끓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콩나물, 하나는 이제 버섯 이제 데칠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팔팔 끓을 때
1: 네.
0: 여기 소금 있어요.
1: 네. 네.
0: 소금을 넣어주시고 근데 미리 넣지 말고 이렇게 물이 끓을 때 그리고 네. 이제 콩나물 넣고
1: 자 아까 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로
0: 네.
1: 비린내를 날리는
0: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끓을 때 이렇게 넣으시고 뚜껑 덮지 마시고
1: 네?
0: 그냥 뚜껑 열고 익히는 시간은 한 2, 3분 정도
1: 2, 3분?
0: 네네
1: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되니까
0: 네 오늘은 아삭아삭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벌써 끓는 물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1: 네.
0: 이게 투명해지면서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젓가락에 나중에 대보면 이렇게 익으면 젓가락에 착착 감기고
1: 아, 휘 감겨요.
0: 네, 그리고 이제 다 익으면 오히려 콩나물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올라왔던 비린내들이 오히려 없어져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리고 나면은 건져서
1: 네?
0: 그냥 두시면 콩나물이 좀 질겨지고 가늘어지고 해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거를 건진 다음에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궜다 쓰시면 되고요.
1: 오.
0: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물에다가 버섯
1: 예?
0: 한번 데쳐볼까요?
1: 버섯 살짝 데쳐볼까요? 네. 이렇게 채소들을 데칠 때마다 소금을 조금 넣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0: 소금을 넣으면 이제 그 식감이나 색감도 선명해지고,
1: 네.
0: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이 조금 그 순간적으로 상승이 돼요. 그래서
1: 네.
0: 재료를 데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수용성 이제 성분들의 파괴도 좀 줄여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1: 네.
0: 이제
1: 버섯 한 몇 분 정도?
0: 버섯도 한 1, 2분 정도?
1: 네.
0: 이거 넣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한번 건져볼게요.
1: 네.
0: 그래서 차가운 물
1: 네.
0: 넣어주시고
1: 여열에 더 익지 않게끔
0: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건져서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버섯도
1: 네.
0: 이제 요 버섯도 이제 꺼내볼게요.

0: 버섯도 찬물로 넣어요?
1: 버섯도 이거 너무 뜨거워서 제가 한 번만 넣었다 예? 건질게요.
0: 네. 한 번만.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식혀서 버섯은 찢을 거예요.
0: 찢어. 근데 선생님, 네. 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네. 게 저는
2: 이 버섯을 무침 요리로 먹어본 네.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쵸? 안 나요, 저는.
1: 네. 버섯을 보통 저희 국찌개 예, 넣어서 예. 드시거나 이제 볶아서 드시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데친 다음에
2: 네, 항상 궁금했어요. 네, 아이 버섯을 무침으로 먹으면 어떨까?
1: 오히려 쫄깃쫄깃한 식감. 네. 그래서 무쳐 드시면은 자주 앞으로 무치시게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2: 자, 오늘 한번 여러분 함께 해보시고 버섯도 맛있게 네. 무침에 넣어서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요거 이제 너무 가늘게 찢지 마시고 요거는 약간 굵기감이 있게.
2: 네.
1: 그래서 가는 거는 가느니까 지금 네. 굵은 것만 이렇게 찢어서 이제 체에 넣고 수분 제거는 이렇게 짜시면 꺼지 없이 짜실 수 있어요.
2: 물기 꼭 짜야겠죠, 선생님?
1: 네, 물기 안 생기게.
2: 무침이니까요.
1: 네, 그렇죠? 무침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자, 이렇게 이제 준비했고 그다음 이제 양념장.
0: 네.
1: 고추장 양념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0: 자, 일단 무침 요리에서 또 중요한 건 재료도 네. 중요하지만 네. 이 무침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양념. 아예 무칠 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0: 그럼 볼에다 네. 할까요?
1: 오늘 이제 메인 재료가 고추장. 요 양념에 무치시면은 굉장히 네. 색감도 먹음직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네. 고추장만 하지 마시고 고춧가루 좀 넣어야 이제 좀 칼칼한 맛이 있으니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은 약간만 넣고요.
2: 네.
1: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 상큼한 맛은 매실청.
2: 오.
1: 예, 매실청 일찍 담그신 분들 요즘 매실청 아마 걸르실 거예요.
2: 네.
1: 라서 이제 그 매실청 쓰시고 저는 이제 작년에 담근 거.
2: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진 마늘.
2: 다진 마늘.
1: 그리고 깨까지 넣고 이거를 이제 저 섞어줍니다.
0: 선생님 지금 만들었던
1: 네.
0: 이 양념에 네. 무침 양념은 다른 무침에도
1: 다른
0: 되는
1: 무침 다 괜찮아요. 그래서 네. 저 여기에다가 혹시 좋아하시면 오징어나 낙지 데친 거 콩나물을 네. 같이 우리 볶아서 드시잖아요.
2: 네네.
1: 근데 이렇게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2: 네.
1: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좀 신맛 원하시면 식초 정도 약간 넣으시면
2: 네.
1: 되고 뭐 요거에다가 생강 조금 더 추가하시면 겉절이도 우리 고춧가루를 하지만 이런
2: 네.
1: 뭐 느낌의 약간 포장기 같은 경우 예 진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자 해서
2: 설탕이 녹을 정도로
1: 네 녹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무쳐볼게요. 제가 장갑 끼고 해볼게요.
2: 자 이 무침을 또 이렇게 네. 손으로 무치는 게 또
1: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2: 네.
1: 이제 순서는
2: 뭐부터 할까요?
1: 버섯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2: 네.
1: 양파.
2: 양파. 네.

0: 이유가
1: 네,
0: 있으세요?
1: 이게 이제 콩나물보다 버섯 자체의 간이
0: 예.
1: 콩나물은 여린데 막 주물르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0: 네.
1: 근데 버섯은 반대로 좀 약간 힘을 줘도 돼요. 그래서 버섯 먼저 충분히 무치시다가 콩나물을 넣고는 가볍게 툭툭툭 털듯이.
0: 털듯이.
1: 네.
0: 확실히
1: 네.
0: 저희가 물을 잘 짜서 그런지,
1: 네, 물기 안
0: 예.
1: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
0: 미나리.
1: 뭐, 매콤한 거 원하시면은 고추도, 청양고추도 한두 개 썰어 넣으셔도 되고.
2: 근데 선생님, 오늘 조합이 너무 좋은
1: 네.
2: 게, 이 미나리랑 콩나물은 아삭아삭하고 향도 좋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이 버섯은
1: 네.
2: 쫄깃한,
1: 쫄깃쫄깃.
2: 예.
1: 그래서 마치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드시면 막그 고기가 씹히는 느낌도 들고.
0: 예.
1: 그래서 냉동실 열어보시고 뭐 오징어나 새우 같은 해산물 있으면 몇개 넣으셔도 되고.
0: 예?
1: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2: 빨갛게.
1: 다 이렇게 이제 묻혀졌어요.
0: 예.
1: 네. 그 이제 담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 딱 들면 아삭아삭. 이제 콩나물 양파에 향긋한 미나리까지
0: 네, 그리고
1: 쫄깃한 버섯까지.
0: 네. 맛있겠다. 이것만 있어도 밥한 공기
1: 그렇죠.
0: 먹겠습니다. 예.
1: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마 다 버섯도 조금, 콩나물도 국 끓이고 좀 남은 거
0: 예.
1: 그리고 있으실 거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0: 진짜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고기의
1: 같아요. 고기
0: 식감
1: 식감.
0: 나니까.
1: 맞아요. 그래서 고기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지난주에 고기들 아마 이제 명절 보내시면서 많이 드셨을 거라.
0: 예.

0: 개운한 반찬들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신선해 보이는데요.
0: 네,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버섯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버섯 콩나물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양판을 얇게 채 썰고 미나리는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줍니다. 여기에 소금과 느타리 버섯도 넣어 2분 정도 더 데쳐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데칠 때 소금을 넣으면 식감과 색감이 살고 데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콩나물과 느타리 버섯을 건져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줍니다.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매실청,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느타리 버섯, 적양파를 넣어 무치다가 콩나물과 미나리도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버섯 콩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껍질째 튀겨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두 배인 꽃게 강정부터 가을에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새우장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준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서 읽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내가 아직 준이 같아.

0: 어? 이건 아클란네 성 지도잖아?
1: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2: 보물?
3: 당장 찾으러 가자!
0: 잠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2: 신중?
0: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2: 어?
0: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2: 어?
0: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4: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지도.
0: 우와, 준이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3: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2: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굉장히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3: 핑핑! 소중한 걸 모아놓은 곳! 멜리나님의 창고다! 핑!
1: 멜리나님의 창고?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모두 조용히 해.
3: 물건 많다, 핑!
1: 핑핑,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3: 빛나는 건 없다, 핑!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핑!
4: 밖에서 들어올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1: 쓰레기라고?
3: 청소?
1: 얘들아,

얼굴 눈부신 빛은 찾지 못했네.

0: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1: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0: 자.
2: 눈부신 빛은 바로 이 친구야.
3: 핑핑! 핑핑!

0: 라고 하셨었단 말이지.
1: 헌타, 그래서 어딜 가는 건데?
0: 핀핀이 더욱더 빛나는 곳. 멜리나 님이 핀핀은 밥을 잘 먹어서 빛나는 거라고 하셨거든.
2: 밥 잘 먹는다, 핀.
1: 그런 억지가 어딨어?
3: 수상한 준비할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0: 아닌가?
2: 아닌가, 핀?
4: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0: 어, 주님 괜찮아?
1: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0: 나도 마찬가지야. 눈부신 빛은 어딨을까?
2: 케네디움이야, 케네디움. 마법템을 움직이는 반짝반짝 케네디움.
3: 군타, 어떻게 하려고?
2: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0: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디움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3: 설마? 토니, 책정리 좀 부탁해.
0: 주니!
3: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디움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4: 준이 도와줘요!
2: 좋아! 마법 유치원에 케네디움은 다 모았다!
3: 군타! 마법템들이 싫어하잖아!
2: 보물 찾고 돌려주면 되잖아!
3: 지금 당장 돌려줘!
0: 빛이 눈부셔. 눈부신 빛? 모두 여기로 가서.
3: 안 돼! 빨리 다시 불빛을 비춰줘!
2: 케네디움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0: 분명히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3: 없어.
2: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동시에 켜는 거야. 그곳이 바로 눈부신 빛이 모인 이곳. 자, 손을 들어. 다 같이.
1: 어?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0: 설레였던 날.
1: 그런데 보물은?
2: 아, 보물!
3: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3: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4: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해.
5: 어?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3: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너희들이란다. 건강하렴, 그리고 사랑한다. 멜리나님, 당신은 대체.
2: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5: 이거 정말 멋진데.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아,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넌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Ha ha!

0: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닉,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1: 먹어볼까요?

마음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타버모드 작동. 어, 안 돼. 저 악어가 우리 물어버릴 거야. 얼른 도망가자. 근데 왜 우리 물지 않는 거야? 너 악어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자,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100% 식감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고마워요. 아빠.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페파 엄마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1: 페파, 널 주려고 이 상자를 만들었어.
2: 고마워요, 엄마.
1: 이건 비밀스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비밀 상자야.
2: 여기 어떤 물건들을 넣어야 해요?
1: 그건 네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건 네 비밀 상자니까.
2: 여기에 뭘 넣을지 생각났어요.
1: 그래, 하지만 그건 말하지 마.
2: 말 안 할 거예요. 아빠한테도 조지한테도. 왜냐면 비밀이니까요. 조지, 이건 내 비밀 상자야. 지금은 텅 비었어. 이제 이 상자에 넣을 물건들을 찾아서 넣을 거야.
0: 조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조지, 안 돼. 이 상자 속에 있는 건 나만 알아야 해. 내가 물건을 찾는 동안 넌 밖에서 기다려.
0: 팔판은 상자 속에 넣을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2: 이제 내 비밀 상자가 꽉 찼다. 조지, 너 이 상자 속을 보면 안 돼?
0: 조지는 파파의 비밀 상자 속을 보고 싶었죠.
2: 그렇게 궁금하면 뭔지 알아맞혀봐. 공룡!
0: 조지는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아우, 아니야. 넌 공룡밖에 모르니 뭐든 공룡이라고 하게. 어쨌든 공룡은 너무 커서 이 상자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야.
0: 조지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팔팔빨은 청소를 하고 있었죠.
2: 아빠, 이거 제 비밀 상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3: 아주 예쁜 상자구나. 안에 뭐가 들었니?
2: 그건 비밀이에요. 조지가 알아맞혀보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어요.
3: 아빠가 맞춰볼까?
2: 네!
3: 혹시 아빠 안경 아니니?
2: 아니에요. 안경은 아빠가 쓰고 계시잖아요.
3: 아, 그렇지.
2: 아빠도 참.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3: 알았다. 엄마 신발이 든 거 맞지?
2: 아니요. 아빠도 결국 못 맞췄어요.
0: 팔팔한 비밀이 생긴 게 좋았어요.
2: 엄마,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조지, 너 그거 뭐야?
1: 이건 조지 비밀 상자야. 조지도 비밀 상자 속을 채웠다는구나. 저 안에 있는 건 조지만 알아.
0: 팔팔은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게 궁금했습니다.
2: 네 비밀 상자 속엔 공룡 선생 있지?
0: 조지의 상자 속에 든 건 공룡 선생이 아니었어요.
2: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맞히겠어.
0: 팔팔은 이제 비밀이 좋지 않나 봅니다.
1: 페파, 네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주면 조지도 상자 속에 있는 걸 보여줄 거야.
2: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여는 거다?
3: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꺼내는 거다. 준비?
2: 네.
3: 하나, 둘, 셋!
0: 조지는 북을 꺼냈고 팔팔은 나팔을 꺼냈습니다.
1: 잘한다.
3: 그래, 소리가 제법 좋은걸. 다른 비밀 물건이 또 있니?
0: 조지는 도넛을 꺼냈습니다.
2: 어...
0: 팔팔의 상자 속은 비어있었죠.
2: 난 아무것도 없는데.
1: 그래? 엄마는 있는데. 자 먹으렴.
0: 팔팔 가족은 모두 도넛을 좋아합니다.
3: 아빠는 비밀 상자가 없어. 하지만 도넛을 숨겨놓기에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어딘지 맞춰볼래?
2: 어디 숨기려고 하실까? 냉장고요?
3: 틀렸어. 훨씬 더 특별한 곳이지. 아빠 뱃속. 정말 맛있군.
2: 그럼 저도 제 뱃속에 도넛을 숨길래요.
1: 엄마도.

0: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팔팔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맨 처음 조지가 연을 날리기로 했죠. 조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연은 날지 않죠.
1: 조지, 그렇게 느리게 뛰면 어떡해? 넌 빨리 뛰지 못하니까 내가 연을 날릴게.
0: 팔팔도 있는 힘껏 달립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2: 바람이 안 불면 연은 날지 않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3: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바람이 불 거야.
1: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0: 바람이 불자 연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죠.
1: 조지! 아빠 고마워요.
0: 팔팔 아빠가 연을 날립니다.
1: 더 높이요.
0: 팔팔 아빠는 연 날리기 선수네요.
2: 그래, 이 아빠가 연을 아주 잘 날리지.
3: 저기 나무들 조심해요. 잘못하면 연이 걸리겠어요.
2: 걱정 말아요. 안 걸리게 할 테니까.
0: 어우, 철원. 아빠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2: 어이구, 이런.
3: 조지, 울지 마라. 아빠가 연을 내려주실 거야.
1: 만세!

0: 그러지 뭐. 조심해, 진흙웅덩이가 있잖아.
1: 팔팔한 조지는 진흙웅덩이를 좋아합니다.
2: 진흙튀기기 해도 돼요? 엄마.
3: 안 돼, 그럼 옷을 다 버리잖니.
0: 뒤로 물러나 있거라.
3: 진흙웅덩이 조심해요.
0: 떨어질 리 없으니까 걱정 마.
3: 그래도 조심해요.
2: 조금만 더 가세요, 아빠.
3: 나뭇가지가 당신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0: 무슨 소리야? 내 몸무게는 내가 더 잘한다고.
2: 우와. 됐다.
1: 아빠가 연을 구했습니다. 어우, 저런. 모두 진흙투성이가 됐군요.
0: 진흙투성이가 됐군.
1: 다행히 아빠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연도 무사히 내렸고요.
2: 야호! 엄마, 벌써 옷을 버렸잖아요. 진흙튀기기 해도 돼요?
3: 그래, 실컷 하렴. 어차피 진흙투성이가 됐으니까. 나중에 씻는 건 아빠가 해주실 거야.
0: 아우.
1: 팔팔한 조지가 진흙웅덩이에서 신나게 뜁니다. 엄마랑 아빠도 진흙웅덩이로 뛰어들었죠. 모두 즐겁게 진흙튀기기를 하는군요. 진흙웅덩이에서 뛰어노는 건 연날리기만큼 재미있죠.

0: 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제이, 이럴 수가. 딩딩이를 모델로 안 가자 딩딩링이 나오다니. 왜 그 큰 과자를 안 만들어주십니까? 왜? 근데 보나마나 맛도 없을 거야. 그래, 얼마나 맛없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딩딩링을 사면 카드도 줘? 우와, 딩딩링 해내네 해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아유, 맛있어. 아우.
2: 무슨 일인가요?
3: 전쟁인가요?

0: 나타났나요?
1: 큰일이다, 요정들. 크크가 이 딩딩님 과자에 푹 빠져버렸어.
2: 아니! 잠깐, 근데 크크가 딩딩님을 좋아하면 뭐 잘된 일 아닌가요?
1: 그러게. 이 딩딩님을 사러 크크가 매일매일 마트에 드나들고 있는데도.
3: 아! 마트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
0: 그렇단 조만간 크크가 마트에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겠어.
1: 정답이다. 어서 출동해 우주 평화를 지켜내도록. 요정들, 응.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걱정했던 대로 사건은 이 딩동댕 마트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저 홍마영 어린이로부터
1: 녀석이 나타났다. 모든 인력들 장난감 코드로
2: 알겠다 오바 이동.
3: 꺼내보자. 아저씨가 꺼내줄게. 뭐부터 꺼내줄까?
2: 내가 할 건데. 익히세요.
4: 보자. 딩딩댕이 어디 있나? 아, 저기 있구만.

0: 여기 있는 거 다 사야지.
1: 조심.
2: 싫어, 싫어. 나 이거 다 살 거야.
0: 얘야, 조심해야지.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계산인데 그거 내가 사려고 먼저 집은 거야. 얘도 크크 아저씨가 따끔하게 혼내주네.

0: 저는 딩동댕마트 대표이사 정크순입니다. 우리 홍마영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 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VIP? 그게 뭐야?
0: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쇼핑 이벤트.
1: 나 혼자 쇼핑?
0: 내일 하루 동안 저희 딩동댕마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홍마영 고객님만 들어오실 수가 있죠.
1: 우와, 정말?
0: 네, 내일 꼭 오셔서 하고 싶은 쇼핑 마음껏 즐기세요. 단, 꼭 혼자 오셔야 돼요. 엄마랑 오시면 절대 안 돼요.

0: 마영아, 누구 왔니?
1: 아니에요! 아무것도!
2: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

0: 환영합니다. 홍마영 VIP 고객님.
1: 우와! 정말 오늘은 마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0: 물론이죠. 오늘 이 딩동댕 마트는 오직 홍마영 고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즐기세요. 아무도 우리 고객님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1: 아싸! 신난다!
2: 그리하여 마영이는 이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지. 진열대의 물건들을 다 끌어내리고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1: 맛있다. 우와, 너무 좋아. 이제 집에 가야지.
0: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아니, 어디 가세요?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1: 예? 계산이요?

0: 저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1: 네, 그래서 마영님 먼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물건들 다 꺼내고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다 깔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0: 계산해야 되는 건 줄 몰랐는데.
1: 일단 이건 아까 마영님이 포장 뜯은 장난감이랑 과자 계산한 금액이고요.

0: 엄마 찾지도 않으면서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더라.
1: 누구세요? 마트 사장님 아니세요? 당신 종자가 뭐야?
0: 내가 아직도 마트 사장으로 보이니? 나의 정체는 둘, 셋, 뿅!
1: 오, 깜짝이야! 어? 저번에 부딪힌 자살인 거야!
2: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1: 빈민 카드! 아!
2: 그거 내 거라니까! 내가!
1: 저번에 부딪힌 아저씨 아니에요?
0: 맞아. 나 악당 크크야. 이봐, 홍마영 고객.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이 마트에서 일해.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고, 알았어? 그럼 사장님은 둘, 셋, 뿅!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김동댕 삼총사.
3: 악당 크크.
4: 너희 녀석, 마트에서까지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안 되겠구나.
0: 마트에서 떼쓰고 뛰고 물건을 어지르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난 그저 김빈민 과자를 마음껏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5: 크크! 너 진짜 딩딩링 좋아하는구나?
0: 응, 딩딩이 너 대박났더라. 딩딩링 과자 완전 맛있어. 나 요즘 일일 1봉지 하잖아.
5: 자, 너 가져. 이 안에 슈퍼 딩딩 카드 들어있다.
2: 대박! 저 주세요! 제발요!
5: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2: 네! 꼭 갖고 싶습니다!
5: 그럼 팔을 벌리고!
2: 팔을 벌리고!
5: 빔을 맞는다! 실시!
2: 빔을 맞는다! 실시! 아니지!
5: 지금이야! 딩딩! 동동!
6: 딩딩!
2: 집에 가서 딩딩링 과자나 먹어야겠다. 날 더운데 오히려 좋아. 둘, 셋, 뿅.
7: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8: 너 또 마트를 어지럽히려고?
1: 아니요! 저 더 이상 마트에서 말씀

0: 쏘쏘!
1: 어? 뭐야? 왜 저래?
0: 뭐야?
1: 어떻게 된 거야?
2: 김동대 사건사!
3: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4: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5: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6: 우리란 누구?
2: 김동대 사건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어쩌다 마주친.
1: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2: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1: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3: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1: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3: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1: 아니, 아니, 아니라고!
3: 아휴, 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1: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는 다야.
0: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4: 나 우연이라고 생각해.
5: 나도 우연.
6: 우연.
4: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6: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4: 그렇지.
6: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7: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

0: 거라고 생각해.
1: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0: 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2: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0: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1: 질문은 넌 어떻게 생각해?
2: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1: 그건 우연,
3: 그건 우연이죠.
4: 필연 아닐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연 아닐까?
1: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3: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건
1: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대로 그 복염이 말대로 필연 아닐까?
4: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들짐승 있었을 수도 있고,
1: 들짐승.
4: 또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1: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3: 아이고.
1: 작가님, 진짜 빨리 화장실 좀 달랄게요.
5: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6: 우연이요!
1: 우연!
6: 우연!
2: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뭐를 먹었으니까 똥을 쌀거 아니야. 그렇지. 그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1: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2: 그러니까.
1: 거니까 필연 아니야?
4: 근데
5: 결국 이유가
4: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1: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4: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3: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1: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결국 그 한 개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0: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난 생각해.
1: 우와.
4: 아니, 말이 맞아, 맞아.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히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준 요소라 생각해.
1: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4: 아, 원더 봤어.
1: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꽂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만 분의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3: 일단 그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4: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1: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
0: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 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3: 필연이 있으면은 좀 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4: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그치.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2: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4: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3: 어머! 누구세요?
6: 선글라스
7: 있냐?
8: 누구세요?
9: 헬로우.
10: 마녀예요.
9: 헬로우.
11: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3: 아, 네, 연예인이야.
12: 아, 연예인이다.
2: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내가 우연일까 필연일까?
1: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가지.
4: 그러니까
5: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호가 안
4: 싫어.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뭐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오빠한테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1: 목이 마르다는 말은
4: 자신의 의지,
0: 나의 생각,
3: 나의 행동,
0: 나의 경험.
2: 우리 인생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아, 대박. 이걸 끼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본단 말이지. 그렇다면? 야,

0: 완전 재밌었네. 어? 아, 목마르네. 그냥 건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건너도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안 돼,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면 명심을 지켜야 할까?
1: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2: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3: 간접 TV 떠다닌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0: 봐봐,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말 같다.
1: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0: 응.
1: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0: 그래?
1: 그래서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2: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3: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4: 내가 딱 피아노 학원에 한 시간을 쳐야 됐어.
1: 네.
4: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2: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5: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2: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4: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
5: 만들어 가는 거지.
6: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5: 그럼 망설이지 않았을 것
4: 이게
5: 같았는데.
4: 뭐지?
5: 개념 자체로.
4: 맛있겠다. 먹어야지. 냠냠.
5: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4: 학습 데이터가 없어.
7: 그럼 후천적? 그럼 후천적이 그냥 후천적 만능이지네.
1: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7: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5: 응, 당연하지.
7: 왜 불편한데?
1: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7: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5: 처벌에 대한
7: 불편과 두려움이랑
5: 두려움이지.
7: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니 진짜 뻥안 치고 껌 씹어도
2: 그러니까.
7: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4: 나도 동의하는 게그 내가 만약에 양심이 없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5: 마비효과처럼?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7: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5: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솔직히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애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6: 양심을 지킨 게 후회됐어?
5: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것 같아가지고.
4: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스름돈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 양심을 지켰다는 것에 좀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5: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0: 맞출 수 있지 않을까?
1: 그치.
2: 그게 이익을 위한 일이. 그냥인가?
0: 그치. 공통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3: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4: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5: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2: 모두를 위한 거야.
3: 모두를 위해서. 그냥 둘 다.
4: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게.
2: 에브리 둘 다.
0: 이거는 그냥 답이 간단 명료해.
3: 공리야.
0: 나도 답이.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3: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6: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없어요?
6: 주머니에 뭐가 있어?
3: 초코볼? 초코볼? 자.
7: 힘을 원하십니까?
3: 거절하지
4: 마세요.
0: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100%
3: 야, 야, 왜 잡종너야?
4: 살았어. 야,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0: 어디 갔어?
6: 알았어, 얘.
4: 아무도 없어.
6: 야, 아이니 거, 요구르트 내 거.
4: 야, 누가 때렸어?
6: 와.
4: 요구르트
3: 뜬다!
0: 국가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3: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원으로 두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4: 어디다가 쓸 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친구 놀래키는 데 쓸 것 같은데.
3: 예?
6: 아니에요.
0: 유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6: 모자이크랑 음성면을 꼭 해줘야 돼요.
9: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0: 영어.
9: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0: 17점 수학.
9: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0: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9: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0: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9: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9: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9: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9: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9: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9: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9: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9: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0: 딱 그 입사.

0: 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1: 솔레이유한테?
0: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2: 그럴 리가 없잖아.
0: 과연 그럴까?
3: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몬넷을 빼앗겼다며.
4: 단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2: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3: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0: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3: 로크러쉬도 친구야?
5: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 학생을 소개할게.
7: 오늘이었던가?
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8: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6: 자, 박수!
5: 딥바이트를 돌려줘!
8: 사양할게.
5: 저기 전학을 와!

0: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1: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화 걸은 거지?
2: 공길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3: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1: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으라차차차.
4: 말도 안 돼.
5: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1: 소용없어.
6: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3: 뭐?
2: 그런 거 빨리 말해.
6: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7: 어떡할 거야, 준?
8: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2: 진짜?
1: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8: 말 예쁘게 해라.
1: 여기...
8: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6: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3: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8: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2: 뭐? 뭐하냐? 빨리 불러.
1: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8: 뭘 또 이제 와서. 어?
9: 어?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1: 저 누구세요?
9: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1: 엄마?
9: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1: 실례하겠습니다.
9: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8: 아들이요?
6: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9: 그래 맞아.
8: 그럼 솔레이유는?
9: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10: 쌍둥이?
3: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6: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9: 날 아니? 고마운데?
6: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9: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1: 저요?
9: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1: 제가 좀 하죠.
9: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11: 블루캅이요? 여기에.
12: 안녕하세요.
11: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9: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8: 여긴 왜 온 거야?
1: 너!
9: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8: 네, 어머니.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유의 일은 어디까지?
12: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8: 당연하지.
12: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데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3: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12: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13: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1: 진정하고.
12: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9: 로봇 생명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8: 어머니.
9: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1: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8: 무슨 뜻이야?
1: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12: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9: 크레스트가?
12: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9: 그래, 기특하네.
12: 쉽게 말하는군.
1: 그게 무슨...
12: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13: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9: 이럴 때.
1: 네네, 시장님.
8: 아빠?
1: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14: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1: 가자, 블루캅.
8: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12: 알겠어.
2: 좋았어, 우리도.
8: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5: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9: 맛있단다.
16: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헤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4: 다이건, 사랑은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0: 죽겠어.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 알고 있어. 어지간히들 날 막고 싶은가 보면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다.
2: 힘을 합치자 솔레유.
3: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2: 뭐라고?
3: 팬텀 보내, 세덤.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4: 깔끔하게 감싸고!
1: 뭐야, 성가시기시! 저리 안 돼!
2: 솔레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3: 그럼 내가 이겼네.
5: 준, 냉정해져야 돼.
6: 나도 힘을 보탤게, 준!
2: 응?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6: 알겠어!
3: 뒷발길 막아!
2: 어? 어, 조심해! 어? 딥파이트, 너!
3: 딥파이트, 세다.
6: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가 쪽이었군!
5: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6: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2: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1: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5: 준, 기억나? 메탈버스의 봉인된장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2: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3: 딩트라이던트, 개틀리.
5: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힘.
3: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5: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2: 하지만 난...
5: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2: 딥파이트!
1: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2: 널 한 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완전히 대강의 솜씨.
1: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0: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조용히 해.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입주해.
1: 놓치지 마,
2: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0: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0: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었노?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전력한 대단!
1: 울프 하오이!
0: 샷!
1: 기간! 불주심!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어!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해서 패배했다. 이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0: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1: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2: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1: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3: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1: 맛있긴 했어.
3: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4: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3: 그쵸?
1: 그렇다면 다행인데.
4: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1: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4: 응? 뭔데?
5: 그게...
6: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1: 놀란 건 우리거든.
7: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6: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7: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6: 우리 어머니?
7: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6: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4: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1: 잠깐!
5: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8: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뭐지?
9: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6: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3: 쟤 너무 야만스러워. 먹인 당해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5: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3: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1: 부탁해.
6: 그만해 타이거.
3: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
9: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6: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1: 잠시만요.
3: 전 숙였잖아. 우리도 갈게.
9: 시끄럽다. 이걸로만 자유의 몸이시다.
1: 어디 가려고?
8: 고양이다.
9: 뭐냐, 네 녀석은? 그럼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발방 옮겨주마!
1: 안 돼, 타이거!
3: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 데스터!
10: 이제 괜찮아.
8: 큰일 날 뻔했지, 그치?
1: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0: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9: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 고양이 때문이지?
8: 애들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1: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6: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적군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9: 나는 야생 호랑이.
10: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봉인을 한 거야?
1: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6: 또 난동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8: 안돼, 그거.
12: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원 주방이다.
10: 주방?
1: 바이바이.
6: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3: 지중해, 크리스파이어. 알겠지?
1: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6: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 그럼 피닉스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6: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9: 스킬링 좀 부탁할게.
6: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9: 내가 먼저.
1: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3: 준.
10: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5: 안나, 좋은 아침.
8: 좋은 아침. 준? 괜찮아?
5: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8: 진짜?
1: 타이건 녀석, 메탈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9: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0: 여기서 꺼내고 와!
1: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0: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는!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2: 이게 무슨 소리야?
3: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2: 어디 어디.
1: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2: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4: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5: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6: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7: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8: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7: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8: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7: 친구?
8: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7: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8: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7: 소중한 친구지?
8: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7: 그건...
8: 너랑 블레이어는 친구 아니야?
7: 뭐?
9: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4: 아니, 있어 블레이어. 넌 왜 솔레이유에게...
0: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8: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10: 아, 알았어.
5: 조심히 가.
11: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4: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2: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13: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14: 우리가 구해올까요?
15: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줄게.
13: 야, 그건 안 돼!
15: 농담이야, 농담.
16: 나왔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13: 에휴. 가지고 따라와.
16: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13: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6: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13: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6: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13: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6: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13: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6: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7: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4: 호랑이?
6: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0: 정말?
8: 타이건, 나와.
0: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6: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0: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16: 잠깐, 어? 이걸 보라고.
0: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게다가 수가 늘어났어. 이 녀석도 팬텀 온에 같은 기술을 쓴 말이야.
8: 아니야.
16: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0: 어? 엄마라고? 그게
8: 뭐야? 뭐야? 무서워서 그래?
17: 귀여운데?
13: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0: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력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15: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4: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8: 응,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0: 내 친구라고? 나 평생 싸움만한 한 마리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8: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9: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13: 싱그럽다 블루카.
8: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0: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8: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8: 미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8: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0: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8: 고마워, 타이거.
9: 먼저 나이트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9: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0: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꿈. 덥적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용하고.
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죽이만 했던 타이건이 아주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8: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5: 우리 아빠보다 낫네.
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13: 야, 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말아, 알겠지?
0: 알겠어, 애드 아빠.
13: 애드 정의랬지, 형!
0: 다음 훈련이다! 어흥!

0: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은 재미있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멸종, 멸종이에요. 멸종이란 말 들어봤나요?
0: 생물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거 멸종 위기라고, 멸종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2: 준성이도 들어봤나요?
3: 네. 공룡은 화산 폭발 때문에 멸종되었다. 약간 이런...
2: 공룡 이야기에서 멸종을 들어봤군요. 멸종은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멸종 동물은 공룡이에요.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요?
3: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빙하기가 와서 죽었다, 아니면 화산 폭발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 운석의 먼지 때문에 죽었다.
2: 어머, 준성아, 선생님이 똑똑 선생님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우리 준성이 공룡 박사네요. 공룡 말고 또 어떤 동물들이 멸종했을까요?
3: 코끼리?
2: 코끼리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엄청나게 큰
0: 맥!
2: 매로 시작하는 글자
3: 매버드?
2: 딩동댕동!
0: 저는 도도새는 평화로운 무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인도를 알게 되면서 도도새를 잡아서 도도새는 멸종위기까지 걷다가 결국은 멸종되었대요.
2: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리아? 세계적으로 하루에 무려 100종이 넘는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대요.
3: 하루에 100종이면?
2: 하루에요. 정말 많죠?
3: 그럼 지금 거의 없다는 건데?
2: 우리가 어서 멸종을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멸종의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멸종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위기, 위기예요. 위기란 말은 언제 쓰나요?
0: 멸종위기 할 때 그 위기가 동물들의 위기가 처하다 그럴 때 써요.
2: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뜻이에요. 고비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어려운 순간을 말해요. 책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0: 다들 힘을 내! 이 고삐를 넘겨야 해!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아주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이란 의미예요. 강아지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자,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나요?
1: 생각이 안 난다.
0: 지금 준성이가 방송 중 위기인가요?
1: 위기.
0: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 날.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멸종이란 말의 짝꿍 단어로 위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멸종 위기의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1: 황제 펭귄!
0: 딩동댕동! 반달가슴곰, 북극곰, 또 수달, 코알라, 황제 펭귄. 왜 이런 동물들이 멸종 위기가 된 걸까요?
2: 캐나다나 막 그런 곳에 탄 코알라랑 산불 때문에 탄 코알라랑 탄 캥거루, 새끼 캥거루가 보였어요.
3: 엄마, 아빠들은 아기도 돌봐야 하고 엄청 힘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집이 없어서 죽거나 하겠죠, 굶어가지고.
0: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이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친구들, 지구온난화라는 말 들어봤나요?
1: 네.
0: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더워진다는 뜻이에요. 겨울인데 이상할 정도로 따뜻할 수 있어요.
1: 네? 겨울인데 따뜻?
0: 네. 이렇게 되면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겠죠.
1: 네.
0: 다 같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지켜주자.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멸종과 위기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0: 멸종.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위기. 위험한 고비나 시기.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볼까요?
1: 네!
0: 리아부터.
1: 멸종되는 도도새가 불쌍하다. 이게 정한 동물들이 있다.
0: 와, 리아야,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우리 리아가 쓴 글 중에서 멸종되네 이 된자를 보니까 고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리아 스스로도 아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고쳐볼까요?
1: 아, 그러면 10초만 주세요.
0: 네.
1: 3. 됐다.
0: 잘했어요.
1: 황제 펭귄은 멸종 위기 동물이다.
0: 우리 준성이가 쓴 문장의 끝. 다 뒤에 문장이 끝났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렇지. 점을 꼭 찍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문장이 끝났다, 마쳤다 라고 해서 그 점의 이름을 마침표라고 한답니다.
1: 마침표.
0: 네.
1: 마침표.
0: 잘했어요.
1: 나는 화이팅.
0: 오늘은 멸종, 위기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두 단어 잘 쓸 수 있겠지요?
2: 네!
0: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간에 붙었다, 라라에 붙었다 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정말 뭘까? 뜻도 모르겠어.
1: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부위잖아.
0: 맞아, 맞아.
1: 신체 부위 아닐까? 혹시 우리 몸에 있는?
0: 맞아.
1: 그러면 얼굴이나 다리?
0: 오, 그럴 수도 있겠다.
3: 예진아, 응? 그럼 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1: 여기.
0: 맞아. 내 생각에도 가슴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
1: 응.
3: 둘 다 잘 알고 있네.
0: 예.
3: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야.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있지.
1: 우리 몸에 있는 독을 간이 없애주는 거야.
0: 그래? 아, 하긴 나도 예전에 학교에서 들었는데 간은 어떤 간 중에서 어떤 부위가 잘려도 그곳이 다시 자란대. 신기하지?
1: 진짜?
0: 어. 근데 속담 뜻이 정말 뭘까?
1: 그러게.
0: 나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 라라한테 힌트 달라고 할까?
1: 그래.
3: 좋아. 힌트를 하나 줄게. 간에 붙었다, 어디에 붙었다 하니까 좀 가까운 곳일 수 있지 않을까?
1: 간에
0: 붙었다.
1: 나는 간이랑 멀리 떨어진 다리에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0: 나는 세포를 그려야겠어.
1: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데?
0: 세포는 되게 아주 미세하게 엄청 작아. 현미경을 500배나 확대해봐도 요만하게 보인대.
1: 진짜?
0: 어.
1: 완전 작네.
0: 그래서 간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크잖아.
1: 그치?
0: 그래서 엄청 큰 간에 붙었다가 엄청 작은 세포에 붙었다가 이상하게 큰 거랑 작은 거에 왔다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붙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닐까?
3: 재밌는 생각인데? 그럼 우리 둘 다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0: 그래!
1: 좋았어! 좋아. 대충 간을 잡아주고 화살표를 그려줄 거야. 다리에 붙으니까.
3: 그럼 예진아,
0: 응?
3: 간에 붙었다, 다리에 붙었다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1: 독이 어디로 옮겨간다? 아니면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그런 거 아닐까?
3: 아, 간에 있던 독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1: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3: 좋아. 그럼 노아야.
1: 응.
3: 노아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0: 나는 아주 큰 거랑 아주 작은 거에다가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0: 그렇구나. 갈팡질팡 어느 쪽에 붙을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
1: 맞아, 맞아.
0: 자,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오늘의 정답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2: 응. 나는 간에 붙었다가 다리에 붙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책에서 박쥐 이야기를 읽었거든. 응. 박쥐가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 응. 그래서 땅 쪽에서 이일까?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편에서일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둘 다 가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쫓겨났거든.
1: 아, 그럼 이번엔 내가 설명할게. 나는 간에 붙었다가 세포에 붙었다가로 생각했어.
2: 왜?
1: 간은 엄청 크고 세포는 엄청 작잖아. 어떤 사람이 간에 붙으면 오히려 좋을지 세포에 붙으면 오히려 좋을지 고민하는 것 같아.
0: 자, 그렇다면 그림남매 정말 재미있는 생각들 잘 들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2: 무엇일까?
0: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바로 간에 붙었다, 세게 붙었다 한다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소화, 해독, 면역, 살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간 바로 밑에 위치한 쓸개는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저장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 이렇게 간과 쓸개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장기들이야. 그런데 기생충은 음식의 영양분을 몰래 가져가려고 몸속에 들어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라는 속담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규칙이나 믿음을 꿋꿋이 지키려는 마음 없이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하는 것을 빗댄 말이야. 이솝우화에는 새들이 강해 보일 땐 새인 척하고 짐승이 강해 보일 때는 네 발 짐승인 척하는 박쥐의 이야기가 나와.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하던 박쥐는 결국 동물들 세계에서 추방되어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의리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지?
1: 오늘의 속담은
3: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한다.
2: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하는 것을 이르는 말.
1: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I sat me with my true love, my sad heart sore too between.

0: 절초를 앞둔 무덤가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의 길목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사나운 말벌떼.
1: 밀어서 물러가세요.
2: 조심히 가라.
1: 조심하세요.
2: 천천히 천천히 가서 빨리.
1: 조심하시네.
0: 두꺼운 보호복도 뚫어버리는 장수 말벌의 강력한 독심. 이런 위험에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벌 퇴치에 나섭니다. 폭염 속 말벌과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3: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죽죠.
0: 양봉농가 초토화의 주범인 등검은 말벌 퇴치를 위해 20m가 넘는 나무를 오르는 위험도 감수하는데요.
4: 얼때같이 덤빈다. 이게 등검은 말벌 진짜.
0: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반찬 40여 가지를 매일 만드는 이곳.
5: 가짓수도 많고 국종류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0: 그야말로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6: 정말 전쟁이에요.
4: 매일이요?
6: 네, 매일이요.
0: 40여 가지의 반찬은 기본. 삼계탕이나 갈비탕 같은 요리까지 만들다 보니 쉴 새가 없는데요. 웬만한 나물 반찬들은 1,000원짜리 두 장이면 살 수 있으니 매장은 물론 배달 주문까지 넘쳐 정신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한 반찬 가게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뜨거웠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든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냉동을 품은 불청객 말벌. 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찾아 안동으로 왔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말벌 퇴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창규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8: 자, 이거는 등검은 말벌입니다. 등검은 말벌집. 그리고 이거는 장수 말벌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수 말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장수 말벌 요양벌입니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수 말벌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세상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 말벌군 권상엽입니다. 예약으로 오신 분들 스케줄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자, 우리 또 동료 일론 머스크 닮은 양원 머씨입니다.
10: 머스크 씨, 벌 제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7: 꼭. 이 세상에 말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 둘, 셋, 빨개!
0: 말벌 어벤져스 지금 출동합니다. 이른 새벽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곳은 안동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상주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조상님 묘에 벌초를 하다 말벌집을 발견한 의뢰인. 다급한 상황에 말벌 사냥꾼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11: 하다가 예초 이거 먹고 다시 집어 던져놓고 도망나왔어. 벌이 뭐

0: 뭐 크고 뭐.
1: 아 이게 어르신이 찍은 영상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1: 아, 이게 장수말벌 확실하네.
2: 그 봐요.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 얘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야 되니까 그 흙을 파내서 조그만한 무덤 같이 흙을 다 물어 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장수말벌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알 수가 있죠.
3: 봉분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작은 흙 무더기. 장수말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로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부터 챙기는데요.
2: 땅을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삽이 있어야 되고 돌벽이나 석벽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빠루 같은 게 또 필시 필요해요. 그 옆에 또 뭐 풀 같은 게 많이 자랐거나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납도 필요하고. 이거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에요.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해서 여기서 빠뜨리면 여기가 기절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3: 안전을 위한 보호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으면 말벌 사냥 준비 완료입니다.
2: 이 장갑도 재수 없으면 이거 집다가 하다 보면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보조 장갑을 하나 더 끼는 거예요, 안에.
3: 말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호복에 달린 이건 뭘까요?
4: 선풍기.
5: 그거 없으면은 완전 찜질방 같아갖고
4: 견디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3: 폭염 속에서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개발된 최신 장비입니다. 덕분에 올여름 역대급 더위에도 별다른 탈 없이 말벌 사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 어르신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0: 네,
2: 계세요.
0: 부탁드립니다.
2: 저 밑에 계시면 혹시 네. 위험하니까.
0: 네.
3: 의뢰인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걸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들. 장수 말벌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갑니다.
2: 여기 한번 보세요. 흙 내놨는 거 봐라. 지금 저 8월 말도 안 되는데 흙량 어마하죠.
3: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흙 무더기. 장수 말벌들이 봉분 안쪽에 흙을 끊임없이 물고 나오는데요. 야,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와, 신기하네.
2: 요 흙 알갱이 있죠. 요 흙 알갱이가 한 마리가 요게 한 입 딱 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흙을 물어내는 거예요. 넓힌 만큼 그만큼 집이 안에 커지는 거야.
3: 이제 모든 것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먼저 말벌 집 주변을 두드리는 작업자. 장수 말벌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2: 여기는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벌초하다 보면 예초기 돌릴 때 예초기에서 진동이 땅에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벌초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쏘이는 거거든.
3: 그런데 성난 장수 말벌들이 공격하는 곳은 카메라. 유독 카메라에만 몰려듭니다.
6: 검정색이 때문에 공격성을 더 유난히 띄는 거예요. 겁나는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래 만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3: 걱정할 것 없다지만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장수 말벌. 제작진도 슬금슬금 뒷걸음을 칩니다. 이때 성난 말벌을 제압하기 위해 말벌 퇴치꾼들이 꺼내든 건 매미채? 아니, 이걸 허공에 대고 휘두른다고 장수 말벌이 정말 잡히는 걸까요?
6: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잡혔는지?
3: 이야, 매미채 효과 좋습니다.
6: 일단은 벌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휘둘러면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일부러 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한 5분이면 이거 뚫고 나와요, 이거. 이빨이 강해갖고 이런 거는 문제 없이 다 뚫어요.
3: 곤충 중에 최상위 포식자인 장수 말벌. 그만큼 강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늘처럼 두꺼운 독침은 작업자들의 고무 장갑이나 보호복까지 뚫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6: 이것도 고무 장갑을 잘못하면 뚫을 수가 있어요, 이게.
3: 두꺼운 공업용 고무 장갑도 가차없이 뚫어버리는 독침의 위력. 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6: 이 침 길이가 깊어갖고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3: 때문에 포획한 장수 말벌은 재빨리 알코올에 넣어 제압합니다.
2: 죽는 건 아니고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여기 한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꺼내면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3: 차근차근 말벌을 잡아들이며 안전을 확보. 벌집 꺼낼 준비를 하는데요.
6: 봉분이다 보니까는 일단 때를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땅을 팔게요.
3: 조상님을 모시는 공분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벌 집에 입구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6: 크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거대 벌집 있잖아.
3: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수 말벌집.
1: 이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벌집 된 거면 진짜 엄청난 건데.
6: 아니, 아주 벌집입니다. 장수 말벌.
3: 얼추 사람 머리의 두어 배 정도 되는 크기. 크기가 꽤 큽니다.
6: 여왕벌 잡아 봐요. 일단 여왕벌을 쳐놓고 하고
0: 여왕벌을 꼭 잡아야 돼요.
6: 네, 여왕벌이 알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왕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아갖고 없애야지 안 찾아 그냥 냅두면 또 벌집을 또 질 수가 있어요.
3: 벌과 벌집뿐 아니라 여왕벌까지 포획해야 장수말벌 퇴치가 끝납니다.
6: 여기 또 찾았어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우리가 찾던 여왕벌입니다, 이게. 다른 벌에 비해서 유난히 커요. 호랑지 부분이 길죠?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3: 여왕벌을 잡고 말벌 집까지 수거하는 것이 1차 퇴치 과정. 이제 남아있는 말벌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포획하는데요. 그리고 공분도 원래대로 정성스럽게 메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대는데도 어디선가 나타나는 장수 말벌.
1: 이게 지금 외부에서 먹이할 것 같다가 오는 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럼 남아서 이게 뒤에서 늦게 오는 놈까지 다 잡아야 돼요, 장수 말벌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6: 없다.
1: 아유, 죽었다.
6: 어? 땀 봐봐. 땀이 막 줄줄 좀 흐른다. 없다.
3: 장수 말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작업자들에게는 휴식 시간. 수분도 보충하고 잠시 쉬어갑니다.
6: 아, 시원하다.
3: 그렇게 기다리기를 20여 분,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0: 저희는 이제 보호복 안 입어도 돼요?
1: 지금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벌...

0: 하지만 검은색 카메라를 또다시 공격해오는 장수말벌.
1: 잡은 거예요?
2: 네, 잡았어요.
0: 전문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요.
2: 제가 이거 채 들고 있는 게 감독님은 혹시 쏘러 오면은 제가 날렵하게 가서 잡으려고 채 들고 있는 거예요.
3: 더 이상 돌이 날아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0: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2시간에 걸친 작업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5: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있는데 뵙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예. 불출을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0: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또 다른 현장, 경남 거창. 집에서 말벌이 나온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상주에서 거창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6: 처음에는 벌이 몇 마리라서 우리는 못 꼽고 일부 쉽게 생각했지. 근데 이번에 한 며칠 집 비우고 오니까 뭐 벌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 게라.
1: 쏘이진 않으셨어요?
6: 아니, 쏘이진 않았어요. 우리는 벌에 쏘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 우리는. 관리 반응이 심해가지고.
1: 아, 그래요?
6: 예, 예.
1: 아, 그럼 좀 위험한 거네요.
0: 바깥의 외벽 쪽에서 벌이 출몰한다는 이야기에 그쪽부터 살피는데요.
7: 오케이, 들어가네. 여기 봐봐요.
0: 벌의 종류와 출입구부터 확인하는 작업자.
8: 참말벌이란 말벌인데 장수말벌이랑 똑같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0: 참말벌은 우리가 흔히 말벌이라고 말하는 종류인데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좋아해서 건물과 집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말벌 집의 위치를 찾기 위해 벌들의 이동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데요.
1: 소리 나나?
7: 응, 소리 나.
9: 시계를 넣어서 벌 집 정확한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고.
0: 천장 안에 말벌이 있다는 건 확인 완료. 정확한 벌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 내시경까지 동원됩니다.
6: 거의 난리네, 난리.
8: 보이죠?
0: 무수한 말벌들 사이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벌집.
9: 저게 외막입니다, 외막. 그 참말벌 특성이에요. 항상 저 외막을 트는 게.
0: 먼저 벌집의 입구부터 드나드는 통로까지 완전히 봉쇄합니다.
9: 올해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틀 수 있기 때문에.

0: 볼이 들어가는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1: 산발벌 중에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볼수가 좀 많을 거예요.
2: 어르신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3: 퇴로까지 모두 막은 후 작전 개시. 먼저 천장에 작은 구멍부터 뚫는데요. 와우, 막.
1: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오, 일단, 저, 잡으세요, 이 벌.
3: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한 명은 성난 말벌을 잡고, 또 다른 이는 말벌을 천장에서 꺼내는 일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1: 벌을 안 빼내면 천장 안에 있어버리면 나중에 작업 끝나고도 밖에서 내려올 수 있고.
3: 말벌은 포획 즉시 그 자리에서 살충제를 뿌려서 처분합니다.
0: 얘들은 몸체가 좀 장수벌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금방 죽어요.
3: 말벌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니 이제 벌집만 꺼내면 되는데 그 상태로 천장을 막아버립니다.
1: 이 위에서 천장을 마감할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한 크기를 제가 딱 맞아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항상.
4: 아, 가이드 같은 거예요?
1: 네, 가이드 같이 삐뚤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틀어지면 안 되니까.
5: 저 그렇게 하는 거고.
3: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벌집 제거뿐 아니라 이후에 마감까지 고려, 계단용 나무판에 딱 맞춰 천장을 뚫는데요. 지붕과 천장 사이에 자리 잡은 벌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어, 벌집 천장이 이 정도는 크게 지은 거죠. 벌집 띄우겠습니다. 벌 많이 나면 조심하세요.
3: 밤마다 들리던 말벌의 날갯짓 소리도 오늘로 끝인데요.
1: 이거 엄청나게 크죠. 이거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여기서 한 단 동안 더 지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세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3: 작업한 지 한 시간 만에 집안을 장악했던 말벌 퇴치 완료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에서 하는 작업. 보호복에 선풍기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미 온몸은 땀에 푹 절었습니다.
0: 지금 땀 별로 안 흘리는 사람인데도 이제 줄줄 흐르는데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죽죠.
3: 땀 범벅인 작업자들과는 반대로 집주인은 속이 시원한데요.
1: 아, 오늘 아침에도 여가지를 다 하더라고. 아, 속이 시냐. 아예 깔끔하게 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해야지.
6: 예예예.
3: 잠시 휴식 후 천장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일단 오래된 천장은 어떻게 메워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메워든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워버리면 딱 들어가 버리면 깨끗하잖아요.
3: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깔끔한 마감 방법도 찾아낸 건데요. 뜯어낸 천장은 목재로 보강하고 마감용 자재를 단단히 고정. 힘도 덜 들고 보기도 좋게 마감 완료입니다.
0: 깔끔하게 잘 됐죠?
1: 훨씬 많이 됩니다. 훨씬 많이. 큰 도움 되었습니다.
0: 예, 어르신 이제 안심하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벌은 원래는 벌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예, 고맙습니다.
0: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1: 예.
4: 오늘 하루 일은 다 끝난 거예요?
0: 아니요, 지금 포항에 동네 길 바로 옆에 또 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하루 또 출발해야 됩니다.
4: 요새 포항까지 멀지 않아요?
0: 아, 한 2시간 반 정도 또 가야 되죠.
1: 하루가 깁니다.
3: 말벌이 출몰하는 8월부터는 의뢰만 하루 3건에서 5건. 이동 거리도 300에서 800km나 되는데요.
0: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역으로 몰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아주 급하거나 또 인명사고가 나거나 해서 위험한데 이런 데는 한 건이라도 가고 있습니다.
3: 내리는 비를 뚫고 찾아간 곳은 포항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을 위협하는 말벌을 잡아달라는 이장님의 의뢰를 받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온 건데요.
7: 수고 많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예.
0: 혹시 벌한테 쏘이지는 않으셨어요?
7: 괜찮습니다.
0: 아이고, 다행히
7: 쏘이는데 괜찮습니다.
0: 아이고, 다행이시네요. 위치 좀 확인해
7: 주세요. 아, 예.
3: 말벌이 출몰한다는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0: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는 마시고 멀리서 알려주시면 돼요.
7: 바로 이 전봇대하고 이 위로 포대.
0: 예예.
7: 그 중간쯤 됩니다.
0: 아, 그래요?
7: 예.
4: 벌 많이 보여요?
0: 예, 예, 지금 두 마리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봐요. 바로 또 올라오잖아.
7: 장수 말벌입니다, 저거.
3: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을 속에 자리를 잡은 장수 말벌.
1: 이 길이 설비 분리수거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3: 분리수거장에 가려면 장수말벌 출몰지를 지나야 하는 상황. 주민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1: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6: 아, 길을 못 다닐 정도로.
1: 예, 많이 못 다닐 정도로.
3: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장님과 상의 후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데요. 작업복과 도구를 챙기는 사이 뭔가를 만드는 작업자. 어디에 쓸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8: 민가 주변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나오는 공격수들을 제가 일단 포획망으로 먼저 가둬버릴 겁니다.
3: 페트병의 위아래를 잘라 즉석에서 간이 포획망을 만든 작업자.
8: 그런 상태에서 벌들이 나오는 입구를 막고 이걸 위에 올려놓으면 벌들이 이쪽으로 다 기어나오고 있죠. 처음에 나오는 공격수들은 다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9: 우이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집 입구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통행을 금지하니 고려하시고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장수말벌이 있는 곳으로 진입. 재빠르게 포획망으로 벌집의 입구부터 틀어막는데요. 포획망 안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장수말벌. 가장 위험한 공격조입니다.
10: 최대한 이벌을 많이 잡아야 마을 사람들이 피해가 좀 적어요.
2: 근데 지금 여기가 환경이 안 좋은 게 경사지에다가 지금 요 입구가 요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옆에 지금 입구로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3: 일단 가장 사납게 날뛰는 공격조부터 제압하는데요. 공격조가 많을수록 이후 작업도 어려워지니 잡은 것들은 바로 알코올에 넣어 기절시킵니다. 그런데 말벌집을 가리고 있던 폐장판을 걷어내자 무섭게 튀어나오는 장수말벌들. 순식간에 말벌대에 둘러싸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수십 년 경력의 말벌 사냥꾼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매미채를 휘둘러보지만 감당이 안 되는 숫자. 성난 장수 말벌들의 공격이 심해지자 제작진도 급히 빠져나오는데요.
11: 뒤로 더 물러가세요. 아이고, 더 있었어요.
12: 더 살이 한번 더 있어요.
11: 조심하세요.
2: 저희 작업 환경이 항상 저희가 처음 생각했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3: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들이 많아 벌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장수 말벌에 쏘여가며 수풀을 지지기를 30여 분. 드디어 말벌집을 찾았습니다.
2: 지금 눈에 보이는 건 4단인데 밑에 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한 5단 정도 되겠네요.
13: 세력이 큰 거예요?
2: 아, 예, 세력이 크죠. 지금 현재 5단이면은 세력이 많이 큰 거죠. 지금 벌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3: 이제 벌집을 가리고 있었던 폐장판만 들춰내면 되는데요.
11: 이야, 멋지네. 와, 대단한데요.
3: 말벌집을 완벽히 수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자. 꺼내보니 그 크기가 더욱 실감되네요.
2: 여왕벌.
3: 마침 눈에 띈 여왕벌까지 포획 완료.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이걸로 작업 종료입니다.
11: 와, 이런 거 왜 이렇게 커요?
2: 위에 딱 폐장판이 깔려 있으니까 배하고 물을 완벽하게 막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밭둑이란 말이야? 밭둑이다 보니까 베스트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장수 말벌인 최적의 환경이 된 거죠.
3: 잡아들인 말벌의 숫자도 꽤나 많아 보이는데요. 우와.
1: 거의 한 6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 돌발 상황까지 벌어져 더욱 고됐던 이번 작업. 1시간 30여 분 만에 드디어 보호복을 벗습니다.
1: 이거 봐봐. 우와. 난리 났네.
3: 말벌을 사냥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데요.
2: 장수 말벌인데 그래도 좀 얇게 들어왔고 제가 벌을 그렇게 타는 체질이 아니라서 한 번에 세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다섯 방 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있어도.
14: 그 이만 크다니까 이봐봐.
1: 헬기가.
3: 드디어 장수 말벌을 잡았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는데요.
14: 아, 이 아들은 억수로 독하게 생겼다, 야. 언니야, 저게 다 나와서 어쩔 뻔했노?
15: 식겁하시죠?
14: 예, 진짜 식겁하네요.
3: 마을에 평화를 찾아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떠나는 작업자들.

0: 말벌 퇴치 시즌이면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만 거의 하루의 절반입니다.
1: 산소 쪽은 한 30만 원 정도. 주택은 전정 뚫고 타공하고 전공부 다 받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 30만 원 두 건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인데 기름값하고 이제 이래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옵니다.
0: 손에 쥐어지는 일당이 넉넉치 않지만 말벌의 위협으로 밤잠 설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2: 그래서 저 등급 말벌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3: 예, 엄청나게 없는데 자리도 못 비우고 이거 뭐 매일같이 이어와서 고쳐쓰고.
4: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요?
3: 이 아들이 한번 오면 한 세 통에서 다섯 통은 거의 뭐 전멸을 합니다.
2: 아까 제가 안에 그것도 떨어졌다.
0: 꿀벌을 먹이로 삼는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 양봉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치명적인데요. 기후 변화의 여파로 활동 기간이 길어진 데다가 주로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 퇴치도 쉽지 않습니다.
1: 발견을 하더라도 나무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걸 채취할 수 있는 그 말벌 헌터들이 별로 없어요.
0: 벌집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등검은 말벌 한 마리를 생포해야 하는데요.
5: 그놈을 생포해서 날려보낸 다음에 그 집을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산을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1: 어, 왔네. 저 있네. 저 잡아.
0: 꿀벌을 노리는 등검은 말벌 발견. 양봉농가의 피해를 막으려면 벌집 제거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벌 생포가 우선인데요. 눈에 잘 띄고 다른 벌과 구별되도록 표식을 한 다음 집까지 날아가게 두는 겁니다. 그걸 따라 벌집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1: 자, 너 집 찾아가, 임마. 날아가. 자, 날아가. 어, 저쪽으로 날아가, 저쪽. 봤지? 어, 저쪽으로 날아가.
6: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제일 근접한 길이 여기니까 이쪽 고를 타고 가서 이쪽을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3: 요, 뭐, 우리 문 좀 사 있겠네. 예. 내가 갈래 하는 데 있겠네. 예, 예. 그 뭐, 가지 자르고, 그, 아. 해도 됩니다.
1: 예, 가지 잘라봐야 끝에 예. 조금 자르니까 예. 나무 훼손하는 거 전혀 없어요. 예.
0: 갑자기 굵어지는 빗방울. 하지만 비가 온다고 수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장비까지 15kg을 지고 산 속으로 들어서는데요.
7: 이래서 등검을 말벌 작업이 단가 중에서 최고 비싼 이유예요. 최소가 50부터 시작이에요.
0: 좌표상으로는 이곳이 등검은 말벌이 향한 곳. 주변 나무들을 보며 탐색을 시작합니다.
4: 방향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5: 예, 예, 여기 방향이 여기 맞아요. 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니까 더 안 보이네.
4: 이거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이렇게 헤매야 돼요?
1: 어, 그럼요. 찾을 때까지 무조건 온 산 다 헤매야 되죠. 그래 받았는 건데.
7: 이렇게 흩어져가 내려가면서 찾아봐야 될 건데.
0: 비도 내리는 데다 날이 저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결국 흩어져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1: 여기 내려와야 보여요.
4: 어디요?
1: 여기요. 감독님 저기 보이시죠? 햇빛에 보면은 가지 사이로 동그란 거 보이죠?
0: 30여 분 만에 벌집 발견. 다행히 빨리 찾아냈습니다.
4: 이거 나무가 꽤 높은데요?
1: 아, 한 25m 돼요.
4: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1: 어, 이제 어려워도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벌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0: 등검은 말벌의 공격을 막을 보호복은 기본. 거기에 안전을 위한 로프와 하니스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6: 네, 보시면은 밧줄을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혹시라도 미끄러지더라도 이 밧줄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게 장비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1: 야!
0: 무거운 보호장구에 제거 장비까지 챙겼으니 나무를 오르는 과정부터가 고난의 연속. 힘들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위로 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벌집이 보이네요.
4: 보이네, 벌집. 아, 다 왔네.
0: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까지 가리는 상황. 벌집에 다가서자 꿀벌의 포식자 등검은 말벌이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폭우에 말벌들의 공격까지 힘들지만 침착하게 벌집이 달린 가지에 줄을 동여매는데요.
6: 이게 한해 양봉농가에 1,700억가량 손실을 입히고 있는 생태 결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0: 벌집만 제거하려면 나무를

0: 제거까지 총 4건의 의뢰 완료.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1: 가져왔어?
2: 네.
0: 장수 말벌집의 경우 찾는 이들이 있어서 폐기하지 않고 꼭 챙겨오는데요.
3: 그 저희 요번은 우리 이제 기름값 하려고 항상 가져오고 있어요.
4: 아, 이건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3: 보통 한 키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4: 오늘 몇 키로 했어요?
3: 2키로하고 3.5키로 정도 나왔어요.
4: 그거 50만 원 등이에요?
3: 예, 예.
0: 가족보다 말벌과 씨름하는 날이 더 많은 요즘.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현장을 누빕니다.
1: 남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그래도 남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덤으로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희는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매주 금요일마다 긴 줄이 늘어선다는 이곳. 매일 40여 가지의 반찬을 당일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이윤옥입니다. 지금 열심히 포장들을 해가지고 지금 배달 나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가 우리 큰딸이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둥이.
6: 안녕하세요.
5: 우리 시동생이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5: 여기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 저희 신랑이에요. 저희는 가족들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반찬 가게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재료 준비 담당인 시동생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8: 시나물, 그리고는 청경채.
4: 청경채도 나물로 만들어요?
8: 예, 예. 청경채 나물이에요.
9: 이런 버섯 볶음, 고사리.
0: 부부와 시동생은 매일 새벽 5시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10: 닭 날개, 닭 인공이요.
4: 이건 튀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10: 아니요, 조림이요, 조림.
0: 반찬 가짓수가 많아 빼먹지 않으려면 꼼꼼히 기록하면서 진행하는데요.
9: 별빵은 준비가 다 된 거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모자란 건 이제 준비 중인 거예요.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야채 이런 거 다 나물 같은 거 삶아서 준비해주고, 무치는 나무는 우리 막둥이가 하고, 볶고 국 끓이고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하는 거고요.
0: 모든 일은 부부와 시동생 그리고 두 딸까지 다섯 식구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9: 이거는 오늘 국 끓일 거고요. 얘는 콩나물 무채. 가짓수도 많고 국 종류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0: 반찬 종류 선정부터 재료 고르는 일까지 총지휘하는 엄마가 제일 바쁜데요.
9: 국이 고추장찌개하고 맑은 콩나물국이거든요.
0: 음식을 만드느라 더욱 분주해진 주방. 어느새 뜨거워진 열기에 들리는 건 칼질하는 소리뿐입니다. 막내딸은 나물 종류를 무치는데요. 취나물부터 무생채, 콩나물까지 판매할 나물 반찬 다섯 종류를 아주 야무지게 만듭니다.
4: 그 나물 같은 거 무치는 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6: 그냥 엄마가 다 가르쳐주셔가지고
9: 웬만한 애기 엄마들보다도 잘한다고.
4: 아직 애기 아니에요?
6: 아유, 그럼요. 애기죠. 25인데.
0: 주방에서 힘쓰는 일은 주로 아버지가 도와주는데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쓰기 편하도록 기름도 주전자에 미리 담아둡니다.
4: 아, 남편분 아이들?
9: 네. 신랑이 이제 소소한 거에 손이 안 가고 좀 잘 해줘요.
0: 온 가족이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6년 차. 이제 두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드는 건 기본인데요. 국을 끓이면서 볶음 요리까지 뚝딱. 꼭 눈이 뒤에도 달린 것처럼 딱딱 맞춰서 조리를 합니다.
9: 닭 윤봉하고 갈치조림 얘도 끝났어요, 자기야.
0: 직접 반찬을 만들면서도 진행사항 체크까지. 엄마의 지휘 아래 하나둘씩 반찬이 완성됩니다.
9: 뭉채 썰어줘요.

0: 원하는 시간에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완성된 나물과 채소 무침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1: 매일 아침 이렇게 전쟁이에요?
2: 네, 정말 전쟁이에요.
1: 매일이요?
2: 네, 매일이요.
1: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2: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가고 나니까 엄마 반찬가게 어때? 딱 그러는 한 대로 많이 서툴러서 우리 딸들하고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0: 오전 8시 반이면 큰딸이 출근하는데요.
3: 아빠 나왔어요?
0: 큰딸은 반찬의 포장과 판매, 주문 접수를 맡고 있습니다. 큰딸이 출근하면 본격적인 판매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1: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4: 저 애기들 보내고 나와요.
1: 아, 육아 때문에요?
4: 네, 애기가 셋인데 두 명 유치원 보내야 돼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오느냐고. 저는 이 시간에 와요.
0: 가게 오픈까지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이제 볶음 반찬들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궁채나물 볶음은 인기 메뉴.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 재료가 있다는군요.
5: 들깨가루예요. 들깨 파김가루라고 궁채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0: 겉껍질을 벗겨낸 들깨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비법. 찾는 이가 많아 매일 빠지지 않고 만드는 이 집의 효자 메뉴입니다. 볶음 반찬부터 조림까지 하나 둘 반찬이 완성돼 가는데요. 반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도시락을 만듭니다. 옛날 스타일의 도시락인데요.
5: 처음에 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6: 이거 아니 이렇게 묻혀야지. 여기다 김치랑 멸치 넣고 하고.
5: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봐요. 잘못하면 애들한테 혼내요.
4: 엄마가 우리 혼내는 것만 하겠어.
0: 이뿐 아니라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까지 만들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깁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간가량 국을 포함해 42가지의 반찬 완성. 막내딸이 반찬을 촬영해 가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7: 저희가 그날그날 고객님들이 당일 반찬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일반 판매도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배달 판매가 주력인데요. 영상을 찍어 오늘의 메뉴도 알리고 당일 조리라는 점도 인증하는 겁니다. 조리와 포장까지 끝나면 예약 주문 들어온 것부터 확인해서 챙기는데요.
7: 저희 이제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해서 해야 돼요.
0: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낮 12시 30분. 동시에 배달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7: 현재 오전에는 거의 40건 다 된 것 같아요. 40건.
1: 40건이요? 네. 오후에도 또 들어와요?
7: 네, 계속 들어와요. 퇴근하기 전까지.
8: 식사하세요.
0: 가게 문을 열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는 가족들. 늦은 점심을 챙기는데요.
1: 늘 이렇게 드시나요, 점심은?
5: 아, 있는 거 꺼내서, 예. 네. 어쨌든 시켜도 먹고.
1: 아, 시켜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5: 아니, 남의 밥이 맛있어요.
0: 말이 늦은 점심이지 꼭두 새벽부터 일하느라 아침도 거릅니다. 그러니 이게 오늘 첫 끼인 셈인데요.
1: 나가죠. 배 안 고팠어요?
7: 배고팠어요.
1: 배고팠다잖아요.
7: 나도 배고팠어요.
1: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5: 일찍.
9: 지금 몇 년 됐지?
5: 이제 40년 됐어요. 됐나?
1: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제가
1: 19. 19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네. 우리 사모님은 몇 살에 결혼하신
5: 거예요? 15세요.
1: 15, 19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큰딸은 몇 살에 낳으신 거예요?
5: 16세요.
1: 16이요?
5: 네. 아니,
7: 할 말이 없어.
5: 얘가 아빠 도둑놈이.
0: 엄마와 큰딸의 나이 차이는 고작 16년.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데요.
5: 초등학교 때 나 새엄마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새엄마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상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면담 좀 해봐야겠다.
4: 친구들 엄마보다 너무 젊어가지고 아빠가 두 번 결혼한 줄 알았어.
0: 딸들이 어느덧 커서 지금은 함께 반찬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늘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5: 네. 손님이 계속 오니까.
1: 따님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5: 큰일 날 뻔했어요. 안 했죠. 못했죠. 이거를.
1: 월급 많이 주셔야 되는데. 월급 많이 받아요?
3: 많이 받아요.
1: 얼마나 많이 받아요?
3: 네?
1: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받아요?
3: 아, 그럼요.
1: 훨씬?
3: 훨씬.
8: 가볼게.
10: 딸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선 부부.
11: 밭에 가요. 야채하고 동화박하고 좀 따올라가요.
1: 박은 어디 들어가는 재료예요?
5: 아, 저 연포탕이요. 낙지 연포탕이요.
1: 내일 메뉴예요?
5: 네, 내일 말복이라 내일 메뉴에 넣어요.
10: 밭은 가족들이 함께 관리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운 채소는 반찬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치솟는 재료비도 줄이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병행하는 건데요.
1: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12: 아직 덜 컸어요. 좀 더 커야 돼.
1: 뭐 몇 개월 정도 키우는 거예요?
12: 아니, 몇 개월, 며칠.
1: 아, 며칠 만에 이렇게 커요?
10: 밭과 노각, 가지에 고추, 콩까지 제철 채소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텐데 농사까지 짓는 건데요.
5: 소소한 게 또 재밌더라고요. 또 내가 심어서 이 나오는 거로 반찬한다 생각할 그 뿌듯한 거, 그것도 좋고요.
10: 오후에는 밭에서 따온 채소와 내일 반찬용 재료 준비로 다시 바빠집니다. 낙지 연포탕에 국물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는 밭. 박은 껍질을 벗겨내고 실을 긁어내면 됩니다.
5: 낙지하고 박하고 궁합이 좋아요.
10: 낙지 연포탕뿐 아니라 말복을 겨냥한 반찬을 준비 중이라 고기류가 많은 상황. 평소에 배는 일이 많습니다.
1: 갈비탕이요?
12: 네.
10: 그리고 복날에 빠질 수 없는 삼계탕. 100마리의 닭을 일일이 세척하고 손질하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데요.
1: 이거 삼계탕 100개 준비하면 100개 다 나가요?
12: 아, 모자랄 때도 많아요.
13: 삼계탕 준비하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요.
10: 반찬 가게에서 복날은 대목. 삼계탕은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요리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닭에 찹쌀밥도 넉넉히 넣고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내일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5: 퇴근해야 일 끝나요.
1: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13: 그래도 해야죠.
5: 그래도 우리 다섯 식구 먹고 사니까, 우리 식구도 먹고 사니까.
10: 저녁 6시 30분이면 작업 마감.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반찬 가게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5: 항상 금요일이 바쁘긴 한데 오늘은 또 말복이 있어가지고.
1: 그럼 훨씬 더 바쁜 거예요?
5: 아유, 배로 바쁘죠 오늘은.
10: 1시간 이상은 푹 끓여야 제맛을 내는 삼계탕부터 삶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든든하게 복다림할 각종 탕 종류를 만드느라 더욱 분주한데요.
12: 갈락탕이요.
1: 갈비랑 낙지 들어가요. 고향튀김이에요.
10: 평소 나물무침 담당이던 막내딸도 오늘만큼은 보직이 바뀝니다.
13: 올해 탕이 많아서 대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썰어야 돼요.
10: 밭에서 따와 썰어둔 박은 연포탕 국물을 낼 때부터 솥에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5: 이게 이제 동화가 연포탕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아무 간 안 하고 딱 소금으로만 갈아요. 저건 기본 육수가 되고 야채랑 낙지는 따로 비절이로 나가요.
10: 손질해 따로 포장해둔 낙지와 채소에 시원한 국물만 부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1시간 이상 푹 끓여 맛을 낸 삼계탕. 이야, 정말 진국이네요. 갈비와 낙지에 진하게 우린 육수를 넣은 갈락탕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한 복다림 음식들인데요. 여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는 개별 포장합니다.
5: 여름이라 이 파 성분 때문에 이 육수가 상할 수가 있어요. 실 수가 있어요.
1: 같이 넣으면 빨리 상해요?
5: 네.
10: 탕과 짝꿍인 김치 겉절이와 깍두기까지 준비하면 복날 보양식 세트 완성.
13: 사전 주문은 60건 좀 넘게 들어왔어요.
10: 날이 날인지라 아침부터 배달 주문이 쏟아지는데요. 자매들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13: 여기다 깨소볶음 품절. 삼계탕도 품절이야.
5: 용기 있는 거는 이 밴드에 올리면은 더 좋으면 냉장고에 들어가고 되도 못하고 팔아.
10: 오늘 하루 들어온 배달 주문만 120건.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도 한데요. 이런 날은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배달도 정신없는데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반찬에 가격표까지 새로 붙여야 하는데요. 주말에는 가게 문을 닫아 반찬값을 반값 이하로 대폭 할인하는 겁니다.
4: 주말에 휴무여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남아있는 반찬을 다 가격을 다운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소진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운해서 그냥 판매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10: 당일에 만든 반찬과 요리들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입소문이 나서 할인 시간이 다가오면 줄까지 늘어서는데요.
8: 매주 할인.
1: 금요일마다요?
8: 네.
14: 금요일날은 이때 오고요. 한이 아니까. 그리고 평일날은 또 평일날 또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10: 가격이 저렴하니 너나 할 거 없이 바구니 가득 반찬들을 채웁니다. 이러니 조금만 늦으면 냉장고가 텅 비어버린다고 하는데요.
14: 이게 마지막 일이야.
10: 마지막 배달을 끝으로 길었던 하루도 마무리됐습니다. 치열했던 오늘의 매출이 궁금해지는군요.
1: 얼마 나왔어요?
5: 335만 2천 원이요.
1: 어,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5: 아니요, 아직 현금까지 합치면은
10: 오늘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5: 일단 가게 매출이 좋을 때가 그때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족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웃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평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일으켜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화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화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화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럼에도 무화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화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화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그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화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화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그렇죠.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바뀝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한은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해요. 지즈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걸었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수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못 그리고 이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

인상 해도지입니다. 자, 앞에 그림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질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을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 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넨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넨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0: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 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소설 쓰고 있네 이러고 말하면요, 이거는 욕이에요. 너 거짓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소설 같아, 소설의 한 장면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멋있어.

야, 재밌어 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소설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린 소설을 왜 읽는 걸까요? 첫 번째, 인간하고 세상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재밌어요. 바로 재밌어서 읽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중에 조이스 캐럴 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정 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소설가는 창밖을 내다본다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서정 시인이 보는 거울이 화장대 놓여 있는 거울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거울이에요. 근데 소설가는요,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이렇게 소설 준비를 할때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소설가는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직업이 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거를 할것 같아, 이렇게 캐릭터를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설가는 관찰을 합니다. 누구를? 사회와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세계를, 내 밖에 있는 세계를 쫙내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나한테 초점 맞추는 것이 시예요. 반대로 소설은 내 안에 있는 걸 세계로 쫙 이렇게 펼쳐 놓는 게 소설입니다. 시하고 소설하고 어떤 게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누가 저를 팍 쳤어요. 아, 아퍼! 이 아프다. 아픔에 대해서 시를 바로 쓸수 있어요. 시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우선 시는 짧잖아요. 그리고 순간의 미학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과 감각에 되게 솔직한 게 시예요. 그런데 소설은 바로 나오진 않아요. 내가 아팠으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왜 때렸지? 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고, 요런 걸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그 즉시 소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천천히 반응을 한다는 건현 사회에 대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소설이 창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설 창작에는 그래서 이 사태와 현상과 미래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이 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 사람의 감정 이야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궁리를 한 거예요. 이 사회는 대체 뭐지? 이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소설 왜 읽어? 우선 인간과 사회를 알수 있어서. 두 번째, 재밌어서. 이렇게 읽는다고 했는데요. 인간과 사회를 알수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예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박민규 소설가의 슬이라는 작품이에요. 슬이 뭘 의미하냐면 요 슬이에요. 슬, 무릎. 무릎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슬은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BC 17,000년경에 구석기 시대에 어떤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우예요. 눈이 막 내리니까 동족들은 다 떠났어요. 먹을 걸 따서 찾아서 다 떠나고 본인하고 누가 남았냐면 아내인 누라는 아내가 애기하고 같이 셋만 남았어요. 만삭인 누 때문에 우는 친족들 그 공동체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이 막 와요. 자기도 굶고 있고요. 아내도 굶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가 돌칼을 만들어서 코끼리 사냥을 하러 떠나요. 자, 코끼리하고 인간 하나하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먹이를 찾아 떠나는 우의 여정은 조금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짠했어요. 하늘에서 보기엔 그렇겠죠. 그런데 우의 투쟁은 아주 눈물겹습니다. 코끼리를 막 계속 쫓아가요. 왜? 쟤를 잡아야 내 새끼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는 고기를 들고 동굴로 돌아옵니다. 다친 다리를 잘라서 들고 와요. 그리고 코끼리를 죽이려고 가져갔던 그 창은 다리를 삼아서 다리에 끼운 채로 이렇게 절뚝절뚝 하면서 아기와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가장, 직장인들도 이렇게 한 덩이 고기를, 한 덩이 먹을 음식,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가면서

치욕도 견디고 모욕감도 견디고 괴로움도 견디고 피로도 견디면서 살거든요. 왜?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동굴 안에 새끼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석기 시대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마천루 같은 빌딩 사이를 걸어다니는 아주 잠시 살아있는 개미 같은 우리의 군상들이 여기에 비춰 보이는 거예요. 누의 투쟁이 아주 눈물겨웠기 때문에 저는 아 구석기 시대의 인간을 다룬 현대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현대인을 이해할 수 있구나. 나는 이래서 소설을 보나 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충격과 깨달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너가 그거 재밌다고 얘기하는 걸 동의를 못하겠어 라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제 학생들이 선생님 조금 웃기고 재밌고 위트 넘치는 그런 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성숙지 작가 걸 읽어. 그 중에서 뭘 읽을까요? 라고 하면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거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단편보다 약간 긴 소설인데요. 소설은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막 산업 개발한다고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민주화 항쟁한다고 아주 막 사회와 역사의 거센 파도가 막 이렇게 막 몰아칠 때는 나 개인의 작은 욕망을 말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대부분 엄숙한 이야기, 조금 시대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중시하는 사회적인 이야기, 이렇게 거대한 서사에 관련된 소설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바깥의 사회적인 이야기 때문에 억눌렸던 내면의 이야기, 나는 좀 슬픈 것 같아,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겠어? 나는 상처를 받았었어. 이렇게 내면의 고백이 시작이 돼요. 고백이라는 것이 이제 또 화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작가가 성석재예요. 이 성석재 작가를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요. 옛날에 농촌 마을에 일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라고 해서 골방에 모여갖고 새끼를 꼽니다. 이렇게 새끼를 꿔요. 새끼를 혼자 꼬면 심심해요. 이럴 때 꼭 이야기꾼이 있어요. 아재,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아재가 옛날 옛적에 그랬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글 소설 같은 거를 길에서 공연처럼 이야기를 하는 만담꾼이라든지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게 격식 있고 우아하고 엄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옆에서 아저씨가 새끼 꼬면서 아 그때 그랬대 황만근이가 글쎄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저런 라면서 듣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미만 있진 않고요. 울림이 좀 있어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이라든지 자서전을 써주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못난이에요. 모질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아주 구박받는 한 농촌 마을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 품값도 사람들이 제일 적게 쳐줬어요. 그런데 황만근이 탈탈탈탈 경운기를 타고 저기 시위를 하러 갔다가 안 돌아옵니다. 만근이가 뭔 일이 있는겨? 왜 안 돌아오는겨?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해요. 그냥 구박댕이였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근이가 이런 일까지 했는겨?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우선 분변을 푸는 거부터 퇴비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더럽고 비천하고 힘든 일을 황만근 씨가 다 맡아서 했었어요. 황만근 씨 없으면 엄마는 밥을 할 줄도 모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뭔가를 할 줄을 몰라요. 다 황만근한테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이 착한 사람이 그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가족들은 이 만근 씨를 구박만 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만근 씨가 혼자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경운기를 달달달달달 타고 올라갔다가 사람이 없네. 또 달달달달달 타고 내려오다가 밤에 경운기가 전복이 돼갖고 거기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얼어 죽었어요. 이 황만근 씨의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한테는 맨날 구박만 받는데 사실은 가장 인정 있고 순박하고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풍자적으로

혹은 약간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암튼 황만근 읽어보시면 황만근의 인생을 이렇게 막 고발하는 방식도 아닌데 재미난데 얼마나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조금만 설명을 더 하자면 이렇게 조금 모자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희극이라고 불러요. 황만근이 희극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서사 장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이에요. 희극하고 비극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의 계열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극을 사람들이 슬픈 이야기, 희극은 웃긴 이야기 이렇게 딱 가름하고 마는데 주인공이 누가 나오느냐에 우선 주목을 하시면 희극하고 비극하고 구분이 좀 쉬워요. 비극은요, 비범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영웅적인 인간이 막 위기를 맞아서 막 극복을 하고 막또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위대한 인간이 등장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걸 비극이라고 해요. 희극은요, 우리보다 조금 못난 인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못난 인간이 막 슬래시티키에서 막 이렇게 괜히 막 굴르고 막 넘어지고 김 묻히는 막김 연구 없다 막 이러고 이런 게 희극이거든요. 비극은 슬픈 결말, 희극은 웃긴 결말 그게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성석재는 희극으로 갈 뻔했는데 사실은 결말이 그렇게 희극적으로 하하하하 웃고 끝날 만큼 그렇게 그 심플하진 않아요. 결말이 심플하지 않다는 게 바로 현대 소설의 특징이에요. 현대 소설은요, 옛날 소설처럼 그냥 끝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전 소설 잘 생각해 보세요. 호부호영을 못하는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되어 살아요. 심청전 보세요. 심청이는 무려 왕후가 되고요. 아버지는 막 기적처럼 눈을 뜨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고전 소설들은 옛날에 쓰여진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 끝맺음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상적인 끝맺음으로 끝나거든요. 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때 국룰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해도 어머 살아날 거야. 쟨 주인공이니까. 현대 소설에서는요, 주인공이 죽기도 해요. 수레바퀴 아래서 소년 한스 죽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기도 하고요. 미봉책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게 결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를 아시려면은 저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고대, 중세, 근대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고대는 뭐야, 중세는 뭐야, 근대는 뭐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인간과 신의 관계로 시대를 이해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고대는요, 인간하고 신하고 옆에 같이 사는 시대예요. 자, 판도라 보세요. 판도라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신이 들어와갖고, 하이, 판도라, 이거 좀 맡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판도라가 맡아줘요. 신이 이웃집 찰스 같아요. 심지어 인간하고 신하고 연애를 하기도 해요. 제우스는 인간 여자랑 연애해갖고 헤라클레스 낳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고대예요. 중세는요, 신이 이웃집을 떠났어요. 신이 인간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갔지만 신이 계속 비추어 보이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는 기독교의 이 교리대로 살면 돼. 이게 중세 유럽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는 성리학의 문법대로 살면 돼. 너가 양반 가문 이씨 퇴계 이황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계속 공부하면서 과거를 노리면 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그냥 백정의 아들로 사는 거야. 왜? 신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 신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은 머뭅니다. 이게 중세예요. 그런데 근대에 어마무시한 사건.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신의 대리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왕좌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앉힙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인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이성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 와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각의 개개인이 자기 이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각각의 브랜드가 됐어요. 중세 때는요, 너는 신의 자식이야. 너는 성리학에 이루어진 이 사회의 이론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근대 때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너는 소중한 내 딸이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쁨이네? 라고 해줘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이제 취직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면접관님. 저는 할머니의 귀여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취직시켜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자소서를 써요. 스펙을 만들어서,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근대, 현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 나는 대체 누구지? 옛날엔 족보에 써 있어요. 너는 뭐 무슨 무슨 이 씨, 무슨 무슨 최 씨, 무슨 무슨 파, 몇 대손 누구야? 족보에 써 있어요. 그렇구나.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게 모든 사람 각자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설의 이론을 다룬 학술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루카츠가 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책 앞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갈수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을 창공의 성좌가 지도가 되어 비춰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이 창공의 성좌가 바로 중세의 그 신이 봐주는, 신이 알려주는 너는 누구란다. 창공의 성좌가 알려줍니다. 너는 누구구나, 아이야. 알려줘요. 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 아이야. 라고 알려줘요. 이게 중세입니다. 사실, 루카츠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행복했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하구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대가 그랬다. 저 시기 때, 창공의 성좌가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 라는 저 시대를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열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이 지도를 따라 가야 돼? 또 저게 불만이었을 거야. 대부분 거기에 맞춰 살았다라는 얘기고, 나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겪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낙오가 될것 같고, 나는 누군지 내 발밑이 뭐 너무 단단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옛날에 이상적으로 이렇게 룰이 다 결정돼 있고 운명적으로 뭔가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걸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런 거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라고 해요. 자, 이 사이를 이정표처럼 알려주는 작품 중에 하나로 돈키호테를 듭니다. 1600년대에 등장한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요. 돈키호테가 고전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돈키호테는 기사 이야기예요. 예전에 중세의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는요,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기사가 될 만한 귀족 계급이어야 돼요. 귀족 계급이고, 기사 서임을 받죠. 왕이 너를 기사로 명하노라. 그러면, 아, 내가 기사가 되었도다. 라고 하죠. 굉장히 갑옷을 멋있게 입어야 되고요. 밑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시종, 종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종이 있어야 돼요. 멋진 준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얀 말이라든지, 윤기같이 짜르르 흐르는 흑마라든지 있어야 돼요. 기사의 운명적인 조건은 뭐냐면, 용을 죽이고 와야 돼요. 용, 괴물이야! 따그닥따그닥따그닥 타서 용을 목을 딱 치고 돌아와야 돼요. 가기 전에 아름다운 레이디가
뭐 공주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어요. 레이디가 이렇게

속에다가 뭘 묶어줍니다. 문을 빌어주는 잘 갔다 와. 그러면은 용모를 딱 해갖고서는 공주한테 딱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전형적인 기사단이에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여기서 뭔가가 삐그덕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돈키호테는 지주긴 지주예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신분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라고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기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생각하냐면 소설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요즘식으로 보면 기사담이라는 장르 소설의 완전한 오타쿠, 마니아, 이거의 광팬이었습니다. 기사담을 너무나 많이 읽다 보니까 기사가 난지 내가 기사인지 헷갈리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남들은 저 사람을 기사로 생각 안 하는데 기사가 돼야지 해서 말을 준비합니다. 준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해요. 시종이 없으니까 농부 산초를 불러다가 너 내 시종해라. 강제 시종을 만듭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비었죠. 공주가 없어요. 공주가 없으니까 어떤 아낙네 보고 너가 마법에 걸려서 지금 평범한 아낙네가 됐지만 너는 공주야 라고 설정을 본인이 합니다. 그다음 또 가다가 뭐가 없어요? 용이 없어요. 용이 없으니까 용을 만듭니다. 풍차가 거대하잖아요. 큰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용이야? 나 기사야? 그래서 막 풍차한테 가서 막 칼질하고 창질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이상하고 새로운 설정이 등장했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성자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의 성자와 자기의 롤을 만들어가면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재밌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누구나 뭔가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해요. 집을 나갑니다. 문제적인 자아가 난 누구야? 이러고 물어보는 문제적인 자아가 집을 나가갖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요. Who am I?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갈등을 겪어요. 힘들어해요. 불행히도 그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이 임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완득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너 공부 잘해갖고 이렇게 1등급 따갖고 의대 가자 막 이렇게 막 사후적인 운명을 막 밀어넣는 부모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관심이 안 줬고 부모님도 별로 관심을 안 뒀거든요. 완득이는 고민하죠.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모르니까 계속 충돌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나는 복싱을 할 거야. 권투선수를 할 거야. 이런 결론을 찾죠. 그리고 끝나는데 완득이가 과연 살다가 또 난 누구지? 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내 존재 가치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싱 때려치우고 제빵사가 된다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안정된 이걸로 해서 공주하고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임시방편의 그런 미봉책의 그런 이상한 그런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끝맺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설을 보실 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관식 문제를 푸는데 국어 맨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 문제예요. 이거 답안을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알려주시냐? 모범 답안을 몇 개를 제시를 해주세요. 자, 이게 모범 답안이야. 이 답안 중에서 뭐가 있으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일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들고 나온 국어 마지막 서술형 문제 답안지가 바로 소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내 고민을 혼자 하려면 흰머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책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고민해보고 더 많이 진 빠지면서 각각의 고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볼 때 약간 꿀인데? 이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회의 종류? 같은 사회지만 사회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바라보고 있네? 나는 평면으로 봤는데 저 사람 조감도식으로 봤네? 내가 이 사람의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딱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여러 번 살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다시 죽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설은 일종의 인간 탐구 보고서입니다. 서사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대적으로나 양식적으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 경험의 여러 다양성을 맛볼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될수 있고 어디까지 인간 아닌 존재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탐색할 때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금 설득이 되셨을까요? 나하고 세상을 알려면 소설을 읽어. 그리고 재미를 느끼려면 소설을 읽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야, 나는 소설 읽어봤는데 하나도 재미없던데.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 나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들어와 들어와 제가 약간 미끼를 좀 던져볼게요. 소설의 재미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소설 중에 탑으로 재미있는 건 장르 소설입니다. 장르 소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는 맛. 창작자하고 향유자 사이에 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항상 시켜 먹는 치킨이 있습니다. 그 치킨의 아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맛을 좋아해서 그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을 즐기기 위해서 그 소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로맨스 소설의 국룰은요, 이런 거예요. 뭔가 많이 가졌어요. 머리숱도 많고, 키도 크고, 뭐 재산이나 능력도 있고, 그런 차도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이 조금 나쁘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다던가, 숨겨진 콤플렉스나 비밀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반대에, 명랑하고, 귀엽고, 그리고 항상 뭔가, 활발한 캔디 스타일의 여주가 등장합니다. 둘이 우연으로 만나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갇혀요. 꼭 정전이 돼도 둘이 같이 있을 때 정전이 돼요. 처음에는 막 입덕 부정기를 겪다가, 어머, 우리 사랑할까요? 네, 사랑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로맨스예요. 추리소설은요, 남들은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올림피아드급 수학 문제를 열심히. 제도샤프 좀 놀아본 학생이 막 풀어요. 남들이 잘못 푸는 어떤 살인사건의 범인을 푸아르 경감이나 셜록 홈즈는 풀어요. 너지. 이렇게 풀어요. 그때 안 풀리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느끼려고 추리소설을 읽는 겁니다. 공포 스릴러는요, 항상 어떤 안전하고 안온한 작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작은 소도시. 학교 기숙사, 뭐 운동부, 뭐 이런 게 있어요. 작고 안온한 어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 무릉무릉 하는 살인마가 툭 들어와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최약체라고 생각됐던 모범생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살인마를 퇴치하죠. 블러디블러디 하지만 다시 안전을 확보했어요. 다행이다. 이런 클린의 감정, 클린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공포 스릴러를 본다고 해요. SF는요, 사이언스 픽션인데, 공상 과학 소설은 항상 지구가 아닌 곳이 나옵니다. 다 파괴된 먼 미래의 지구도 지금 이 지구는 아니에요. 외계가 등장해요. 모르는 혹성이 나옵니다. 앤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와요. 고도로 발달된 AI가 나온다든지, 외계인이 나온다든지, 신기한 생명체가 나와요. 이 SF에서 낮 지구와 낮 인간이 나와갖고 무엇을 알려주느냐?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가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인간이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돌아볼 때,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난닝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SF의 문법이에요. SF가 내 취향에 맞았네? 라고 하면 SF 작가들 중에는 막 빨려 들어가는 작가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무협지도 해당은 되거든요. 무협지 같은 경우는 대체 여기서 장펑을 쐈는데 다음에 이 정파, 사파,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눈을 깜빡이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갑니다. 장르 소설을 읽다 보면 속독도 가능하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읽기의 재미에 풍덩 빠지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소설이 재밌다고 영업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소설이 드라마보다는 못한 것 같아. 난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꼭 챙겨보는데 소설은 안 읽히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더

영업을 들어가 봅니다. 자,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느냐? 소설은요, 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줄과 줄 사이에 우리가 직접 앉아 있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연출팀하고 작가하고 막 감독님하고 다 와서 완성을 다 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연출도 좀 할 수 있고요. 감독의 역할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파티에 초대를 받아 그 파티에 가서 노느냐. 내가 내 안에 파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약간 이 차이가 됩니다. 저 드라마 엄청 봅니다. 근데 소설하고 드라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 주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설 읽을 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대부분 어디까지가 어렵냐면요, 앞에 30%가 어려워요. 보세요. 배경도 설정해야죠. 캐릭터도 설정해야죠. 캐릭터의 어떤 개연성도 따라가야죠. 인간, 배경, 인물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앞에 3분 응선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여러분들이 잘 다지시면 그 다음 가는 건쭉 갑니다. 조금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넘기가 어렵지. 이 허들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짧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아주 긴 시절이 그한 권의 한 편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이긴 이야기를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견디고 만들어가는 훈련을 소설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요즘 이거 유행하지? 요즘 이런 영상 있지? 이거 봤어? 이런 드라마 있지? 이거 봤어? 예시를 들려고 하면, 예전에는 모두 다 같이 봤던 어떤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공동의 텍스트가.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시대의 소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그 시대의 어떤 공감대? 공통 정서? 공통 감각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는 대부분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알고 있었어요. 1960년대 또 유행했던 거, 데미안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작가들. 우리하고 독일은 뭔가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친연성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들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미국 뭐 청소년들의 뭐 바이블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 호밀밭의 파수꾼 60년대 들어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행을 했죠. 70년대 정말 유명한 세인트 엑지페리 어린 왕자가 번역되기 시작했죠. 1980년대는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90년대는 하루키라는 작가가 대유행을 했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옛날에 소설의 지형도가 북두칠성의 큰 별들이 반짝이는 북두칠성적인 그런 지형도라면 요즘의 지형도는 은하수처럼 밀키웨이처럼 아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다양성의 지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설이 다양화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취향을 고르시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독자가 줄어들고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 다양성의 총합, 다시 말해서 은하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소설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설득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과 함께 소설의 탐색도 같이 즐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 모습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보다 발달한 부분도 많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제가 베트남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느꼈을 때는 물건을 살때 자연스럽게 베트남 돈을 계산해내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베트남 동은 세계에서 화폐가

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5,000동, 5만 동, 50만 동. 크디 큰 화폐 단위와 달리 실제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아마 베트남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숫자 0이 3개, 4개, 5개씩 붙어 있는 데다가 권종별 색깔도 비슷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장을 보면서도 과자 한 봉지, 커피 한 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참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1만 동짜리 가격표가 붙은 과자를 보고 놀랐다가 정신을 차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아, 이건 한국 돈 500원짜리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보통 가격을 가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 마지막 0 하나를 손으로 가리고 남은 숫자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동이면 뒤에 0 하나를 떼고 반으로 나눠 한국 돈으로, 아, 2만 5천 원 수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죠. 최근에는 베트남 돈 가격이 올라서 조금 더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가늠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폐가 많고 헷갈리는 일이 많다 보니 베트남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동지갑이라는 게 유행할 정도입니다. 화폐 단위가 커서 불편해하는 건 외국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미국 전자결제 솔루션 FIS가 내놓은 2022년 아시아 국가의 현금 결제 비중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금 거래 비중은 47%로 56%인 태국이나 51%인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일상화되지 않은 데다가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십니다. 화폐 단위가 크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 메뉴판에서는 편의를 위해 마지막 천 단위를 생략하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K라고 표기돼 있으면 5만 동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베트남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 혹은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화폐 개혁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초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베트남 최대 명절 떼스를 앞두고 인터넷에 퍼졌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QR코드가 부착된 머리핀을 착용한 여자아이의 뒷모습 사진입니다. 베트남은 설 명절인 뜻에 리씨라는 세뱃돈을 주는데요. QR코드가 찍힌 머리핀이나 열쇠고리, 브로치 같은 걸로 현금 없이 세뱃돈을 주고받는 유행이 생긴 겁니다. 이 QR코드는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만 찍으면 손쉽게 세뱃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택시나 편의점, 카페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도 여럿입니다.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베트남 업체 VNPay를 볼까요? 베트남 주요 40개 은행의 계좌만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결제, 이체, 송금, 공과금 납부, 버스표 구입 등을 할수 있고 이미 1,50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용카드보다 전자결제가 먼저 발전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 거죠. 유선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곧장 넘어간 것처럼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화폐 개혁 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캐시리스, 즉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거래를 투명화할 뿐 아니라 너무 단위가 큰 화폐로 인한 불편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벌써 변화의 바람은 거셉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같은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학교 등록금, 병원비를 카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전자결제 모바일 앱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는데요. 베트남의 전자지갑 시장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신용결제 기업인 비자가 2023년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2%가 QR코드와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QR코드 결제 횟수는 한 사람당 월평균 16.2회에 달했고 5명 중 4명은 전자결제를 주로 사용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로 젊고 통신기반 시설이 발달해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결제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아직 베트남 외식 매장의 절반 가까이인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 앞 노점을 제외하면 전자결제를 위한 계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죠.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금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고 카드 결제 환경이 미비했던 것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금고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는 문화도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사업이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22년 기준 베트남 내 신용카드 보급률이 4%라고 발표했는데요. 주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이유죠. 이미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내에선 각종 전자결제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이슈를 짚어볼까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베트남에서 보는 풍경 중 가장 신기한 것은 물결처럼 흘러가는 오토바이 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 스쿠터라고 말하는 작은 오토바이에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가족 4명이 함께 이동하는 풍경도 흔하게 볼수 있고요. 사람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짐도 오토바이로 쉽게 옮깁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 가족의 이동수단이자 생계수단, 집 이외에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죠. 베트남 사람 2명 중 1명은 오토바이 소유자인데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까지 더하면 실제 숫자가 더 많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의 풍경을 대표하는 오토바이 행렬 역시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는 수년째 개통이 미뤄지던 지상철이 이미 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민해 오긴 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사람과 오토바이가 모두 몰리면서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극심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최근에도 오토바이 운행 금지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시 12개 지역과 3개의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하노이 전 구역에서 오토바이 운행과 진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오토바이가 베트남 사람들의 주요 운송수단인 것은 변함없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동차 육성 정책, 전기 오토바이 도입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수입해오던 베트남은 2017년 빈페스트라는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도 참석하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5년이 채안 되는 사이 자동차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바뀐 걸 넘어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완료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번갯굴에 콩 구워 먹듯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승용차 생산에 나선 지 5년 만인 2022년 7월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2023년 7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전의 당연한 순서로 여겨지는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게 발전하는 건 베트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이뤄온 것들을 베트남은 몇 계단씩 뛰어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현금과 오토바이, 베트남 정부가 이런 경제사회적 이슈를 어떤 정책으로 풀어갈지, 이런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대응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수요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두세 단계씩 뛰어넘는 베트남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라로 하겠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그게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가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 그런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쌀 한 가마니를 여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분량에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매번 그래요. 이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한 360강 정도를 하는 게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쯤에는 그랬어요. 왠지 바보같이 16강 정도나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뭐 좀 그래요. 마지막을 앞두고 제가 딱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너저분한 얘기 쓰지 마요, 이제는. 나는 당신을 아껴요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을 쓴 다음에 부려보라고. 못 부린다고요. 내가 어미를 아낀다! 그러면 어미를 부리면 안 돼. 김치해달라고도 해서도 안 되고, 뭐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 거야. 마지막, 아낌의 언어 기억나죠? 아낌의 언어. 아끼면, 아끼는 사람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라면서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 수첩 꺼내가지고. 2016년 스카프 사줬다. 이게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럼 관계는 깨지잖아. 우리가 강연을 쭉 들어오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연기. 불교에서 제일 심각한 말이에요. 이 조건 기억나죠? 조건. 원인 아니다. 연기. 원인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지금 다루는 건 연기의 아낌의 기술. 아낌의 테크닉. 아트. 원래 아트라는 말이 우리는 예술이지만 막 이게 주물럭주물럭 뭐 하는 거예요. 뭐 만지는 거. 실천적 기술이야. 연기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비유를 들게. 제가 좋아해요. 물고트기. 내가 아끼는 대상이 벼야. 벼죠. 내가 농부야.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모 심은 다음에는 물고트는 것밖에 없어요. 요 아이가, 요 벼가 자라는 거는 태양이, 바람이, 비가, 습도가, 오만 벌레들이 영향을 다 끼쳐야 벼가 자라요. 그런데 물꼬를 안 트면 이 벼는 죽어요. 물이 차오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어떤 농부가 물꼬 트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신경을 써. 태양도 신경을 쓰고 멋도 신경을 쓰고 습도도 신경을 쓰고 바람도 신경을 쓰고 다 신경을 써. 비가 좀 안 오면은 논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 그러니까 힘들죠. 비가 오면 쉬면 된다. 비의 일을 농부가 하지 못해요. 바람의 일을 농부가 하지 못해. 왜 오바들을 해요? 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물고 잘 터지고 비 잘 오면 뭐해요? 태풍 하나 불면은 그냥 변은 끝나는 거야. 내 탓 아니라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물고를 터줬느냐라는 문제야. 물고를 안 터주면 어떻게 돼요? 벼 죽는다. 물고 터주는 일은 태양도 못해. 바람도 못하고 벌레도 못해. 이해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래요? 어떤 사람한테 물고 트기만 하면 된다고. 왜 오만 설레발들을 쳐? 학교에 가면 아이가 학교가 가면 학교의 선생님이 태양이야. 왜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요. 나는 어떤 존재가 내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이 잘 되는데 하나의 연애 불가의 하나의 조건. 나는 그것만 난 잘하면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안 되면 그 별은 죽어. 때때로 오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양 역할을 해주다가 농부 역할은 안 해. 피곤하대, 힘들대. 제가 왜 원인을 제거했는지 알겠죠? 연기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 연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야. 시타르타나 나가르주나가 얘기했던 연기는 그런 거야. 원인이란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아. 오만해지거든. 내가 다 통제해야 돼. 내가 학교 가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 괴롭혀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애들을 교육시켰어요. 여기서도 해주세요. 뭐 이러고. 고마워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태양을 고마워하는 건 괜찮아. 바람을, 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물고 트기에.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여러분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딴 태양도 있고 바람도 불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바람 불고 태양 일조량 있는 거를 여러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기우제 좀 지르지 마. 기우제 지르지 말고 그냥 자요. 물고 틀 때 물고 터야 되랬잖아.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돌볼 때 아낄 때. 내가 아끼는 그 대상이 병원에 누워서 잘 때는 좀 자. 그 옆에서 눈 뜨고 기도하고 있지 말고. 아마추어들처럼. 이거 알아요? 그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 그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 나만이 할 수 있는, 농부한테는 물고 트기지. 나는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걸 찾으면 힘들지가 않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피곤하다고 짜증도 안 부려요. 이 물고 트기의 지혜를 봅시다. 한 대상에 행복해지는 거는 여러분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나랑 결혼했더니 남편이 행복했다. 개소리 하지 말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잘해줬으니 그 남편이 행복한 건 맞아. 그런데 다른 조건도 다 갖춰줘야 벼가 자라는 거야.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가서 음악도 듣고 뭔지 아시죠? 거기가 다 행복한 거야. 고마워해야지. 다른 모든 것들에 고마워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다른 연들, 다른 조건들이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은 붕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고마워 여겨야지.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행복해지거들랑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한 사람이 행복해졌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물고트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되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고트기를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벼가 쓰러질 때 있지.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이 아이를, 어미를, 아비를 잘 해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까지 내가 통제가 안 돼.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없으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아. 힘들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힘들어. 많이. 근데 붕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잘 아끼면 이리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한 게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 반면 여러분이 잘 안 아꼈다면 내가 이렇게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아낌의 금지된 언어로 막 나오기 시작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낌의 기술, 연기에서 배웁시다. 아낌의 기술을 물고트기에서 배웁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제때에 눈에 물이 차서 벼들이 잠겼을 때, 숨못 쉬려고 그럴 때, 슉 빼주는 거. 아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물꼬를 터준 거야. 놀라운 거죠. 내가 언제 텄지? 이럴 수도 있어. 지나가다가 튼 거예요. 맹자라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유학자니까. 유학자들은 싫어해요. 왜 유학자들을 싫어하냐면, 보수적이잖아. 보수적인 건 이성복 시인이 얘기했던 그말 그대로라고.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리 사랑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제사를 지낼 때 홍동백서로 치르잖아. 그 방법이 있죠. 막 싸우잖아. 감을 어디다 놔야 될지 막 이렇게 싸우잖아. 이해되죠? 그거 지켜. 근데 그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게 짜장면이야. 홍동백서를 왜 차리냐고. 사랑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혁명은 사랑 때문에 바꾼다고.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대상과의 관련에 대해서 맹자가 명령을 내린 거야. 물망, 물조장. 이게 뭐냐면요. 망자가, 이거는 물자는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망. 잊지 말자. 여기 사망할 때 망자랑 마음심자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진 거야, 뭔가가. 그리고 조장. 돕는 거예요. 돕는 거고. 장이 자라나는 거야. 길게 자라나는 거. 조장하지 마라. 뭐 그런 말 들었지? 조장. 야, 사태를 조장하지 마! 라는 게 조장이 뭐냐면 잘 되라고. 벼가 잘 자라라고 돕는 거야. 조장한다. 자, 이거를 얘기를 듣게요. 내가 아끼는 대상에 대해서요.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맹자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씨.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농부가 있는데 벼를 아꼈어요, 벼를.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벼를 아끼니까 벼가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물에 덜렁덜렁 가늘한 대롱이 있잖아. 근데 어차피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간 거야. 아주 노래 가서. 이만큼씩 뽑아준 거야. 장이라는 게 커지는 거니까. 이만큼 도와준 거야. 한 5cm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쭉. 애정이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더럽게 힘들다. 그 논에 그못 심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올렸잖아. 그리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돌아왔어.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지. 너무 고생을 했어. 나는 벼를 아껴서 벼가 자라나는 수고를 내가 다 대신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아들이 가본 거지. 그러니까 물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야. 조장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라.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막 그런 게 먹이는 거 있잖아. 남편들 같은 경우 영양제 싫은데 막 쑤셔넣는 사람 있잖아. 여보, 먹어요. 그래서 영양제 통이 30통이야.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조장이란 말이에요. 조장이 뭔지 알겠죠? 아, 이런 거야. 자, 근데 이제 심각한 거예요. 조장하지 않으면, 길게 자라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조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조장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게 자라고, 길게 자란 내 아이의 모습, 잘 자란 내 아이의 모습, 건강해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까먹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자유방임의 사랑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잊지도 말래. 비유가 뭔지 아세요? 논에 가서 김은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잡초들은 제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식물 키워보는 사람은 알아. 그 본체를 건드리면 안 돼. 그 자라는 힘을. 그럼 죽어요. 아이를 꽃이라고 생각하면 꽃술이야. 아이를 만지면 죽어. 100% 조장한다고. 계속 꽃 만들고 이렇게 틀면 더 예쁘게 자라겠네 이래가지고 그거 만지면 죽어. 그렇다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 야, 왜 이게 왜 힘들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 있잖아. 잃어버리지 말래. 잊어버리지 말면 어떻게 돼요? 매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딸, 내 남편, 내 아이, 내 동생.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럼 조장한단 말이에요. 가서 잘 되려고 또 조장을 한다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면은 가서 조장해. 조장하지 마라! 그러면 까맣게 잃어버려. 이 사이에 쓰라는 거예요, 맹자가. 잊어버리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마라. 잊어버리게 되면 조장도 안 해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조장하잖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조장하기 쉽지,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어미, 아들, 딸,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아껴줘야지. 이런 생각을 품으면 가서 조장한다. 넌지시 이렇게 뭐라도 해. 이책좀 보렴. 뭐 이런 것들 한다고. 조장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 에이씨, 그냥 자유방임으로 키우자 이런다고. 요 사이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끼는 게 이런 건데. 물망, 물조장. 조장하지도 말아요. 조장하지 마라라고 그런다고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가서 조장하면 안 돼. 어떻게 할 건데? 요 사이에 있어. 요 사이에 어딘가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야. 어? 물망 물조장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인생의 진정한 고민과 진정한 결단은요. 뭐를 선택하도 개운하지가 않아. 유치한 선택들은요. 클리어하게 뭔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삶이 그러면 뭐 다들 깔끔하지. 깔끔하지 않은 문제야. 그 사이 어디엔가의 균형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시원치 않고 저걸 해도 시원치 않으면 그때 진짜 현실에 이르는 고민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흑백으로 딱 나눠서 끊어진다. 노을과 노을 아닌 부분을 어디서 자르려고 그래? 무지개가 어디서 흐려지는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만만한 줄 알아요, 현실은.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만만하지 않아.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줘. 잊으라는 얘기야. 조장하라는 얘기야. 이런 건데, 이게 힘들다.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마라. 요 사이로 가라라고.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다. 잊지 마라. 그러면 조장하기 쉬운데, 조장하지 말래. 조장하지 마라. 그러면은 잊고 싶은데, 잊지 말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이게 내가 이 별을 키웠나도 잘 몰라. 내가 해준 건 잡초 제거해주고 김매 준 거밖에 없고 별을 건드리면 안 돼. 야 그거 힘들다. 아이를 만지지 말아요. 여러분 손을 함부로 타게 하지 마. 망가진다. 꽃 키우듯이. 요 얘기. 요 얘기들. 요번에 착수처는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착수처예요. 여기서 착수처는 제가 뭐를 정했냐면 삶의 어떤 좌우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는 이만하면이란 단어를 빼기. 다 빼야 돼요. 이만하면 사랑했다라는 말도 빼야 돼. 이만하면 행복했다도 빼야 돼. 이만하면 자유롭다도 빼야 돼. 자유롭거나 말거나예요. 잘 살았거나 말거나예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40평 얻었나? 어? 아이들 대학 가고 취업 됐나요? 남들 보기에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남들 보기에 스스로 돌아보세요. 잘 살았나?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요. 남들 보기에 이만하면 사랑했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한테 8시간 병고하나 해줬어. 아낀다는 아이한테. 그리고 8시간에서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직장을 가거나. 근데 딸한테 한마디 하는 거지, 아이한테. 8시간 동안 병고 안 했으면 이만하면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얘기 못하지. 8시간을 해도 모자란다. 10시간을 해도 모자른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이만하면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 너저분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만하면 잘 살았다. 돌아가 보세요. 그래. 뭘잘 살았어요? 그래. 45평이면 잘 살았어요? 이만하지 못하지? 60평으로 갑시다.

0: 피곤하죠. 근데 아끼는 사람은 알잖아요. 어머니, 3시간 휠체어 밀었으니 이만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 가서 4시간 있었어. 이만하면 사랑한 거예요? 안 그렇다. 나가라고, 면접시간 끝났다고 내보내도 어떻게 해야 돼? 아프죠? 더 봐야 되는데, 더 봐야 되는데, 부족해야 된다. 인생에서 100%요. 이만하면 자유롭다도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만하면 자유롭다가 어디서 자유롭거나 말거나지. 삶은 질적인 거야. 마지막 착수처, 삶에서의 착수처는 거기에 있어. 이만하면 너를 다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아낄 때는 그러진 않아. 계속 아껴야 돼.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아끼는 거야. 이만하면이란 단어를 없앴으면 좋겠어. 70, 80 먹은 어르신들도 없애야 된다. 아, 이만하면 경험할 거 다 했지. 경험할 거 맞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사시고요. 그래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눈 감을 때 눈부처를 보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들어야 돼. 엄마, 잘 사셨어요. 이만하면 잘 사신다라는 얘기야. 이만하면 자유롭게 사셨어요. 이 얘기를 듣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거부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얘들아. 나는 못 살았다. 난 부족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의 착수처는 그거야. 이만하면이란 단어 없애기. 이만하면 사랑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자유롭다. 이런 너저분한 얘기 하지 말게. 반드시 되진 않아. 인생은 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 품을 수 있어요. 김선호 주인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화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랬으면 좋겠다.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눈부처를 계속 보면 눈부처가 내 것도 보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야. 다. 이게 뜻대로 안 돼. 근데 희망은 품을 수 있죠. 이 어쩌면 애련한 시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모조리 다 눈 감으실 때 와 이거 봐야 되는 것들이요. 이거 보고 돌아가셔야 된다. 자, 합의 그날이 오면 읽어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이쪽 오시죠.
1: 합의 그날이 오면 길끝에 당도한 바람으로 머리채를 묶은 후 당신 무릎에 머리를 대고 처음처럼 눕겠네 꽃의 은혜의 무수한 눈부처와 당신 눈동자 속 나의 눈부처를 눈 속에 모두 들여야지 하늘을 보아야지 당신을 보아야지 화, 비, 화, 비 내 눈동자의 마지막 담는 풍경이 흩날리는 꽃 속에 당신이길 원해서 그때쯤이면 당신도 풍경이 되길 원하네. 그날이 오면 내게 필요한 건 이름 붙이지 않은 꽃나무 한 그루와 당신뿐, 당신뿐 되지요.
0: 오, 이렇게 항상 그 시원섭섭하죠. 예.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유, 이게 바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러면 또 조장하고 또 뭐 이렇게 복잡해진다. 그냥 낚시터에 이렇게 바늘을 드리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 혹여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물고기가 돼서 제 낚시 바늘을 문 것 같아. 여러분이 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탓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어쨌든 삶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아, 강신주가 좋은 인연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이 책이 좋은 인연이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아, 저는 뿌듯하죠. 저는 또 행복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끼자라는 말,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말고 아낀다, 아낀다, 아낀다라는 말만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16강 전체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1: 어? 어린이 친구를 만났어요?
0: 아니, 이제 취미 누나가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행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이 햇빛, 햇빛이 무슨 색으로 그립니까?
2: 지구에서 그리면은 저는 노란색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0: 아, 노란색이요?
1: 예. 네, 그냥 노란색.
3: 저도 노란으로 그려요. 노란색으로 지금도 노랗다 생각하는 게 약간 비과학적일 수 있는데 눈을 단련하겠다고 태양을 좀 바라봤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좀 노랗게 보이지 않나요?
0: 그럼 눈이 노래지는 건데. 그래요? 네.
4: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극기가 네. 노랑 파랑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4: 빨강 파랑이고.
1: 그게 의미가 있어요?
4: 태양 빨강, 바다 파랑 뭐 이런.

0: 본 거예요?
1: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취민과학을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0: 맞아요.
1: 빛에 대해서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오.
1: 총작 햇빛이 무슨 색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2: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론 개념들을 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1: 양자역학 때 빛은 네. 입자이자 파동이다.
0: 야, 네. 맞아요.
1: 빛의 속도는 어디에 갔다.
2: 네,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그렇죠. 빛 나오고.
0: 맞아요. 뭐.
1: 전자기파다.
2: 그러고 보니까 그런 되게 중요했던 물리학 역사적인 장면, 순간 속에 항상 빛이 있었네요.
0: 맞아요. 그렇죠.
1: 하지만 우리는 빛의 색깔을 모른다니까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예, 예, 예. 이 분야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빛나네. 아, 예. 예. 아, 약간 빛돌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아이, 뭐.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반도체 물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광진이라고.
0: 아, 안녕합니다. 빛광자인가요?
1: 네.
0: 야, 이름에 광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운명이고 또 신뢰다.
2: 그렇죠.
3: 나아갈 진인가요?
1: 아, 진압할 진.
0: 에? 진압할. 빛을 진압한다.
1: 야. 처음에는 빛을 진압한다 그래서 예.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0: 어둠의 자식이다. 네. 빛을 진압하니까.
1: 빛이 아니고 빛으로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셔가지고.
0: 아버님은 아예 이 길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하셨네요.
4: 그러니까요. 예?
1: 근데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0: 아니 그래도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빛에 대해서 진압한다. 빛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룬다라는 그런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름 자체가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1: 아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초고속 분광학.
4: 초고속이요?
0: 초고속 분광학?
1: 말 그대로 이제 초고속 카메라는 다들
4: 알죠, 알죠.
1: 초고속이라는 말은 매우 빠른 시간이라는 뜻이고
0: 그렇죠.
1: 거기에 이제 분광학을 붙여가지고 기존 분광학은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는 그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0: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약간 느리게 해서 이렇게 영상처럼 보는
1: 동영상처럼 보는 거죠.
0: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광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광진아 너는 광학으로 가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신 건지 이름 따라 전공으로 정하신 건지
1: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박사 과정 동안에는 광을 연구하게 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으로
0: 네,
1: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로 졸업할 때쯤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좀 같이 병행해 보자.
0: 이론만 하다가 이제 실험으로 싹 이렇게 꼬신 거예요?
5: 네.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이론이 더 재밌나요? 실험이 더 재밌나요?
1: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 촬영을 지금 아무도 못 보는 그 물질 세계에 아주 복잡하거든요, 물질.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자기만의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4: 갑자기 감독님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할 때는.
0: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다들 자기 학문이 다들 최고라고 말씀들 그럼요. 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그게 또 맞고 네. 내가 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지난 토크들을 통해가지고 띄엄띄엄 알았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햇빛은 무슨 색이다?
1: 햇빛은 흰색이죠.
0: 흰색이요?
1: 예.
0: 아니 근데 노란색, 빨간색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네. 흰색이요? 백색광이요?
1: 그렇죠. 백색이죠. 정확하게는 백색이 예. 맞고요. 예. 그러니까 노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산란이라든지 흡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0: 거지. 예.
1: 본질은 색이라고.
0: 그러면은 태양빛, 우리 햇빛의 본질은 흰색이다.
6: 네. 실제로 우주선들이 우주에 나가면은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햇빛이 촬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양이 촬영되는 경우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흰색으로 보여요. 와. 우와.
0: 그러면은 크레파스 아끼겠네. 흰색이면 태양을

0: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흰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1: 아, 뭐, 그래도 됩니다. 예.
0: 아, 그래요? 아, 상관없어요?
1: 예.
0: 어떤 색이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면 이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무지개가?
1: 예.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을 다 합치면 흰색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7개로 나눴지만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 분자들과 그 특별히 잘 산란이 일어나는 그 색깔 영역대가 있어요. 보통 파장 영역대라고 하는데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 쪽, 그 보라색, 예, 이쪽이 훨씬 산란이 많이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0: 퍼져나간다.
1: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사실 그런
0: 아,
1: 이유거든요.
0: 낮에는.
1: 그래서 파란색 쪽을 좀 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2: 그럼 지구에서 태양을 그릴 거면 노랗게 그리는 게 맞는 거네요.
1: 그렇죠. 지구에서
2: 우주에서
1: 보면은
2: 그리면 하얗게 그리는
1: 그렇죠.
2: 게 맞는 거네요.
1: 예.
3: 되게 묘하네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 거네요.
1: 그렇죠. 결국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저녁 때 노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이나 이렇게 보면 그 태양빛이 공기를 지나는 이 패스라고 하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노란색 쪽도 많이 또 산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붉은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0: 산란이다. 색이라는 게 이제 산란이다. 근데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말 그대로 나눌 분자의 빛 광자이기 때문에 예, 빛을 나누는.
0: 빛을 나눈다.
1: 네.
0: 그럼 빛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확인을 한다.
1: 네.
0: 그러면 빨주노초파는 뭐 이걸로만 어쨌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빛은 넓은 의미의 빛이 있고 좁은 의미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빛을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를 말하는데 가시광선 영역대는 매우 좁습니다.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 길이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우리 저기 핸드폰 방송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짧아지면은 자외선, 그 다음에 엑스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통틀어서 전부 다 빛이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는 이 적외선이나 그 이쪽 긴 파장 쪽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쪽도 사실 분광학입니다. 물론 저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0: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초의 분광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파라는 분을 발견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빛을 나누기 시작한 사람.
1: 네.
0: 누굽니까?
1: 예, 아이작 뉴턴입니다.
0: 아, 뉴턴.
1: 예, 예.
0: 뉴턴이 최초의 분광학자라.
1: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지금도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고 투표를 만약에 붙이면은 거의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죠.
0: 예.
1: 그분의 일생을 쭉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투입한 분야가 광학이에요.
3: 진짜요?
0: 보통 이제 만유인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1: 네.
0: 빛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
1: 이건 제 추측인데
0: 네.
1: 뉴턴 입장에서는 만유인력은 너무 쉽고요.
0: 아.
1: 빛은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빛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측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턴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0: 이분이 실험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이제 발견해낸 거죠?
1: 아, 직접 실험도 하셨죠. 빛이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따졌을 때 빨주노초파남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그게 왜 나뉘는지를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다 알죠, 사람들이. 무지개나 유리통과 하면은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전에 설명했던 사람들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0: 아,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받아들인 거예요?
1: 이제 두 분만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이제 항상 우리가 과학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2: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1: 정말 안 건든 분야가 없으신 분이에요.
0: 예, 예.
1: 근데 이분은 빛과 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는 건 좀 투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왜 투명하냐면은 그 빛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0: 빛 때문에.
1: 예.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는데
0: 그렇죠.
1: 그 투명한 매질이 투명학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빛이라고 본 겁니다.
0: 투명한 걸 또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예, 자체가 예, 이미 빛의 예, 존재다.
1: 예, 예, 예. 그다음에 색은 뭐냐면 어떤 물질, 사과가 빨갛잖아요.
0: 네.
1: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데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빛이 있어야 드러나는 물질의 어떤 본질적인 성질인 거죠.
3: 근데 그 투명함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네요. 좀 반대잖아요, 사실은. 빛이 잘 투과해야지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1: 그렇죠.
3: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빛이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석하는 거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잘 보면요. 네.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인간의 감각하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이기 때문에 색도 마찬가지였어.
0: 그러니까 생각은 뭐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이걸 쓰렸다는 걸 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1: 이거를 처음 지적하신 분은 이제 데카르트.
0: 아, 송춘께서.
3: 대시 형님.
0: 예, 예, 송춘께서.
1: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현대적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 에테르라고 하죠, 우리 보통.
0: 에테르.
1: 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진동을 하거나 뭘 하면 그게 이제 진동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0: 네.
1: 그걸 빛이라고 본 겁니다.
0: 야.
1: 입자들의 전달을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자설입니다.
0: 압력.
1: 데카르트도.
0: 압력이나 예, 운동 이런
1: 예,
0: 거.
1: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색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에 닿으면은 그 양태가 바뀌겠죠. 그것들이 발현된 형태가 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흰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색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0: 하지만 뉴턴은 또 반박을 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뉴턴은 진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사의 진공을 사실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물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가정을 되게 싫어했어요, 뉴턴은.
0: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뉴턴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제 프리즘 실험이죠, 유명한.
0: 프리즘.
1: 이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럼 빨주노초 파넘버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데카르트 이론이 맞다고 치자 이거죠.
0: 네.
1: 이제 그 일곱 개의 빛이 나올 때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네. 주황색만 내보냅니다.
0: 아.
1: 예. 그럼 주황색만 따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프리즘 또 설치해요.
0: 네.
1: 그럼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주황색 빛이라 하더라도 유리를 지나면 또다시 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2: 그렇죠. 파장이 달라지니까요. 예.
0: 근데
1: 그대로 가죠. 주황색.
0: 주황색만 가는
1: 예.
0: 거예요. 그래, 그래. 예. 아.
1: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게 유리에 의해서 뭔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요
0: 네.
1: 백색빛 안에 이미 빨주노초 파넘버 색이 내장이 되어 있고
0: 내장되어 있고
1: 이 각각의 색들은 뭔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시게 됩니다.
0: 거기서 이제 약간 데카르트와 뉴턴이 달라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대로 따지면 거기서 또 빨주노초 파넘버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니까
1: 예.
0: 근데 주황색만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뉴턴이랑 데카르트가 의견이 갈린다.
1: 그렇죠. 색깔들은 백색빛에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유리라든지 이런 걸 닿으면은 그것들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분광학이 현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간이죠.
0: 뭐 팔은 왼쪽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뉴턴이 이긴 거죠.
1: 그렇죠.
0: 예, 네, 같은 대시여도 그러니까 뉴턴을 인류 최초의 분광학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이게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말하자면 분해해 본 거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분해해서 물질들의 구성 성분을 찾는 것처럼 했는데
1: 네.
3: 그 이후로 더 나아갔나요? 실제로 물질을 분해하듯이 빛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나요?
1: 뉴턴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100년간은 사실은 이제 광학 쪽에서는 조금 정체가 돼 있었죠.
0: 네. 이미 다 밝혀냈다, 뭐 다 더 할 게 없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1: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을 조사하기엔 당시에 실험 기구나 장비들이 발전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1800년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동광학이 이제 시작이
0: 파동공학이다.
1: 이미 1800년대 들어갔을 때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랐죠. 다만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감히 파동설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무서웠죠. 그러다가 이제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중슬리 실험을 해가지고 파동론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프랑스에는 프레넬이라고 하는 분이죠. 오이스탱장 프레넬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하위헌스가 도입했던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수식화 시켜가지고 파장, 주파수, 간섭 회절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파동론을 완전히 종결시킨.
0: 그 쭈그러져 있던 뉴턴 때문에 입자파들이 득세라고 있을 때 그 파동파들이 결국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1: 네.
0: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하게 됐다.
1: 맞습니다.
0: 기세가 완전히 올라갔다.
1: 그게 1815년이거든요.
0: 네.
1: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사실 기적의 해라고 저는.
0: 그럼 이분 때문에 분광학도 많이 발전한 겁니까?
1: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와 동시대에 이제 프레넬보다 1년 전 먼저 태어나신 이제 독일의 이제 프라운호퍼.
0: 프라운호퍼.
1: 프레넬은 완벽한 이론가였다면은 프라운호퍼는 완벽한 엔지니어였어요.
0: 아, 기술자.
1: 이분의 일생은 사실 좀 되게 그
0: 고독해요?
1: 드라마틱한데요.
0: 네.
1: 이분은 11살 때 이제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집도 엄청나게 많이 가난해서 거의 뭐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그때 당시는 고아들을 어떤 도제식 장인한테 보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0: 유리 만드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살 때. 예. 근데 프라운호퍼는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유리에서 왜 이렇게 되면 색소차를 없앨 수 있지? 이런 그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1: 이론이 하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죠.
1: 그렇죠.
0: 밤새 일만 시키고. 근데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프라운호퍼가 일하던 공장이 붕괴사고가 네.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노동자가 다 죽습니다. 근데 프라운호퍼가 살아남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1: 기적적으로.
0: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막시밀리안 요세프라고 하는 제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직접 와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프라운호퍼를 구조하고 나서 네 소원이 뭐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1: 오, 그때. 어, 네.
0: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2: 영화의 그런 한 장면 같네요.
1: 그래서 공부를 얘기한 거예요.
0: 네, 내가 공부도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숙직 제공부터 시작해서 월급까지 해서 다 이렇게 받아서
1: 후원을 받는구나.
0: 예, 예.
1: 처음으로 인생이 좀 뭔가 평탄한 길로 가네요, 이제.
0: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3: 야. 근데 프라운호퍼가 아까 네. 엔지니어 쪽에서 굉장히 대단하셨는데 네. 이분이 결국에는 그 렌즈 쪽에 굉장히 정밀한 걸 만들다 보니까 성공한 게 이제 독일의 망원경을 내수한 데 성공을 해요. 망원경 렌즈를.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독일의 광학기술이 세계 탑이 돼서.
1: 사이즈.
2: 현미경.
1: 예. 다 독일이잖아요.
3: 정밀 유리랑 렌즈를 만들다가 이제 대발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프라운호퍼 렌즈를 아주 고품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태양광이 딱 통과되게 분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분석했더니 당연히 스펙트럼이 쫙 갈렸겠죠. 근데 신기한 게 거기에 까만색 선들이 군데군데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이 한두 개가 아니라 570개가 넘는 선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데다가 해봐도 태양광 그게 똑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초파리나 이런 거 하듯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뜬다, 어디에 뭐가 뜬다. 항상 같은 위치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서 모든 게 또 이제 보여하기 시작이 되죠.
1: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색깔들과 그 사이에 또 있는 검정색 그 막대들.
4: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게 그게 프라운호퍼다.
3: 그래서 과연 해석을 했느냐. 프라운호퍼는 이 선을 찾아서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했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몰랐어요.
4: 그렇죠.
3: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들이 각각의 화학 원소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
1: 이거를 렌즈 제작자가.
0: 더 위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그러니까 그 렌즈를 해서 프라운호퍼 선을 봤는데 더 정밀한 분광기를 개발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회절격자라고 하는 건데요.
1: 회절격자?
0: 네.
1: 처음 들어봐요. 회절격자.
0: 네, 형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네. 폼을 네.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파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 회절격자를 통과한 빛은 렌즈를 통과한 빛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분광 말고 네. 기본 분광기 내부에는 전부 다 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네. 그 회절격자 들어있어요. 그때 개발된 거예요.
1: 그러면 아예 더 막 세세하게 이미 파놓고
0: 네.
1: 거기다 빛을 쏴가지고
0: 네.
1: 더 와이드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네.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중간에 경계에도 다 색깔이
1: 다
0: 있다고
1: 있으니까.
0: 했잖아요. 그거를 더 해상도를 네. 세세하게 분석하는 분광장치다.
4: 그래서 네.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니, 뉴턴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갈라서 봤고 프라운호퍼도 햇빛을 갈라서 봤는데 왜 프라운호퍼는 이 570개의 검은 선을 발견을 했고 뉴턴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1: 뉴턴이 렌즈 기술을 못했으니까 그래요. 못 깎았으니까.
4: 그러니까요.
1: 뉴턴이 만약에 이제 그 뭐 광학, 렌즈 이런 것까지 섭렵을 했으면 이제 뉴턴이 먼저 발견했겠죠.
4: 네, 맞아요.
1: 아, 근데 이런 걸 프라운호퍼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4: 네, 사실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이 프라운호퍼 선이 발견된 것처럼 똑같거든요. 천문학에서 천체 물리학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하늘에 어떤 떠있는 천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천체 물리학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1: 그러니까 분광학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속까지 볼 수 있는
4: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 항성 같은 경우가 네. 훨씬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항성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천왕성, 해왕성만 가도요. 정확하게 내부 구조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4: 그렇죠.
0: 근데 항성은 그 전부 다 그냥 가스덩어리잖아요.
4: 맞아요.
0: 그러니까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그 안에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이한 요소는 네. 없는지
4: 가보지 않고도 태양빛만 아까 프라운호퍼선이라든지 흡수선만 관측을 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0: 근데 프라운호퍼선 그 그림만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은 원소마다 어떤 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바코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1: 그게 이제 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0: 그렇죠.
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가끔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다 국물이 불에 떨어지면 노란 불이 확 나와요.
0: 맞다.
1: 이게 딱 디선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소듐 혹은 나트륨이라 부르는 원소거든요. 결국 지문처럼 원소마다 어떤 색을 흡수하고 어떤 색을 방출할 수 있는가 에너지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과학자가
0: 거의 또 있습니까?
1: 네,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분이에요. 그중 한 명이 이제 분젠이라는 분인데, 로베르트 분젠이라는 분이 그 분젠 번호의 분젠이에요. 네, 화학 분야에서는 진짜 지독한 화학자라고 유명해요. 그 우선 독극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터져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서 실려갔다가 깨어나서 바로 실험실에 가요. 실험해야지 하고.
0: 안쪽 눈을 잃었는데도 딱 뛰어나자마자 바로 실험실로 간다.
1: 네, 거의 집념의 화학자였는데,
2: 그쵸.
1: 이분이 결국엔 아까처럼 뭔가 원소들과 색이 관련이 있다를 느끼는 순간 제대로 봐야겠다. 근데 모닥불은 노란색이고 뭐 메탄가스로 불피면 파란색이고 이게 불도 색깔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색이랑 얘네가 관계를 가져버리면 못 보는 거잖아 해서 색깔이 없는 불을 만들자. 그게 분젠 번호였어요.
3: 스펙트럼을 보려고 그 번호를 개발을 한 거네요.
1: 그렇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 해서 온천불을 볼륨이 너무 물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40톤을 졸여서 거기 남아있는 걸 봤더니 뭔가 하늘색에 못 봤던 불꽃의 색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세슘이라는 물질을 찾았어요.
0: 그 세슘? 40톤 온천물을 졸여가지고 거기서 세슘을 발견했다.
1: 근데 완전한 실험가죠, 이분은. 실험이 있다면 또 이론의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설명한 게 그 단짝이었던 키르이오프라는 이론, 이분은 물리학자십니다.
0: 키르이오프. 정말 그냥 과학에 미쳐있는 그 분젠, 그 옆에 키리호프.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약간 다이나믹 듀오.
1: 정말 그런 거지.
3: 다이나믹 듀오.
1: 평생 안 싸우고 항상 팀을 이뤄가지고 나이차도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단짝이 돼서 분젠이 아이가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번호로 봐도 아까 해상도가 중요했잖아요. 해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프리즘을 더 통과시켜봐부터 이제 키르이오프가 제안하면서 점점 장비를 만들다가 분광기라고 부르는 장비가 세상에 탄생합니다.
0: 와, 정말 최초의 분광기네? 네,
1: 최초의 분광기를 만든 분들이 분젠과 키르이오프 2인조.
0: 야, 분젠과 키르이오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광기 나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4: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히 양자역학이죠. 저도 방송을 봤는데 뭐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프라운호퍼선을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5: 그럼 프라운호퍼가 이 현대 물리학을 여는데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엄청 큰 기여를 한 거네요.
4: 거의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5: 그 선을 못 봤다면 양자역학이 시작도 사실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0: 프라운호퍼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5: 그러게요.
0: 와, 엄청나게.
5: 그 사고에서 네. 양자역학이 함께 매몰될 뻔했네.
0: 그러니까. 근데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2: 그렇죠.
0: 이 원소가 어떤 빛을 흡수하고 내보내는지도 알고, 이제 물질 분석하는 데에도 쓰임이 생기고, 그럼 분광학은 이제 웬만큼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4: 네.
5: 그렇게 그죠?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0: 꺼리가 없잖아요, 근데.
4: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0: 이제 시작입니까?
5: 이제 본격적으로.
4: 그러니까 어떤 스펙트럼을 찍어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정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물론 지금도 되고 있지만 빛이 어떤 물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쉬운 예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은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데프콘 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뭐 사인해주세요 몰려 다닐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4: 그러면은 제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데프콘님이 걸어가는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속.
0: 초고속.
4: 즉 시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0: 저는 물질은 그냥 사진만 찍어도 대충 나오는 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초고속이 필요하다.
4: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 시작된 거는 화학 분야인데요. 예.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수소하고 산소는 그냥 각각의

0: 그냥 기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이 된다는 게 얘가 갑자기 뿅 합쳐서 마법사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전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그 중간 단계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 측정계가 필요하겠죠.
1: 시간 측정.
0: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되잖아요.
1: 네네.
0: 동영상이 필요한 거죠. 보통 연구 분야에서 초고속이라고 얘기하면 울트라 패스트라고 하면은 서브 나노 세컨, 그러니까 나노 세컨보다 더 짧은
1: 완전히
0: 피코
1: 짧은.
0: 세컨이나 펨토 세컨 영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역에서 모든 게다 벌어지거든요.
1: 근데 물질의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를 관찰을 왜 해야 될까?
0: 네.
1: 요게 이제 어떤 재미가 있길래?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LED라든지
1: LED,
0: 그다음에 태양전지
1: 예.
0: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 대부분 반도체인데요. 그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동역학 현상을 알아야 그 장치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더 고효율의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피코초나 펨토초는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 전구에 불이 켜져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린 누르면 켜진다는 거 아니까 쓸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까지 가는 회로가 거의 사다리 게임하듯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로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고치든 바꾸든 뭔가 할수 있잖아요. 초고속이 있다면은 진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다다다다다 찍는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알면 얼마든지 화학 반응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원리를 알수 있으니까
1: 우리 눈으로는
2: 이 도구가
1: 보이지도
2: 생기는 거죠.
1: 않고 속도도 못 쫓아가니까
2: 너무
1: 우리
2: 빠르니까.
1: 눈이 못 쫓아가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 루트가 그려지는 게 우리 눈에 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기술이 필요하다.
0: 초고속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점점 시간은 짧은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3: 그러면은 그 초고속 분광학에는 어떤 장비가 쓰이는 거예요?
0: 그 초고속 분광학을 가능하게 한 장비가 바로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요. 펄스
3: 펄스
1: 레이저.
3: 레이저.
1: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저 했는데.
3: 레이저 했어요.
1: 이따 잘난 척좀 해야지. 기억나는 거다 얘기해야지.
0: 저희 이제 초고속 분광학 입장에서는 펄스 레이저가 A to G죠. 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1: 그래서 그 초고속 카메라가 펄스 레이저란 얘기예요?
0: 그렇죠. 예,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
0: 셔터를 이렇게 깜빡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
1: 하는 것처럼
0: 그렇죠.
1: 카메라가.
0: 예. 예를 들어서 뭐 뱀이 새를 잡아먹는데 그게 보통 한 10ms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은 한 50ms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딱그 장면을 못 보니까 그러면은 셔터를 그 10ms보다 더 짧게 하면 측정할 수가 있겠죠.
1: 더 나눠지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고 있어.
3: 맞아,
1: 그걸 찍는 뭐 여기 있잖아. 역동적인 걸 보려면 그 연속 촬영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펄스 레이저가 이제 이래서 필요한 거고 짧은 순간에 빛을 팍 내보내는 게 그게 맞다는 거 펄스 레이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펄스 레이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냥 짧은 시간 하나만 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펄스 체인이라 그래 가지고 네. 어떤 유한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서 그게 이렇게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2: 그 하나하나가 이제 사진이 되는 거고 이게 그렇죠. 이어붙이면 영화가 되네. 네네.
1: 아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펜토초 레이저로 주로 뭘 관찰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냥 어쨌든 물질이죠. 그냥 고체 같은 그냥 물질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얌전한
2: 칩이죠. 칩.
0: 네, 그냥 얌전한 물체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빛이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전자기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물질 내에는 전자, 그다음에 원자핵들은 전부 다 극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근데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개별 입자 하나하나씩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자가 그렇죠. 몰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준입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 준입자? 예, 예. 준입자요? 예. 준입자가 뭐죠?
0: 준입자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 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입자들은 양자각 입자들은 알지만 네. 이게 물질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빛과 그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가면 사람들이만 응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파도타기를 할 때가 있죠.
1: 네네네.
0: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 물결 흐름처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개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빛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어떤 예,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1: 네, 그게 중립자다.
0: 예, 그거를 중립자로 상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3: 아, 입자처럼 아. 움직인다라고 네. 해서
0: 중립자라고. 실제 입자는 아니고요.
3: 네. 네. 예.
4: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처럼 사실 실체가 있는 입자라기 보기는 힘든 거죠. 중립자는.
0: 그렇죠. 실체의 입자는 아니고요. 네. 물질 내에서 사실 그렇게 기술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아. 개별 입자를 기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1: 뭐 빛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태양빛 쏘면은 전자가 약간 들떠 있다가 그다음에 깔아앉으면서 방출하는 게 그 빛이잖아요.
0: 네네네.
1: 어,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예. 예, 보여드리면 이 엑시톤이 그 중립자 중에 하나입니다.
1: 엑시톤, 엑시톤?
0: 예. 그러니까 이걸 엑시톤을 설명할 때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네. 어떤 반도체 빛을 받으면 그 낮은 상태에 있는 에너지가 가는 전자가 이제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면은 얘는 여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빈 구멍이 생기죠.
1: 네.
0: 그런데 빈 구멍이긴 하지만 주변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저희가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을 해요.
1: 네네.
0: 그럼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둘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반도체나 이런 물질들은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세가지고 요 놈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분석해야지 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1: 반도체마다 다 또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다르군요.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오면서 비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 물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같이
0: 그래서 지금 되게. 말씀하신 거를 엑시톤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대포코님 말씀하시는 거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빛을 낸다잖아요. 빛을 받으면 엑시톤이 형성이 됐다가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때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엑시톤이라는 말 자체 그 온으로 끝나는 게 입자에다가 붙여요. 뭐 일렉트론, 뭐 파지트론 이런 식으로. 엑시는 아까 말씀대로 들뜬다 했잖아요. 빛을 받아서. 들뜨는 게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다 보니까 들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립자여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다 잡혀올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면 태양전지가 되거나 다른 용도가 오케이. 되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4: 그러면 엑시톤은 이게 예를 들면 원자 하나가 있고 뭐 전자가 하나가 들뜬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두 개를 딱 들뜬 전자와 나머지 원자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무리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0: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질 내에서는 네. 그 워낙 그 아보가도 수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고속 분광을 분석하는 거는 각각의 하나하나 엑시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4: 집단
0: 예, 이게 예, 개개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1: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0: 네.
1: 아토초도 있는데 맞아요. 아토초로 하면은 더 어떻게 더 선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잘게 엑시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해상도 높게 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죠.
3: 예. 아, 필요가 없어요?
1: 비용이 예. 비싼가요? 아토초?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아토초 레이저는 전자 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토초는. 그런데 우리가 물질 내에서 어떤 소자를 분석할 때는 통계적인 전체적인 숫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거는 서브 펜토 체커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초가 필요가 없죠.
2: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1분씩 넘기든 몇십 초 넘기든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0.001초씩 넘겨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1: 의미는
2: 너무 촘촘한 거예요. 아토초는 우리가 보고 싶은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잘게 자르니까 가성비도 안 맞고 장비도 없고.
3: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싶은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펜토초 영역이 가장 베스트겠네요.
0: 네, 베스트입니다. 근데 뭐 그 더 이상은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상들을 자세하게 또 관찰을 해요.
0: 네.
1: 그럼 이건 이제 어디다 쓰냐? 다른 거죠. 이제 왜냐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거 그냥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말씀드릴 시간인데
1: 예, 예, 예.
0: 제 연구는 물질 내에 있는 중립자들의 이런 동력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1: 네.
0: 그거를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
1: 소재? 네,
0: 소자를 설계하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양전지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LE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광 검출기, 포토다이오드, 뭐 포토트랜지스터, 뭐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4: 근데 반도체 연구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1: 그렇지.
4: 태양전지 연구도.
1: 아니라 태양전지.
4: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0: 네, 전부 다, 네.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태양전지

0: 장비의 효율이 지금 실리콘 못지않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가격이 일단 훨씬 싸고요. 그다음에 스카치 테이프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 얇아요, 그럼 당연히.
0: 예. 거의 뭐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매우 얇고요.
1: 태양전지가? 네.
0: 그래서 창문이나 자동차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게 꿈이에요.
1: 이런 거는 뉴스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태양전지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네. 태양전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효율을 실험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립자의 동력학대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연구그룹에서 이걸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효율을 측정했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게 높게 나온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펜토초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아, 이 물질의 엑시톤 수명이 좀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쓰는 그런.
1: 약간 자동차 검사소 같이. 약간 펜토초 검사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 재료학 분야가 이걸 설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리고 만드는 분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분석해가지고 장단점이니 어디가 문제니 이거를 다 파악해주는 감시해주는 그런 분이어서 이게 업무가 분장돼야 할
1: 지배자네.
2: 여기서 이제 컨펌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2: 왜 되나도 모르고.
1: 이거 약한데요? 이거 쓸 수 없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니까.
0: 제가 뭐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쪽은 안 됩니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는 약간 빛의 권력자. 약간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0: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속마음으로 그냥 하는 걸로.
1: 아,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3: 저희 학교에 또 박남규 교수님 계시니까 페로브스카이트
0: 거의 세계 최고 전문가시죠.
1: 아, 그래요?
3: 세계 최고. 네.
1: 있어요, 그런 분들이?
3: 저희 아주 강력한 노벨상 후보 중 한 분이시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몇 프로 수율을 올리고 하려는 거를 하잖아요. 소재를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선시켜서 이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분광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 일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혹은 가능성도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0: 그래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그러면 태양전지 쪽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네요. 왜냐면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 포함해서
0: 우리나라가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 연구력으로는 지금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원리.
1: 햇빛 좋아요? 햇빛이 딱 비쳤어요.
0: 햇빛이 오면은 당연히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태양전지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광흡수층, 그러니까 흡수하는 층, 저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거든요. 보통. 예, 저기서 흡수를 에너지를 받겠죠.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빛을 받으면 그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저런 엑시톤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류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럼 저 묶여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결국엔 전극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 흘러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가야 전류가 생산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저 엑시톤이 얼만큼 시간 동안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4: 아, 빨리 분리가 돼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 엑시톤이 형성이 되면은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엑시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는 또 재결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극으로 가기 이전에 재결합해버리게 되면은 전류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 엑시톤의 수명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저놈이 저 두 입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 전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할 것인가.
1: 어쨌건 나눠져 있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그 상태로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려면 시간 싸움이
0: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1: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합쳐지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4: 아,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군요.
0: 네, 중요합니다.
1: 아니, 그 후보 물질 같은 것도 뭐 좀 찾아주시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제안을 좀 해준다든지 뭐.
0: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후보 물질 자체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물질 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게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4: 아, 개선을 해주는데
0: 그렇죠.
4: 역할을 하는군요.
1: 태양전지 이야기도 너무 참 재밌는데 이게 또 뭘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게 돼요.
4: 그러니까.
1: 혹시 우리 교수님도

0: 이루어진 메탈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저 엑시톤이 분리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밖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중립자들이 소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빛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광자 반도체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좀 나올까요? 네.
0: 이게 결국에는 네. 저희 같은 광학자들이 나노광학자, 분광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자가 물질 내로 움직이다 보면 발열 현상이라든지 좀 잔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꾸는 거는 전자를 완전히 광자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도 안 하고 쿨롱 인터랙션도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가고 와.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네. 이제 문제는 항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그렇죠. 힘들죠. 전자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 중간 단계로 하는 게 광자하고 전자를 섞어서 중립자를 만드는 거예요.
1: 하이브리드네요?
0: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폴라리톤이라고 부르는데 폴라리톤. 그러면은 그 전자의 장점, 그 다음에 광자의 장점을 같이 따와서 완전히 광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유효 질량을 갖는 중립자들을 이용해서 소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1: 언젠가 근데 이름처럼 컨트롤 하실 것 같아요.
2: 네.
1: 광자를 진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이 빛이에요.
2: 이야,
1: 나는 이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더 이제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지난 빛 이야기들을 또 복습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 또 빛 이야기들을 미리 좀 예습을 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4: 재밌긴 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우리가 아직도 빛에 대해서 아직 일부밖에 공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시작으로 더 깊은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빛을 다 알지 못한다. 네.
3: 이제 천문학자에게 빛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빛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그 가능성이 이 실생활에서도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5: 저는 분광학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게 빛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광학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지만 또 다른 학문들에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아, 네.
1: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정말 그... 되게 긴장되고 흥분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잘 드린 것 같아서
1: 너무 좋았어요.
0: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 네.
0: 결국에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빅뱅 이후로 이제 빛이 생기고 나서 별이 생기고
2: 네.
0: 수십억 년 동안에 그렇죠.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그럼요. 우리 의식적인 존재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다시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내게 원인이 빛을 다시 사유한다는 그런 어떤 순환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 더 열심히 맞습니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진짜 멋진 연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온 세상을 빛으로 환히 진압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나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5: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1: 아, 파티? 아,
5: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1: 파리, 파리 타임.
5: 예. 그래서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1: 아, 뭡니까?
5: 초파리.
1: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6: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1: 빨간 눈이요?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6: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1: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6: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인자인데요.
1: 유전 인자예요,
2: 실체.
6: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1: 아, 초파리에서 뗄래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5: 예,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0: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금융.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한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제철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 이번 주쭉 다뤄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자,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죠. 건강검진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쭉 여러 가지 검사들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 이후에 이제 치과 검사 얘기까지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관련된 얘기는 좀 따로 뽑아볼게요. 단어들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치과 검진. 일단은 치과를 덴티스트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덴털이란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외래어로도 듣게 되는 말인데 오늘 그 단어 많이 나오겠죠? 치과 검진은 그래서 덴털 체크업. 건강검진에 쓰는 체크업을 쓰는데 앞에다가 메디컬 대신에 덴털 체크업.

0: 치과 검사가 되겠죠. 들어볼까요?
1: Dental checkup. Dental checkup.
0: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검사 받다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치아 검사를 뭐 치아 검진을 받다라고 한다면 have one's teeth checked. 이것도 get 동사도 좋고 have 동사도 좋은데요. get one's teeth checked 해도 되고 have one's teeth checked 해도 되고요. 저 내가 검사를 받다 여감으로 요 자리에는 get이나 have가 자꾸 오면 됩니다. I had my teeth checked. I had my teeth checked. 과거로 혹은 I got my teeth checked. I got my teeth checked. 자, 주로 건강 검진 중에 치과 검사나 치아 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들어볼게요.
1: Have one's teeth checked. Have one's teeth checked.
0: Very nice. 자, 뭐에 대한 검사를 받다, 검사 받다는 테스트를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혹은 책을 동사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get checked for 혹은 get tested for 이렇게도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치아 검사 쪽이니까 충치가 있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I got checked for cavities 하면 돼요. 뭐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겁니다.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get checked for 이런 형태로 써요. 들어보세요.
1: get checked for get checked for
0: 요 뒤에는 그 검사 받는 대상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치아 검진을 받았다. 건강 검진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건강 검진 받으면서 치과 검사도 같이 받았어. 요거 가 볼게요. medical checkup이고. 그렇죠? 치과 검사는 dental checkup 해도 되고 치아 검사를 받았다고 풀어 줘도 되고.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괜찮네요. 건강 검진 받는 동안 치과 검사도 같이 받았다. 다시 한번. I got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자, 들어보세요.
1: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0: Very good.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치아 건강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치과 검사 보면 대부분 뭡니까? 충치죠?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뭐 잇몸의 건강 상태, 그쵸? 뭐 치주염이라든가 이런 염증 상태, 뭐 다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치아 건강을 뭐라고 합니까? health라고 하겠죠, 건강은. 근데 치아는 계속 앞에 붙인 단어가 dental health. dental health. 우리의 치아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죠, 치과 선생님이. 자, dental health. 들어볼게요.
1: dental health. dental health.
0: 우리 치아 건강 주제는요, 저희가 매시분영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듯해요. 충치는 뭐예요? cavities. 그죠? have cavities. have cavities. 물론 이건 복수를 써서 일반화 시켰는데요. 충치 하나? 단수를 쓸 수 있죠. I have one cavity in my molar. 그러면 나 어금니 쪽에 충치 하나 있어요. 하나도 돼요. cavity. 근데 일반적으로 충치를 복수형 만들어서 have cavities 하면 충치가 있다. 일반화 시킨 거고 충치가 두 개다. 그럼 two cavit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복수 다 가능하고 가산명사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cavities. have cavities.
0: 좋아요. 자, 잇몸 출혈 이런 게 이제 잇몸 건강도 보게 되잖아요. 자, 잇몸을 영어로 gums라고 합니다. gums. 출혈은 bleeding이죠. bleeding. blood는 피고 출혈은 bleed고요. 출혈하다. bleeding 하면 ing 형태로 명사가 돼서 이게 출혈이란 명사가 되겠죠. bleeding in one's gums. bleeding in one's gums 하면 잇몸의 출혈 같은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죠? 자꾸 이제 출혈 나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잇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 bleeding in one's gums. 물론 소유격 바꿔 주시면 되고요. 들어볼게요.
1: bleeding in one's gums. bleeding in one's gums.
0: Wonderful. 자, 그러면 충치가 있다고 좀 전달을 받았다. 치과 검사 받았는데 나 충치 4개래.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충치가 4개니까 아까 four cavities 전달받았다. I heard, hear의 과거 쓰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전달받았다의 의미로 I was told 해도 되겠네요. I heard that 해도 되고 I was told. 이건 이제 언제 쓰는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무슨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해줬죠? 그러면 I was told that.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즉 여기선 치과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I had four cavities. 시제일치. 그죠?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충치가 네 개라고 하시더라고. 자, 들어볼게요.
1: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0: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 형태의 문장을 잘 보시고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원어민들이 쓸 법한 문장 구조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0: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치열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치아가 이제 고르게 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치열이 이제 고르지 못한 경우 뭐 교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고르지 못한 치열 요거 하나만 좀이 단어 좀 소개해 드릴게요. crooked라고 합니다. crooked. 요거는 삐뚤삐뚤이란 뜻이에요. 이리 붙여 가지고 형용사 만든 건데 crooked 이렇게 읽어야 돼요. crooked teeth. crooked teeth. 자, 원어 형 선생님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Crooked teeth. Crooked teeth.
0: 삐죽삐죽 난 치열, 오케이? Crooked teeth, crooked teeth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치아 교정을 뭐라고 하냐면 치아 교정기를 braces라고 하거든요. braces. 자, 교정기를 받다, 이게 치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get braces, get braces 이게 치아 교정을 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치아 건강 쪽 주제를 했었기 때문에 단지 건강 검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넣어서 복습하고 이 표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Get braces. Get braces.
0: Alright. 나는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치아 교정을 받을까 고려하고 있다. 혹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고민하다. Thinking 하면 돼요. I am thinking of. 여러분, 요게 고민하다예요. I am thinking of.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ing 붙여야 되죠? 교정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 Well, because of my crooked teeth. Because of my crooked teeth. Crooked teeth.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교정을 할까 고민 중이야. 다시 한번.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Because of my crooked teeth.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0: Alrighty.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아 검진을 봤다. 자, 충치가 있다. 치아 교정을 하다. 오늘 중심 단어들이었죠? Have one's teeth checked. 그죠? Have one's teeth checked. 물론 이걸 get으로 쓸 수도 있다 했어요. Get one's teeth checked. 검사 받다. 검진 받다. 들어볼게요.
1: Have one's teeth checked. Have one's teeth checked.
0: 충치가 있다. 일반화시켜서 have cavities. Cavities. 자, 발음이요. 들어볼게요.
1: Have cavities. Have cavities.
0: 자,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하는 건 get braces. Get braces. 자, 들어볼게요.
1: Get braces. Get braces.
0: 그래서 have 동사는 그 상태고, get은 실제 교정을 하는 그 변화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고요. 좀 구분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신체 건강이나 우리 건강 관련된 주제들은 앞으로도 뭐 여러 번더할 텐데, 그 중에 건강검진도 정말 중요한 큰 주제 라인 혹은 테마 덩어리인 것 같아요. 자, 정리가 좀잘 되셨길 바라고, 방송 다시 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그 이전 방송도 몇백 편 있거든요. 자, 보면서 여러분 다른 주제도 한번 관심 있게 영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제공되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교환도 저희가 다 일주일 단위로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려요. 자, 실시간으로 저한테는 좀 질문 좀 하고 아니면 영어 관련된 이야기 어떤 거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I guess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urious versus wonder. Curious versus wond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urious, 그리고 wonder.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일단은 curious부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curious. Three syllable. 네, 세 음절이죠? curious. curious. 네, 강세는 앞부분에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curious. curious. Very good. Okay, curious.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한 뭔가 궁금한 마음을 curious라고 합니다. Okay? So curious is when you want to find out about something and you have interest in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How can you not be curious? Curious. 호기심이 많은. Curiou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나는 그가 왜안 왔는지 궁금하네.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하네. 궁금한 기분이 있다. 이럴 때는 I'm curious. 호기심 있을 때, 궁금할 때, curious.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여기서 혹시 curious George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동화책 캐릭터인데요. Curious George 정말 호기심 많은 그런 원숭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Okay,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그래서 George는 궁금하다. 무엇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About everything. 즉, George는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can you not be curious? 네,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것의 뜻은 너는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 How can you not be curious? How can you not be cu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ow can you not be curious? How can you not be curious? 다음은 wonder로 넘어갈게요. 네, wonder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O이지만 U 발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Wonder. Wonder. Wonder는 아니에요. Wonder. Wonder. Very good. Okay. Wonder는 똑같이 뭔가 궁금한 마음인데요. Curious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Wonder는 걱정이나 의심이 좀 포함된 궁금한 마음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Okay? So wonder is being curious about something, but usually it's out of worry or some sort of suspic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it is true. Do you wonder why? Wonder. 궁금하다. Wond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네, 여기서는 궁금하지만 걱정스러운 궁금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 근데 뉘앙스가 궁금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네, 여기서 I'm curious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하고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요. Okay? I wonder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onder if it is true.

I wonder if it is true.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 네, 여기서도 똑같이 뭔가 걱정되면서, 의심되면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onder if it is true. I wonder if it is tru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왜 그런지 궁금해? Do you wonder why? 너는 왜 그런지 궁금해? Do you wonder why? 여기서도 똑같이 wonder. 궁금한 건데 걱정스럽고 의심이 조금 있는 궁금함입니다. 오케이.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Do you wonder why? Do you wonder why? 네, 정리해 드릴게요. Curious, curious. 이거는 뭔가 호기심이 많을 때 curiou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wonder는 궁금한데 약간 뉘앙스는 뭔가 걱정스럽고 의심하면서 궁금할 때 wonder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Curious, 그리고 wond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Okay, curious 하고 wonder. 이제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직접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And of course,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website and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s well.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인기, popularity입니다.
0: 네, 인기. I thought you were saying an English word that starts with E. 네, 인기고요. popularity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 새로운 주제를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s helpful.
0: Mm-hmm. 인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도움은 돼요. 라는 내용이에요. Mm-hmm. Which is also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0: 네, 인기가 전부는 아닌데 도움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mm-hmm. 요약 문장을 들을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1: We have Alex, who's from the USA.
0: 네, 알렉스입니다.
1: Mm, perfect. Let's call him out and listen to his speaking summary. Alex 씨,
0: 나와주세요.
2: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0: 네, 구체적으로 인기가 뭘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 Alex said,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0: 네,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mm-hmm. 그래도 popularity isn't everything, yeah. 인기가 전부는 아닌데 but it helps us, 우리가 to accomplish mm-hmm. certain things in life. Mm-hmm.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mm-hmm. 특정 어떤 것들은 성취하는 데 도움은 된다.
1: Yeah, yeah, for sure.
0: I don't think anybody can disagree with this.
1: Perfectly.
0: 네,
1: right.
0: 그래서 살면서 어떤 걸 성취하는데 인기가 도움이 되기는 된다고 합니다. Okay.
1: All righ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Next we have spread. Spread. Spread. Lastly, impact. Impact. Impact.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lex'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1: Yes, it's definitely important for making an impact on the world, but also if you have a product that you're trying to sell in business, popularity can still be very important. Right?
0: 그렇죠. 만약에 상품 자체만 보면 상품이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상품을 알리는 사람도 인기가 있으면 사업 면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1: Of course.
0: 그 알렉스 씨가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려면 인기가 도움이 된다.
1: Of course.
0: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었죠.
1: Of course.
0: 자, 그럼 첫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볼까요?
1: Let's start line by line.
2: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1: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0: 네,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머리를 이렇게 좀 만지는 듯한 포즈를 취하다가 인기라는 거, popularity라고 하면서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1: Right.
0: 인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1: Mm-hmm.
0: 여기에서 그 popularity isn't everything 형태가 being popular,
1: being popular.
0: 네, isn't everything. 똑같은 yeah. 형태인데 단어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1: Yeah, for sure. And he asks us a question next. He says, but is that really the case?
0: 네, but is that really the case?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Something is the case. Something is true.
1: It's true.
0: 해당,
1: it's right. It's correct.
0: Correct or it is what's going on.
1: It's what's going on.
0: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할 때 이제 be the case.
1: Mm-hmm.
0: Case가 그냥 상자 케이스를 가리킬 수도 있고 경우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경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다라는 의미로 Is that really the cas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Is that really the case?
0: Is that really the ca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렉스 씨의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쓰는 말인데 그냥 본인이 한 말 있잖아요. Popularity is important. Or is it?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반문은 or is it?
1: Or is it?
0: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죠.
1: We use it a lot, typically more for joking. But yes, in that case, we definitely wouldn't say, but is it the case? Yeah. Or is it?
0: I'm your new teacher.
1: Or are you?
0: Or am I? 뭐 이렇게 그 자신이 한 말은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 형태를 적용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is that really the case?라고 했고요.
1: And she says next,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0: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저는 현재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라고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줬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번역하자면 인터넷에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1: Yes, I am now making videos that I upload online.
0: Yeah, or I am now making videos and uploading them
1: online.
0: Online.
1: So many different ways you can say.
0: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1: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For real. I make stuff here.
0: See? 일반적으로 see, 여기서는 see하고 check it out 같이 엮여서 그냥 mm-hmm. 한번 보세요. Please look 이런 mm-hmm. 의미로 쓰였는데요. 다른 문맥에서 see 하면 커봐 이렇게도
1: yeah,
0: 많이 써요.
1: See? See, I told you
0: yeah, exactly.
1: that blue shirt was not for you.
0: It's not for me. 그래서 see 그거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have a look.
1: Yeah, have a look.
0: Check it out. 보세요. This is my studio. 제 스튜디오예요. Mm-hmm. I make stuff here. 저는 여기에서 stuff를 만들어요. stuff가 그냥 것들, 이것 저것을 yeah. 가리키는 말이라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1: yeah.
0: 그냥 이것저것이라고 하거나 것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서 문맥상 비디오를 만들어요라고
1: videos.
0: 바꿨습니다.
1: I make videos or content. And the way he said, this is my studio.
0: Yeah.
1: We speak like that when we're like showing off something. So you got a new car. This is my new car. This is my house. You should try it.
0: Okay, that's interesting.
1: Okay, so next he says,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0: 그리고 part of being successful, successful, 성공적인, mm-hmm. being successful이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이룬다는 거, 성공적이라는 것의 일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Mm-hmm. is having people follow you.
1: Yeah.
0: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1: no.
0: follow you online.
1: online.
0: 요즘
1: or social media.
0: 현재 소셜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1: Yeah, for 네. sure.
0: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1: Mm-hmm. And he says next, he elaborates by saying,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0: 영향을 주다.
1: Influence. Influence.
0: Influence. 그래서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That's
0: people,
1: so true.
0: Yeah, people. 엄밀히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influence의 목적어니까 people whom you influence. 그거 mm-hmm. 되겠지만 who도 그냥 구어체에서는 whom과 구분 없이 씁니다.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That's true.
0: Yeah.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1: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0: And yeah, 그리고 물론 여기서 yeah라는 것은 그래요 라고 일부는 인정하면서 mm-hmm. 물론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어쩌면 인기가 인생에서 전부는 아닐 수 있죠.
1: Mm-hmm. But he says next.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0: 그런데 if you want to 그냥 사실 if you want to influence 해도 됩니다.
1: Yeah.
0: 영향을 주고 싶다면 그런데 if you want to be able to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mm-hmm. 싶다면 즉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의미고요. Mm-hmm. To do different things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해보라고.
1: Mm-hmm.
0: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면
1: He tells us more next.
2: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1: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0: 퍼뜨리다
1: Spread Spread.
0: 네, 물론 펼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Spread your wings, right? 펼치다. 그런데 퍼뜨리다 또는 빵에 이런 초콜릿 잼 같은 거 바르는 것도 you're spreading jam.
1: Yes, you spread jam or yeah. you spread chocolate sauce or you spread marmalade 네. onto that toast.
0: 이것도 spread예요. 결국 하나에 모여있던 덩어리가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퍼뜨리다.
1: So delicious.
0: 아니면 소문이 퍼지는 것도 the rumors are spreading 등등. Yeah.
1: Oh, and speaking of bedrooms, the cover that you put on your bed, we call it a bedspread.
0: Bedspread. Bed
1: yeah, because you spread it all over your bed, right?
0: That's right. Bedspread. 그 침대 매트 위에 mm-hmm. 1차적으로 덮는 거.
1: Yeah.
0: Bedspread.
1: It's a bedspread.
0: 네. 이불이라는 거 자체 언제 다시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불을 가리키는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1: We have a lot.
0: Blankets,
1: duvets. Blankets, covers, duvets.
0: So many. Anyway,
1: bedspread.
0: If you want to be able to,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Mm-hmm. 할 수 있고 싶으면,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
1: mm-hmm. Then he says,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0: 네, at some point, 언젠가는, mm-hmm. 어느 시점에선가는 we have to accept,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Mm-hmm. That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m-hmm. Be aware of something 하면은 어떤 것을,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1: Yes. 네. You have to say, hey, this is here and it's kind of important.
0: Yeah. So somebody can say, do you know about this problem? And you can say, I am aware of it.
1: Yes, I am aware. I know about it. I know it exists. Right.
0: 나 알고 있다. 알고 mm-hmm. 있는데 아직 뭔가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Mm-hmm. So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언젠가는 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 Mm-hmm. And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1: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0: 이 문장 형태만 보면 완전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은데 mm-hmm. 앞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 때문에 mm-hm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Mm-hmm. Be aware of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1: Right, just be aware.
0: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Mm-hmm. 그러니까 something that we should give our 100% focus to. 이 형태에서 mm-hmm. 앞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mm-hmm. 그냥 딱 여기 mm-hmm. maybe 어쩌면 not give our 100% focus to mm-hmm. what? Popularity.
1: Right.
0: 거기에 100% 집중은 하지 않더라도 mm-hmm. right?
1: Yes. Then lastly,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0: 충격, 영향.
1: Impact.
0: 네, make an impact 하면 영향을 주다 mm-hmm. on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영향을 주고 싶다면 we need to be aware of it. Mm. 알렉스 씨도 이렇게 강조해서 aware를 강조해서 말해줬어요.
1: Aware of it. Right.
0: 완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인기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주는구나 정도는 알고는 의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1: That's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See, check it out. There'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t some point 이 세 단어를 이용한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at some point in time 이런 의미가 뒤에 생략이 되어서 언젠가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point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아니면 언젠가는 두 번째 패턴은 want to 그리고 be able to를 합친 거예요. 오늘 여러 번 나왔었죠. want to be able to 뭐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다 아니면 뭐뭐를 할 수 있고 싶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인기나 인지도가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소개하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eing a celebrity-like figure and being popular is helpful. Some politicians have benefited from this strategy. Popularity helps. It goes hand in hand with influence. However, popularity fades where there is no purpose being fulfilled.
0: 다시 한번 볼까요?
1: John says,
0: being a celebrity-like figure. 그러니까 celebrity는 유명인사, celeb이죠. 그래서 celebrity-like figure라는 것은 유명인사와 같은 존재, 말 그대로 그냥 유명인사.

0: 빨리 풀어야 돼.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좀 화가 나겠죠? 오케이.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Let's continue reading. Class 6 looked worried. No one wanted to go to the principal. We'll be told off for telling silly stories, said Rachel.
1: You'll just have to tell her yourself, Ranjit told the big rabbit. When she sees you're so huge, she'll know that you're not just an ordinary rabbit. The big rabbit headed for the door.
2: Stop! Rachel called, and she pulled the big rabbit back. If the little ones see a huge rabbit coming, they'll be scared out of their wits.
0: 네, 친구들 다 고민이 좀 있네요. 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될까 말까 네, 고민하고 있어요. Here, Rachel is worried. We'll be told off for telling silly stories. 자, 여기에서 to tell off is our third expression of the day. To tell off는 야단을 치다라는 뜻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상황을 보면은 야단을 치지 않을까. 우리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레이첼가. 그래서 란지트가 그러죠. 선생님한테 이 래빗을 보고
1: You'll just have to tell her yourself.
0: 그러면 직접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접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토끼가
1: The big rabbit headed for the door.
0: 나가려고 하는데 이 레이첼가 이제 꼬리를 딱 잡고 안 돼요! 딱 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냐 하면은
2: If the little ones see a huge rabbit coming, they'll be scared out of their wits.
0: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그래서 딱 막는 거예요. All right, let'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for today.
3: Rachel was right, as usual, and she figured out what to do about it.
2: We'll dress up our big rabbit so she looks like Miss Bennet, Rachel told the whole class. And that's what Class 6 did.
0: 자, 우리 레이첼 아주 똑똑한 학생인 것 같아요. 자,
2: We'll dress up our big rabbit so she looks like Miss Bennet.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못 나가니까 그는 Miss Bennet처럼 옷을 입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So, we have a problem. Something definitely has gone wrong. 우리 Miss Bennet가 계속 말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So, 자,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죠? All right. We'll find out next time.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또.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0: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0: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네.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늦게 가게 되면.
1: 그럼요.
0: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1: 예?
0: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1: 아이고,
0: 있었어요.
1: 아이고 네. 핫똑똑.
0: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치고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왜
1: 에이.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0: 아하.
1: 커피숍에 이제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땐 이름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던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오케이.
1: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1: Didn't
0: the
1: miss the
0: plane.
1: plane. Didn't miss.
0: No, we're on the plane.
1: Yeah,
0: Oh,
1: this is plane.
0: that's lucky.
1: Yeah!
0: 야, 어.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0: Oh,
1: Oh,
0: okay. Yeah, you
1: yeah. Oh,
0: agree.
1: yeah, God. Oh,
0: Yeah.
1: lucky,
0: Thank
1: lucky.
0: God.
1: Oh, we ran away like.
0: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1: Ran.
0: quickly?
1: 그래.
0: 아,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0: 응?
1: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0: You fell down?
1: No, no, no. 방송, 브로드캐스팅. Hey, listen. And Peter and
0: 어.
1: Sugi, come, come here.
0: When they called our name?
1: My heartbreak.
0: Your heartbreak? You sad? Oh, okay.
1: Heart so why?
0: Mom,
1: What?
0: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정말 이게 무슨
0: Oh.
1: 일이야 또? 폰을 두고 왔단 얘기지?
0: 어,
1: 비행기 스탑 소리.
0: 네. 자, 오늘은요,
1: 네.
0: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0: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1: 알겠습니다.
0: 완전 꽉꽉 심어놨으니까요,
1: 사실
0: 여러분들.
1: 저희는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 판 적이 없어요.
0: 아,
1: 늘
0: 그렇습니까? 아유,
1: 집중해요. 예.
0: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
1: 진짠데.
0: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1: 네.
0: Right.
1: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0: 아,
1: 같아요.
0: 너무
1: 예,
0: 감사하신가요?
1: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0: 에하?
1: 여기는
0: 뭐가 나와야
1: 놓치다.
0: 돼요? 어!
1: miss.
0: Miss가 놓치다예요?
1: 네.
0: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1: Yes.
0: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1: God.
0: 나왔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1: 오,
0: 뜻인데
1: 네네.
0: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1: 아,
0: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1: Yes.
0: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진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1: 음흠.

0: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1: 네.
0: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때 Oh,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1: 예.
0: 엄청나게 많습니다.
1: 으흠.
0: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sleep 하는 거였죠?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1: 네.
0: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줄 알았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안 그랬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1: 어허.
0: 네.
1: Thank God I didn't overslept.
0: 오, very nice.
1: Yes.
0: didn't를 쓴거 너무 좋았어요.
1: 예.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이라고
1: 으흠.
0: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1: 오,
0: 다행이야.
1: 예스.
0: Okay.
1: Thank God you are here.
0: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1: 예스.
0: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Oh,
1: 네네.
0: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1: 오.
0: 이래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땡갓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아무리 생각해 땡가 you're here 이럴 거면 땡갓을 안 써야
1: 아,
0: 되죠.
1: 그쵸, 그쵸.
0: 가볼게요.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Oh, thank God I didn't overslept.
0: 자, 이번에는요. Oh, thank God you're here.
1: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수 있는 게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1: G로요?
0: Oh, thank
1: Goodness.
0: 야.
1: Yeah. 이것도,
0: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1: 아,
0: 돼요.
1: 그래요?
0: Yes.
1: Thank goodness.
0: 아하.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Oh,
1: 으흠.
0: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참 다행이다.
1: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저.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1: 아,
0: 돼요.
1: I'm glad.
0: 아하.
1: Yes.
0: 정답? 네.
1: 우후.
0: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1: 응?
0: 사실은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I'm glad 뭐뭐뭐도 가능한데
1: 네.
0: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오케이?
1: 아.
0: Ok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Thank God we didn't miss the
0: 네,
1: plane.
0: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 그쵸.
0: 여기서는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0: 예,
1: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우,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0: 그죠?
1: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Yeah.
1: 내 말이, 내
0: 내
1: 말이, 내
0: 말이
1: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느낌이죠.
1: you know, well,
0: You know.
1: you know.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0: 자,
1: 너
0: 아니 너무
1: 알잖아.
0: 틀려서 황당해가지고요. 이게
1: 왜요?
0: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1: 아, 그래요?
0: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아!
0: 이렇게 나오는 거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you know는
1: 이거구나.
0: you know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1: 아.
0: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1: I
0: 하면 내
1: know.
0: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라는 뜻이
1: Yes.
0: 되겠습니다.
1: 아.
0: 그럴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I
1: 네네. I
0: know
1: know.
0: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0: 완전
1: 가죠.
0: 빨리 가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 그러죠?
1: 우리는
0: 쏜살처럼
1: 그냥
0: 뭐
1: 눈썹을
0: 이렇게
1: 휘날리며 달렸다.
0: 눈썹
1: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0: 되게
1: 예.
0: 익스트림하네요. 그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라는 말도 써요,
0: 그래요?
1: 실제로.
0: 실제로?
1: 예.
0: 근데 영어에서도 좀
1: 오,
0: 특이하네요.
1: 너무
0: 똑같죠?
1: 신기했어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 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달리자!

0: run like the wind.
1: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귀엽네요.
1: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0: Ran.
1: Ran, 하? 그러면은 yes.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그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보통 이제 점심 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1: 나 먹으러.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 그렇죠?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1: 혹시 막
0: 작고
1: 본인만의
0: 빠르니까.
1: 막 그거를 다 그 다 짜놓는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아하. 뛰지 마. 아하. 경보로 갔어. 경보로.
1: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All right, 좋습니다.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0: 네.
1: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0: 그렇죠, 그렇죠.
1: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1: 전화가 왔어요.
0: 예.
1: 제가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0: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말투가 예.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아니었어요.
0: 그게 아니라.
1: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0: 그렇죠.
1: 아, something's wrong.
0: 예.
1: 그 느낌 맞죠.
0: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1: 오케이. 예.
0: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1: 예. 진짜 부르다로 섰나요?
0: 네.
1: 오케이. So my heart got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오우.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0: 네.
1: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0: 아.
1: 합니다. Al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은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0: 예.
1: 이제 부른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 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0: 이거 sink 아닌가?
1: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0: 네.
1: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0: 가라앉다.
1: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실제로 sink예요.
0: 오.
1: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0: 네.
1: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0: 예?
1: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0: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1: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입니다.
0: Sunk.
1: Right. S-U-N-K.
0: 어려워요.
1: 그렇습니다.
0: 와우.
1: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0: 네?
1: 형태가 sunken일 때도 있어요. EN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그거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기본형은 sink,
0: 예.
1: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0: My heart.
1: My heart.
0: 자,
1: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0: 네. 네.
1: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구나.
0: 그쵸.
1: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0: 예.
1: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sank로나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0: 그쵸, 그쵸.
1: Right.
0: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1: 많지는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0: 네.
1: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Right.
0: Her heart sank again.
1: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0: Once again.
1: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How about this?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0: 때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따고 왔어요. 근데 느낌 쎄할 때 있죠.
1: 그렇죠.
0: 나 늦었구나.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에다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을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0: 띠
1: the alarm.
0: 아 나이스
1: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했다면
0: 어허
1: 뭐 이런
0: 크게 들리죠
1: 느낌이랄까요?
0: 크게 들리죠
1: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 소리가 좀
0: 소리가
1: 달라요.
0: 다르고요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1: 그럼 맞아.
0: 공기가 이상해요
1: 왜 그럴까?
0: 그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예요
1: 오,
0: right
1: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자를 수
1: 네.
0: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1: 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자,
1: 네.
0: 이래서 지금은, 아유,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아, 했어. 이렇게
1: 다행이다.
0: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1: 왜요?
0: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 들어왔어요.
1: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0: 찐 엄마의 모습인데,
1: 아유,
0: 지금?
1: 정말 이걸 어떻게
0: 그러니까,
1: 해요.
0: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0: 네.
1: 지금
0: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요.
1: 그러니까요.
0: 참.
1: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0: 핸드폰
1: 이거.
0: 안녕.
1: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0: 네. 네. 아무도 지금 화가 났어요.
1: 네, in the 화장실.
0: Yes.
1: 네, in the 화장실이니까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0: Okay.
1: 예,
0: Alright.
1: in the
0: In the
1: 토일렛.
0: toilet. Mom, 이렇게.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끔찍해요. 그쵸?
1: 예.
0: 정답.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토일렛 괜찮습니다.
1: 에? 아,
0: bathroom.
1: bathroom.
0: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굳이 만약 세야 된다.
1: 네.
0: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1: 와.
0: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1: restroom.
0: 차이죠. 이거는
1: 네.
0: 슬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1: 그냥 공용 화장실.
0: bathroom?
1: 아, 우리 집에 있는
0: 네.
1: 화장실.
0: 일반적으로는
1: 네.
0: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1: 아.
0: right? restroom은요?
1: 레스트룸은 그 공용.
0: 네,
1: 에.
0: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하죠. 뭐
1: 에.
0: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레스트룸이라고 있던가.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배트룸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 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그래서
1: 아.
0: 배트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 장소에 있는 것도 다 배트룸.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 예.
0: 뭐 에어포트 터미널 있는데도 그냥 배트룸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스트룸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거의 100%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1: 오호.
0: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이거 슬기 씨가.
1: 토일렛.
0: 토일렛, 라이트.
1: 네.
0: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1: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0: 네.
1: 이렇게.
0: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1: 오.
0: 위주로 많이 쓰는데, 좀
1: 아.
0: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0: 네.
1: 변기를 뜻한다라는 얘기도
0: 맞습니다.
1: 들었거든요.
0: 미국에서는 얘를
1: 예.
0: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
1: 아.
0: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bathroom or toilet.
1: 레스트룸, 아, 토일렛.
0: 왜냐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1: 네, 아,
0: 그게
1: 그럴 수도
0: 없기
1: 있군요.
0: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너무 걱정
1: 예,
0: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0: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 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1: 네.
0: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1: left.
0: left. 현재형은요?
1: leave.
0: leave 쓰면 돼요. leave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1: 네.
0: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1: 네.
0: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두고 온 거겠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1: 응.
0: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요, 아래요?
1: 위요.
0: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1: 그렇죠.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네.
0: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 yes.
0: 자, 한번 해 볼게요. 나 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오. Nice. 오,
1: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익숙해요.
0: Yes.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집에?
1: At home.
0: At home. 나 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1: charger?
0: Uh-huh.
1: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1: 예.
0: Like that.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2: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목소리 크게 해 볼게요.
1: 네.
0: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We ran like the wind.
0: That's right.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하나 더요.
1: 네.
0: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네.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1: Mm.
0: Well, my heart, her heart,

0: 나타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Sank once again. Mm-hmm.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1: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1: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5: I know. We ran like the wind.
4: Yeah.
5: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4: I know. Huh? Mom?
5: Why?
4: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5: Oh, my soul.
4: Oh, no. Yes.
1: 와.
0: 아, 정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1: 감동입니다.
0: 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0: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1: 예.
0: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1: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1: 와,
0: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1: 진짜 철렁하죠.
0: 맞습니다.
1: 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0: Yes.
1: 네.
0: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슬기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나 있어요.
0: 예. 자,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죠.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서 가면은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자리 맡아두기 해서 학생이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0: 요즘에는
1: 되거든요.
0: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돼 있기
1: 네,
0: 때문에. 자,
1: 맞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1: 어허,
0: 자, 이
1: 예.
0: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staying?
0: What room
1: What
0: are
1: room?
0: you staying in? What
1: Ah,
0: room number?
1: number?
0: Yes.
1: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Well,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1: 아,
0: sorry.
1: 예. Okay. 310.
0: Ah,
1: Yes.
0: okay. Room
1: My
0: 310.
1: mom will come 2 minutes later.
0: Oh, your mum is coming in 2 minutes.
1: Yeah.
0: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0: Yeah.
1: Room key? I have?
0: Do you?
1: 아, 예.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예. 엄마가 오시네요.
0: Is that your mum?
1: 예. 저기 here key, room key
0: Okay, you
1: and
0: have?
1: my mom coming.
0: Okay, great.
1: Yeah.
0: 아이고.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1: 네.
0: 조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몇 호실에 묵고 있죠?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1: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0: Okay.
1: 예. Are you
0: Alright.
1: staying?
0: Okay.
1: 예.
0: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So, what room are you stay in? 정답은요?
1: staying.
0: Because yes, 비동사가
1: are.
0: 있으니까 비동사랑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1: 그러네요.
0: 지금 한참 묵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So
1: 네.
0: 무슨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는 머물다, 묵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이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1: Room.
0: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1: 에.
0: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1: What
0: 뭐라고 해요?
1: color?
0: What color, right? What color?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1: What
0: What
1: room?
0: roo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 명작이 아닙니다.
1: 그쵸?
0: 가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이 뭐라고요?
1: 무슨 색은 what

0: color?
1: What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0: Are you?
1: 과거로.
0: Did you choose?
1: That's it.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아.
1: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0: 예.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0: 예.
1: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0: What room
1: 과거로?
0: did you stay
1: in?
0: In.
1: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0: 예.
1: 이렇게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0: 네.
1: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0: 아.
1: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0: 예.
1: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0: What color did you choose?
1: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0: What room did you stay in?
1: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네,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0: 네.
1: Okay. 자, 미션입니다.
0: 오.
1: 310호실이요.
0: Yes.
1: 그래서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좀 맞는 느낌?
0: 그렇죠. 왜냐하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1: 네.
0: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굉장히 현명한 역할 분담이에요.
1: 달려간 거죠.
0: 네, 맞습니다. 310.
1: Okay.
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Mm-hmm.
0: 310호실이다 mm-hmm.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number 써볼까요? Number.
1: Okay.
0: Yeah.
1: Number 310.
0: Yes.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1: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0: 네.
1: 그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0: 오고 있다는 건데.
1: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0: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1: 와요.
0: 와요.
1: 와요.
0: 네.
1: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0: 네.
1: 좀 알려드릴게요.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빠졌습니다.
0: 아?
1: 그렇죠.
0: 아.
1: 근데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이제
0: 그래요?
1: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 수 있다는
0: 예.
1: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0: 네.
1: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0: 오.
1: 앞에 하나, 나머지 두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0: 이거는 본인의 선호에
1: 따라 달라요.
0: 아.
1: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말했는데
0: 아, 그래요?
1: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0: 아,
1: 거예요. 그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을 하나씩 다 읽거나
0: 예.
1: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 개 읽거나
0: 아.
1: 이런 식으로. Right? So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0: 예.
1: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네.
1: So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right, so room 310 or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0: 네.
1: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0: 그렇죠.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2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자, 미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0: 네.
1: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0: 예.
1: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0: 그렇죠.
1: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0: 그렇지.
1: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0: 무조건 지켜질
1: 네네네.
0: 수밖에 없는 미래의
1: 맞아요.
0: 일.
1: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0: 네.
1: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

0: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
1: 10분 있다가
0: 있다가 버스가
1: 버스가
0: 와요.
1: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1: 그치.
0: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1: 네.
0: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1: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아니,
1: 오,
0: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갑니다.
1: 네.
0: 그래서 in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0: 30을
1: 채우고,
0: 채우고 뭐
1: 그 뒤에,
0: 30분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그
1: 예.
0: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출근을 할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1: 그쵸.
0: 페리를 타기도 해요.
1: 오?
0: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 오.
0: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 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길이
1: 아.
0: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1: 오, 너무 좋은데요?
0: 거기 주차를 해놓고.
1: 길 막힐 때는 최고겠네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수 있다? 아,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인가? 예.
1: 오.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으흠.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1: 오케이.
0: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오케이.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수 있다. 나오다가 뭐예요?
1: I can
0: come 나오다.
1: out.
0: come out.
1: 네.
0: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0: 그렇죠.
1: minutes.
0: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그러니까
1: 네.
0: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네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예.
0: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둘 중에 둘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예, 둘다 모르겠어.
0: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그죠? 이럴 줄
1: 아,
0: 알았어요.
1: 이거 알죠?
0: within,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So,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그리고 in
1: 아.
0: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그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1: 못
0: 못 채우고이기
1: 채웠네요.
0: 때문에
1: 아, in
0: 회화체에서
1: less
0: 더
1: than.
0: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1: 네.
0: 상관없습니다. Okay?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네.
0: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그리고
0: Right.
1: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 키

0: 하니까, 그쵸?
1: 모를 수가 없어요.
0: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이
1: 예.
0: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1: 오.
0: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1: 지금 당장.
0: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는
1: 그러네요.
0: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아.
0: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그게
1: 그렇죠.
0: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될수
0: 당신과
1: 있겠네요.
0: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 라는 것을
1: 에.
0: 강조해 줄때쓸 수가 있습니다.
1: 으흠.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1: 아.
0: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응.
0: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아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1: 아, 그쵸,
0: 있으니까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1: Bill.
0: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ceipt.
0: Receipt.
1: Receipt.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1: Sir, do you have the
0: The
1: receipt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With
0: 이러면
1: you?
0: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냐?
1: 오.
0: 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1: Yes.
0: 교환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1: 으흠.
0: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1: 네.
0: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 으흠.
0: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1: Receipt.
0: 리시트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1: Receipt.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1: 네.
0: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오케이? Okay?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1: Yes.
0: Or, 뭐,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뭔가요?
0: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1: 아,
0: 거예요. 아,
1: 그러네요.
0: 엄마가 오시네요.
1: 나이스 타이밍. 예. 여기요.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0: 오케이.
1: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0: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
1: 에, 그쵸.
0: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1: 네.
0: Or right here.
1: Right
0: 이런 것도
1: here.
0: 괜찮겠죠. 그렇죠? 바로
1: 편한데요?
0: 여기에요. 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아.
0: 많이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1: 진짜
0: 있어요.
1: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죠?
1: 네.
0: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1: 응?
0: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1: She comes here.
0: That's it, right?
1: 예, 맞아요.
0: Oh,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1: 네.
0: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아,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1: 아,
0: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1: 히어리 먼저 앞으로
0: 네, 원래
1: 빼고.
0: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1: 네.
0: 온다, 여기에.
1: 그쵸?
0: 그런데, 호! 감탄의 느낌? 예,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안 와? 그랬다. 아,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0: 이렇게 쓰면 어떻게요? He or she가 아니네요?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1: 네.
0: 잘해줬어요. Oh,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1: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쵸.
0: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1: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0: Yes.
1: 네.
0: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Oh, here he comes.
1: Oh, here he comes.
0: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다 대명사죠, 그렇죠?
1: 그쵸.
0: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거나,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1: 마유슬기
0: 뭐 그런
1: 모두죠.
0: 슬기 뭐
1: 예.
0: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1: 네.
0: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1: 아.
0: 예를 들어 고유 명사,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y com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1: 네.
0: 이랬을 때 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here
1: Here
0: comes
1: comes
0: the
1: the bus.
0: bus. 자연스럽지
1: 오.
0: 않아요, 느낌
1: 이거
0: 자체가.
1: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0: Yeah.
1: 버스 노래 나올 때, Oh, here comes
0: Comes
1: the
0: the
1: 버스 많이
0: bus.
1: 들어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Alright. 여기요. 엄마가 오시네요.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엄마가,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그렇죠?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근데 이런
1: 아하.
0: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1: 예.
0: 된다라고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오시네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1: 오.
0: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1: 네. Here she comes.
0: Good.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그들이 와.
1: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1: Come.
0: come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가 온다.
1: 오, here he
0: 그렇죠.
1: comes.
0: Here he comes. 근데 그가 마유다. 그러면

0: Here comes Mayu.
1: 네.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4: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4: Oh, is that
1: mom.
4: Your mom? Hi.
0: Great job, you guys.
1: Yes.
0: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0: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1: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럼요.
0: 영어가.
1: 그리고 또 이게 완전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식사나 혹은 음료를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저녁 쏠게, 혹은 내가 점심 쏠게, 혹은 내가 커피 살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의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나 혹은 음료를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음식 is on me 라고 얘기를 해서 핵심 표현으로 점심 내가 낼게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음식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료나 혹은 술을 여러분이 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 is on me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불을 한다, 혹은 낸다, 혹은 쏜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어순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음식 하고 나서 is, are, on,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식이나 음료는요, 그 대상이 지불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대상을 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상 자리에 그쵸 나 I가 아닌 me를 넣어서 음식 is are on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음식 그 음료 내가 낼게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

0: 이제 복수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로 단수로 얘기를 해서 음식 is on me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음식 자리에는 음료도 되고 술도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거 내가 될게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점심 내가 낼게.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점심은 lunch입니다. 그래서요, lunch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점심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unch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Lunch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우, 점심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녁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저녁은 그쵸? 바로 dinne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nner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저녁은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inner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Dinner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녁이 될 겁니다. 자, 되게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침은 잘 같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아침을 막 같이 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 더쓸수 있는 것이 그쵸, 바로 브런치가 될 겁니다. Brunch is on me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주말에 이제 브런치 드시고 나서 야, 이거 브런치는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야, 그거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앞에 it을 붙여서 It is on me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사를 이렇게 여러분, It is on me 혹은 Dinner is on me 혹은 Lunch is on me로 연습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쵸? 커피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ffee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커피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커피 내가 낼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ffee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Coffee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커피는 내가 낼게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차는 내가 낼게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roun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the next round is on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낼게. 라는 느낌으로, 다음 차시에라는 느낌이 약간 나죠? 그래서, 2차는 내가 낼게. 2차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next round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next round is on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술은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rink is on me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술 관련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음식이나 음료나 혹은 술 같은 거를 내가 낼게,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Muot is on me로 되게 음식과 혹은 음료, 술 같은 거를 넣어서 Muot is on me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Lunch is on me. Lunch is on me.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Coffee is on me. Coffee is on me. The next round is on me. The next round is on me.
0: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심 내가 낼게. 그쵸? 바로 lunch is on m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사겠습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lunch is on 하고 나서 we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미로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위가 아닌 어스로 표현해서 lunch is on 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우 괜찮습니다. 점심 저희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unch is on us. 한 번만 더. 시작. lunch is on u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조금 친한 사이면은 점심은 너가 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쵸? Lunch is on you. 이렇게도 여러분이 표현해서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은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핵심은 뭐다? 그쵸? 음식 is on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풀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는 내가 낼게. 그쵸? Coffee is on m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식당에서 되게 주인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쓸수 있어요. 커피 서비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쵸? 우리 한국말로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료라고 얘기를 할때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free라는 거를 쓰지 않고요. 요 표현 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on the house라는 표현이에요.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제 되게 가게 주인이 서비스로 이제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on the house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서비스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coffee is on the house라는 표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요거 집에서 만든다란 것이 아니고 무료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ffee is on the house. 한 번만 더. 시작. Coffee is on the house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house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hank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음식이나 혹은 음료나 혹은 술 같은 것들을 내가 낼게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음식 is on m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me 자리에 다양한 대상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It is on me. 요 표현 하나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is just right here. 자, 바로 1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은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서 재미와 동시에 자신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뒤에 뭐뭐 하든 결국에는 앞에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경우이건 간에 라는 뜻으로요. 어디에서 뭐뭐 하든 이란 뜻으로 다 알고 계시죠? where 다음에 ever만 붙이시면 돼요. wherever 아시겠죠? wherever you 동작한다는 뜻이겠죠? 이것만 달랑 외우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we're gonna check out more examples, right? Let's go and try i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내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면, 어디를 여행하건, 내가 가능한 한 언제건, 사실은 이게 어디이지만 가능한 한을 붙이면 어느 곳이건 간에 혹은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의미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뜻은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가 여기건 저기건 어디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던, 그러면 wherever, 다음에 뒤에 you 다음에 있다. 그럼 I'm here. I am here. You are there. 그러면 wherever you are, you are, you are. 이거잖아요. wherever you are. 물론 노래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wherever you are. 어디 있던. 듣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한다면 wherever you need me. 그렇죠? wherever you need me. 어디를 여행하든 말이야. wherever you travel. wherever you travel. 간단하죠? 가능한 한, 내가 가능한 언제든. 이게 어디지만 이 단어가 붙으면 네가 어디에 가든 간에 wherever possible 이렇게 많이 써요. wherever possible. 물론 whenever possible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herever possible의 뜻이 이게 어디 가능한 한 어디든 이런 뜻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 어디 있든 간에 플러스 언제든 간에 뜻으로 wherever possible 이렇게 식으로 쓴다는 것도 한번 살짝 연습해 주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의미니까. 됐죠? 자, 정답만을 찾으려고 똑같은 정답 하나만을 자꾸만 외우려고 하시면 그걸 모르거나 기억이 안날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얘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고, 이건 처리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Then you have the flexibility, right? 바로 융통성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간에 연습하셔야 돼요. Wherever you are, you need to practice, right? 자, 이미 해드렸습니다. Your turn! 어디에 있건 간에. Wherever you are. 됐고요. 언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필요하든 간에 내가 거기 갈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Wherever you need me. 됐죠? 어디를 여행하건. Okay, your turn. Wherever you travel. 됐죠? travel은 travel처럼 안 들리고요. travel처럼 들리고요. trip이란 단어가 주로 여행이란 뜻으로 명사로 많이 쓰인다면, 얘는 travel은, 그렇죠. 예, 바로 동작으로 여행을 하다는 뜻을 많이 씁니다. 물론 얘도 travel 하면 여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인 거죠. 맨 마지막에 내가 가능한 언제든, 언제든만 보고, 어? 이거 whenever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써줘도 된다고요. 그런데 wherever possible, 어디든 가능한 곳은, 그 느낌은 어디든 가능한 곳, 혹은 언제든 가능한 곳. 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조건을 달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tep 2.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랑 함께 해달라고, 우리랑 함께 있어줘. 그러니까 부르면 나타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wherever you are, 무엇을 하든, 이것도 ever 붙이면 되죠. whatever you do, 예전에 한번 whatever 했었습니다. whatever you do, 커마, 우리랑 함께 있어줘. 그럼 뭐예요? 그렇죠? be with us 해도 돼요. 그런데 머무르다는 뜻의 stay. I want you to stay with us. 그래서 바로 stay with us.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stay with us. 어디에서 날 필요로 하면 내가 너한테 갈게. 거기에 바로 있을 거야. 그래서 wherever you need m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노래 있잖아요. 렘브란트라는 그룹의 노래. 그렇죠? 자, 그래서 wherever you need me, I'll be right there for you. 이렇게 쓰셔도 right을 써도 되고요. 맨 마지막, 어디를 여행하든 확실히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장소는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말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Wherever you travel. 쉽죠? 그 다음에 반드시 확실히 뭐 해? Make sur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To stay safe.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스릴을 쫓으시냐고, 위험한 데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wherever you travel, make sure to stay safe. 자, 그렇다면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문장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건 함께 있어줘 라고 했습니다. 반응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게.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자,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stay with us. 라고 했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그래서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 right beside you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소고기가 있으면 소고기를 먹는 방법이 불고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갈비도 있고 바삭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긴장되고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변형해 볼게 라고 생각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평생 한 번은 경험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굽힐 때 아픈 유형, 굴곡형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젖힐 때 아픈 유형, 신전형입니다. 굴곡형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디스크는 앞쪽에서 뒤로 밀려나면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전형은요. 우리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특히 오래 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아프신 이 협착증 같은 경우에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조금 서서 걸으려고 하면 아프다, 설거지 할 때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이처럼 척추 협착증 또는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우리 척추 디스크의 뒤쪽에 관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척추관이 좁아져 있거나 우리 뼈 마디까지 이렇게 지지하는 이 구조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허리를 젖히는 동작이 그 좁아진 공간이나 불안정한 마디를 압박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둘은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두 유형 모두의 안전한 동작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실생활 습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굴곡형 디스크를 만드는 습관들인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자세는요. 우리가 서있을 때보다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큽니다. 뭔가 짐을 드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관절이나 무릎을 써서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허리만 굽혀서 자꾸 힘을 쓰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 디스크에 실리는 부담감이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거나 아래에서 물건 위로 올릴 때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둥글게 마는 습관이 반복이 되는 것도 디스크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허리 디스크의 제일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에 가셔서 소파에 웅크리듯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소파에 기대서 앉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세들이 정말 우리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자, 반대로 신전형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들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허리를 과하게 젖힌 채 그러면 허리 후면부의 그 부담감이 다 실리게 돼요. 그리고 특히 또 하이힐 자주 신은 여성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척추에 의해 후방 구조물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상체만 들고 자꾸 스마트폰 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가장 많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요가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코브라 자세나 천장에 매달려서 하는 행인 요가 이런 것들 가면 정말 과하게 뒤로 꺾어서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전형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있지만 그게 이제 굴곡이냐 신전에 따라 또그 진단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굽히고 젖히는 동작 대신에 호흡으로 허리를 보호하는 복압 훈련뿐만 아니라 허리 대신 엉덩이 관절을 쓰는 법을 배우는 힙힌지 패턴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증이 나는 범위까지는 절대 가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따라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햄스트링이 뻣뻣하게 되면 허리를 자꾸 뒤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 허리가 계속 일자허리로 변형이 되고 디스크에도 부담이 많이 가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잘 관리해줘야지 허리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요,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요,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를 바닥에 이렇게 무겁게 두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굽혀서 허벅지 뒤에 손에 깍지를 쥐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동작을 하는 동안 막 이렇게 어깨에 너무 상체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으시면 안 돼요. 허리는 이렇게 살짝 뜬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다리를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기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인 자세를 유지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무릎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무릎이 잘안 펴지시는 분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무릎이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쭉후 스트레칭 해주셔서 이 상태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땡겨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줄이고 통증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의 당김이 있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늘려가시고 정말 잘 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끝까지 꺾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인데요. 우리가 좀 구부정한 자세로 항상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이렇게 허리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잘 펴지지 못한다거나 할때이 우리 고관절 앞쪽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통증도 없어지고 자세도 발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쪽 다리는 굽혀서 땅에 지지를 하시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자세를 해주시고 살짝 요 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내려놨을 때보다 한발 정도 조금 더 앞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쭉 이렇게 앞으로 좀 가주시면 무게중심을 이동을 해서 무릎이 내 골반보다 뒤로 가게 되면 여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허리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만게 아니라 조금 복부에 힘을 줘서 이렇게 골반을 뒤로 보내주시면 우리 여기 요 팬티 라인이 있는 사타구니에서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느낌이 올때 호흡을 해주시면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자궁신경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엉덩이 쪽에서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신경을 눌리는 근육이 바로 이상근입니다. 특히 양반다리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자걸음 걸으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 무릎은 골반 넓이, 그리고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다리 한쪽을 양반다리 하듯이 반대쪽 허벅지 위에 발목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워있는 다리 뒤를 깍지를 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허리는 복부에 힘을 줘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깍지 낀 손을 내 가슴 쪽으로 후 하고 당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꼬아있는 다리 쪽 엉덩이 뒤가 뻐근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무 아프지 않은 구간까지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올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몸이 삐뚤어지지 않게 옆으로 휘지 않게 정렬을 잘 하신 상태에서 깍지를 껴주시고 후 하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좌우에 비대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느 한쪽이 각도도 잘 안 나오고 뻐근한 쪽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조금 더 자주 길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 좀 대칭이 맞아지면서 우리 골반이 교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동작은요, 우리 허리를 지켜주는 자연복대 근육들을 호흡으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해놔서 사실 여기에 힘이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동작도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누워서 마실 때 가슴 갈비뼈가 쭉 늘어나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후 당기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훅 이렇게 힘을 세게 주면요. 최대한 내 똥배가 없어지게 힘을 주시면 이게 최대 수축력이에요. 그거에 반의 반 정도의 힘을 주셔서 전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척추가 이렇게 박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정말 25%의 힘으로 우리가 수축을 해야지 코어가 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내쉴 때 자 반의 반의 힘 배꼽을 살짝 당겨서 내 배가 랩으로 싸는 것처럼 긴장도가 살짝 높여지는 이 정도의 호흡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호흡과 함께 장요근 쪽에 고관절 굴곡근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90도 90도로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내 고관절 앞쪽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를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게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해주신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그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총 10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요, 고관절 경첩 운동입니다. 경첩 아시죠, 여러분? 우리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힌지라고도 하는데요. 고관절을 잘 쓰는 게 우리의 허리의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매트 위에서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우리 사타구니 있는데 이렇게 대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쭉 보내주시면서 허리는 이렇게 굽혀지지 않게. 쭉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번에 일어날 때는 내 엉덩이가 내 손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로 쭉 빼주시면서 고관절 여기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제가 종이를 끼워놨으면 이게 딱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동전이나 종이로. 그 상태로 유지를 하셨다가 일어날 때는 내 엉덩이로 내 손은 살짝 얘를 밀어주신다 생각하고 쭉 저항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가시고 허리 일자 유지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쭉 바닥을 밟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그 동작의 테크닉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상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동작은 천천히 10번 반복하실게요. 자, 오늘도 잘 따라해 보셨나요? 오늘 배운 두 가지, 우리 자연복대 복압 브레이싱과 그리고 고관절을 굽혀주는 힙핀지 패턴. 자, 이두 가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말 허리 통증이 상당 부분이 예방되면서 좋아집니다. 자, 물건을 들 때, 앉았다 일어날 때꼭 떠올려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손목과 팔꿈치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